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예.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예.

0: 이런 혈전을 흐트러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뭐 혈전뿐만 아니라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예.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이번 의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십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십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보신 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예. 일단 건네보신 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1: 네.
0: 약이라 할 때는.
1: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 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녹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병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 환은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전화에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도 안 되니까, 예,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예, 콩팥이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 하루에 그저 한 번에 그저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0: 맞습니다. 군산을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저녁에 고도 한 번에 뭐 두 번 밖에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폭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좋은 정신이 납니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2: 예,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잦아가지고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게 그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정신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어떻게 땀이 나는지 어떻게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죠?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혈, 그랬거든요.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다 했더라. 예.
0: 맞습니다.
2: 예, 그랬던 게,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합니다. 힘이 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2: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네보시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에서 알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육보신환 하면은 어쨌든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뇌에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저는 금리보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지금 휑하지 않고, 우리 집이 7층인데 7층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1: 빛을 낸단 말이죠. 예.
0: 그런 분이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1: 예, 공기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해 온걸 말.
0: 이렇게 걸 때는 지금의 걷는 애는 일 없습니다, 뭐.
1: 약은 맨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0: 예, 근육보수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선생님, 저는 이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쓰라고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요. 건강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간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2: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 아저씨의 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1: 네.
3: 걸린 다음에 그냥 그치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거에 뒷걸이기 하고 어림쭈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씌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또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네보신 한 이제 딱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오줌쥐 나든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혈압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 고집이 심해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일 없다네. 혈압약 아이작 쌌다 말인다. 그래서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조절이 영잘 된다. 지금
1: 혈압
3: 이하고
1: 조절을
3: 딱
1: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3: 이 말을 잘
1: 혈압 조절
3: 알려줬단 말인다.
1: 잘해야
3: 걔다
1: 됩니다.
3: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이 건네보신환을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 잘
1: 네.
3: 들러드에 어서는 열심히 잘그이 지금 예 건네보신환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네보신환이 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그렇게
1: 전열선
3: 생각합니다.
1: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염증은 따라서 나사죠.
3: 아, 그러게 소변을 한날밤에 한네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1: 예.
3: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두번 보이거나 와살것 같단다. 그리고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걔는 아,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 내 이래 놓던 게 아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1: 맥이
3: 난답니다.
1: 나는
3: 다리 맥이.
1: 약입니다.
3: 예.
1: 예.
3: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3: 정말 여러 가지를 효과봐서 용도습니다. 걔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제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3: 예, 걔는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1: 훨씬
3: 써야
1: 됩니다.
3: 된다 말입니다.
1: 네,
3: 그래야 제발
1: 그렇죠.
3: 아이하고.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뇌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아침 아파트에 양 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사전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등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지금 양 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전이 다 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등이 붓고 그거 직장 내릴

0: 달잖아.
1: 네.
0: 내일 저기 지금 지방령 6반대 그것도 내일 저기 왔어요. 병력이네 없었습니다.
1: 네.
0: 중간이분 어떤 기억이 안 나고 병사를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병력이 돌아왔습니다.
1: 네.
0: 예전에 지내올까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전 지내오겠다는 근심을 이약수이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1: 이약은 오래 쓰다 보면이 지내 저기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방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지내 저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저기에는 네. 치료됩니다.
0: 네, 선생님. 이름도에 지자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전에 다 알긴다. 젊은 이름이라며.
1: 네.
0: 뼈도 용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어도 썼습니다. 네. 뭐 침도 맞고 뼈가 서 약을 다 썼다 했던지 약했어요. 이때 아프부터 용 많이 나서줬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제 동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근 문제라든가 혈지 혈정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0: 네, 이제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병원 뇌가 건강한데 욕만 좋아졌습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신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료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0: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대답하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네보시완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량이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예, 근데 보시면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 후유증으로 어전에 예,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청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네 보쇼환의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흐리더분하고 머리가 바사진 것처럼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는 것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도와줄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고 그랬다. 그래서 또 네. 활짝 할 것 같고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신 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이야기에서는 지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투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투이라는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이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락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시환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어 명절 우대활동도 있습니다. 우대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 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처럼 일상에 스며드는 여유와 행복,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면서 김상곤 작사 량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려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푸른 산과 맑은 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가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고향산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약속, 밝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일상의 행복, 고향의 그리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노래들로 마음이 행복해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

0: 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국영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혈배강도 값이 오르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혈배강은 모든 약재는 몽땅 천연 약재를 가져다 하는 게고 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달러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돼가지고서 효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예, 우리가 값이 오르는 거는 뭐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서 제가 말아야 합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혈배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연변에서 경영한 지도 5년 넘어되고, 예, 그래서 이, 혈배강 써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캡슐로 된 게고, 캡슐로 된 약은 점심에만 잡수는 겁니다. 근데 약을 위해서 캡슐로 만들고 또 왈지를 만들고 무슨 게 또 틀리는가? 우리 왈지 된 약은 아침 저녁을 잡수는 게죠. 캡슐은 그, 약이가 무슨 뭐 위를 자극해서 캡슐로 만든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주약에 이 캡슐이가 들어가서 소장에 들어가서 약 효과를 내라 그 뜻입니다. 소장이라는 거는 우리 중에서는 심위쇼 정상별이 됐습니다. 심장하고 소장이가 부부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그 캡슐 껍질이가 몽땅 분해되고 그 다음에 그 유효 성분이가 직접 소장을 내려갈 때 소장에서 직접 흡수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소장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영양 소장이라는 거는 무슨 작용하는가? 하는 말로는 미비칭 주어랍니다. 무슨 뜻인가? 칭 깨끗하다. 주어라는 건 더럽다. 이 뜻이죠. 미비칭 주어. 깨끗하나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 갈라놓는 작용합니다. 더러운 거는 직접 대장을 내려가고 깨끗한 거는 직접 우리 비장 짝으로 넘어가서 비장에서 영양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골수에 가서 이런 피를 만들어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소장이라는 거는 지우류주 거기에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장이 제일 활발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점심에 요거 딱 잡수게 되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껍질이가 분해되는 시간이 있죠. 예, 그다음에 딱 오후 1시 3시

0: 여태 소장이 움직일 때면 약 성 유효 성분이가 그 짝으로 쑥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로 된 약은 주약의 안에 약 처방이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으로 많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여기 매 텍사가 들어가 있고 텍사라는 거는 우리 곰팥이하고 방광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독소는 텍사를 통해서 리뇨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혈압 조절에도 엄청 좋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리뇨제 칭류사이친 같은 이런 약을 쓰게 되죠. 사실은 서약의 부작용은 여러분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 칭류사이친 오래 쓰게 되면 이건 림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칭류사이친 이리뇨제를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의 발병률이가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학 서적에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럼 베타쇼티 지액항지, 이거는 로엔분들이 메토롤 같은 약을 말합니다.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로엔성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血管 진장수 转化酶 이지질환 게 있습니다. 이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은 곰팥을 대량적으로 손상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이런 서약은 오래 쓰게 되면 몸을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상기가 차갑다 할 때는 소화 흡수 공능이 잘 안 됩니다. 원상들은 내가 먹은 음식을 잡숴서 위 아프면 그것을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거기에 살을 가지 않고 피를 만들지 못하고 이것도 소화 흡수 공능이 못해진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걸 자꾸 드시게 되면 사람 몸이 해롭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지금 우리 활동도 10세트는 지금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잡수는 그 약하고 아침 저녁을 잡수는 약은 틀립니다. 아침 저녁 잡수는 약은 공농수치에다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관심병, 협심증, 또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여러가지 마이웨이지에다이 기술 마이웨이지에다이라는 게 이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한 걸 말합니다.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런 게 마이웨이 제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혈관에 대한 이런 질병 치료하는 처방으로 구성된 게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왈지를 된 겁니다. 왈지는 우리 중약재를 만드는 방법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근데 왈지는 무슨 작용하는가? 어째 딱 하필이면 왈지를 만드는가? 기실은 왈지는, 이게, 황제내경에도 직접 썼습니다. 왈지 주요 작용은 药환利转이랬습니다. 핵심적인 작용이가, 무슨 뜻인가? 약이가 늘이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리转이란 겁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어떤 데 왈지를 많이 쓰는가? 우리 뭐 이런, 빵콰이라면 생겼거나, 이걸 터지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혈저라면 생긴 거, 방콰라면 생긴 이게 다 그 굳어진 게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게죠. 예, 药환利转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결절을 하면 이거를 풀어줄 때 보통 왈지를 많이 씁니다. 예. 그다음에 밥맛이 없거나 예, 이럴 때 밥맛을 돋궈줄 때 또 왈지를 많이 쓰고. 예. 그러니까 왈지 쓰는 우세점이가 뭐인가? 기실은 위의 기를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 효과가 오래 간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런데다 우리 500돌든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효과는 더 빨리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활동 이번에 16세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24세트를 더 드리고 거기다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나도 혈배강 요즘 여러 달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어찌간 나는 관심병을 주자로 둘이 했습니다. 그래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두하고 항항하고 놀랬댔습니다. 그리고 지심환에 계속 갖고 다니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혈배강 먹음부터는 심장이 저희 심율이 고르지 않던 것도 해결되고, 네. 그런 심장에 후두도 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많이 났죠. 예.
2: 어떤 예, 주심한도

0: 갖고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런 부스방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부스방도 여름에는 효과를 많이 봤는데 내 지금 그런 수비를 벌레는 그렇지 못해 몰고 다니던 게 국방 여러 달을 먹으니까 수리를 몰기는 못한다 그랬는데 그 전보다 많이
1: 허리가 많이 펴졌죠.
0: 예, 예. 그래서 내 그런 혹시나 해서 몰고 다닙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이 배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어쨌든 저는 예수, 뭐니까, 해배당에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전에, 뭐니까, 이, 순자 있다니까, 예, 좋지 않아, 어떤 가슴병, 저걸로 의심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런지, 가슴이 가깝다고, 침침하고, 예, 그냥, 어떤 다음에 이 숨이 어떤 데서 올라와요, 예, 그냥 한숨 계속 쉬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예, 이, 뭐니까, 이, 뭐니까, 주심환도 있다니까, 항상, 예, 예, 소지가, 또, 뭐니까, 가서 다니면서, 어떤 날 그렇게 바쁠 땐 또 먹어야 되고, 예, 이, 네. 예, 나 또, 예, 이, 어떻게 돼서 노원도 와가지고, 예, 머리 어지럽고, 나 아프고, 예, 나 어제, 정요일도 그렇게, 잠깐만, 예, 좀, 이제만 못하더라 말입니다. 길에는 꽤 긴단다에 또, 예, 여러 가지를 이래가, 사람도 잠도 못 자고, 예, 잠깐만, 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나기도 싫고, 그냥 특히 한 번씩 이렇게 막, 예, 실부채처럼 오고 난 다음에는 더 맥이 없어가지고, 예, 또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나하나에 없어지고, 걔네, 이 약이 좀 안 되라,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약을 먹어, 갖다 놓고 먹기보다 이 한 가지 약 쓰는 게 좀 막, 그렇구나 했단 말이다. 그래 네. 지금 이제까지 조심한도 아이가서 생기고 남의 내고서 이래 가서 예, 심장을 해서 그렇게 고생하도 모두 좋아지고 그다음 그렇게 저기는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1: 네. 심장 좋아지 머리 아픈 게 좋아집니다.
3: 예예 네. 예. 남의 또 뭐니까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지금 맥이 있어가지고 이 뭐니까 어디를 댕겨도 예, 이런 정보서 댕기면 쉬다 이래 가서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또 가기 싶은 대로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기도 하고 예. 하여튼 예, 이렇게 여러모로 좋고 하니까 예. 뭐니까 약이 오전에 오락에 떨어지고 하니까 혹시 또 이렇게 뭐니까 우리 활동이 있는지 해서
1: 지금 우리 활동 크게 하고 그리고 지금 예. 오라잼 또 값이 또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환자분들이 오른다는 거 알고 미리 사놓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16 세트가 좋습니다. 24 세트를 더 드리면서 거기다 또 침 12번 놔주고 그 다음 환자분이 여기다 전화 채서 오늘이 결정하겠다 하는 분들 10 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우리 그 혈배강 또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3: 그렇습니다.
1: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인천의 모든 비공급은 몽땅 심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예? 절대 사람을 갈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머리는 머리고 심장은 심장이고 뭐 위는 위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서로 협조해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내 약을 제대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심장이 양기를 많이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약을 먹을수록 우리 손발이 계속 차가워진다 예, 그 다음에 또 식후물이 안 자꾸 올라온다. 예, 그리고 또 아랫배도 계속 차가 나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되고 이러면 내 약을 잘못 먹은 겁니다. 특히 우리 보게 되면, 찬 성질 띈 음식 잡수거나, 개체면 찬 성질 띈 이런, 약들을 많이 잡수거나, 이렇게 되면, 손발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에 혈을 쑥 내밀게 되면 알깁니다. 띠투서란 게 많이 생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4: 혈배강하고 건심고를 쓴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예, 저는 이 약식 이전에는 혈압도 높고 몇 년 동안 혈압 약을 하루에 두세 번씩 먹었습니다.
1: 네.
4: 이 약이 정말 효과도 좋고 신기한 약입니다.
1: 네.
4: 저는 뇌경색도 있고 혈질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두문두문 있다도 팩이 뚫리고 이빨 쫓기고 했습니다.
1: 네.
4: 그러던 게 맹풍기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머리에서 단약을 놓은 게 다 썩었습니다.
1: 네.
0: 그래도 발랐지 않고 침구도 많이 맞았고 눈과 입이 삐뚤어진 게 내려오고 움직이는 먹기 힘들었습니다.
1: 예.
0: 이렇게 고생하다가 혈바강 쓰고 선생님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인천의 입관원에 돌아왔습니다.
1: 기술은 혈배강 보게 되면 주약이 우리 심장에다 피를 많이 보내주고 심장이 양기를 붙어다줍니다. 심장이 잘 뛰게 되면 머리랑 피를 잘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온몸이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1: 네.
0: 위에 적이 있었는데 친구를 하니까
1: 맞습니다.
0: 위에 적이 없어지고
1: 친구가 빠릅니다. 예.
0: 예, 속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된다.
1: 네.
0: 변비 있던 것도 변비도 없으니까 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1: 그렇지.
0: 선생님 친구가 저는 염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0: 예, 저는 여러 환자들 분들의 혈액을 한번 쓰면 혈압이 얼마나 조성 잘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예.
0: 저는 거짓말은 아예 합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잡사본 분들 아닙니다. 예.
0: 예, 이 약이 또 오른다니까나. 약이 좀 있는데, 지금 우대 있을 때 약을 더 싸겠습니다, 오늘이.
1: 좋죠. 288-0018번 전화 치시.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러니까 일단 우리 뭐 혈전이 생긴다, 뭐 빵콰이 생긴다, 또 우리 심장 주자란 사람들이 주자한 곳에 또 그게 생긴다. 예, 그래가지고 또 주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거 해결해 주자면 일단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한방면에 혈질을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공농주치 명백하게 고혈질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혈질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울금이라는 약재들 갑니다. 울금이라는 거는 위진, 그러니까 어혈이 생긴 거 풀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진은 주약에 간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피는 간에 가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하죠. 일단 내가 지방가열이라면 간경화라면 이렇게 되면 간에 피가 들어 못 갑니다. 들어간다 해도 충족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한방면에는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면서 문제 생기는 게죠. 그리고 울금 약재가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삼칠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삼칠은 다 아시죠?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 그럼 치사울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이 치사울 하게 되면 잘 모르는데 바이사울, 소요 이게 다 한 가지 돌입니다. 치사울이라는 건 좀 붉은 색깔 때서 치사울고 바이사울이라는 건 재탄 색깔 때서 바이사울고 이제는 다 한 계통의 이런 약이 속하는 겁니다. 치사울은 주약에 이런 그 정맥 혈을 쭉 끌어들여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그 혈배강 그 약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3: 예. 저기 그 약을 먹으면서
1: 네.
3: 나는 영 좋아졌습니다.
1: 어떤 방면이?
3: 예, 병원에서 예, 그 뇌 수축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1: 아, 뇌 위축이.
3: 예,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나 병원에서는 무슨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함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1: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3: 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1: 네.
3: 아이고, 또 참을 수 없어요.
1: 네.
3: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돈을 가면 계산이 자꾸 틀리고 어떤 때는 한 말을 또 하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또 집에 가는 길도 엇길 때 많고 걸은다는 게 이제 빛이 돼서 시도 번져질 때도 있고
1: 거의 치매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3: 그렇습니까? 손도 자꾸 떨려서 숟가락 쥐기도 좀 바쁩니다.
1: 막 떨려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나가지고
3: 부끄러운 소리지만 대소변이 줄줄 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1: 심합니다.
3: 거기서 관심병이라서 가슴이 답답하고 맥이 없고 두문두문 가다가 혈압이라는 게 또 팍팍 떨어지지 정신이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선생님이 혈배강이란 거 그거 약을 먹었는데 그 먹고 보니까 생각밖에 나는 저감이 믿지 않았습니다.
1: 예.
3: 근데 영 좋아졌습니다. 먹으면서.
1: 예.
3: 예.

0: 예, 걸음걸이도 온천하고 우리 아들이 나를 온천에 줬단다.
1: 네.
0: 숨도에 안 차고 알다시피 말도 이 지금 본문의 말을 괜찮게 하지 않구만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저리 예. 있게 잘합니다.
0: 이제는 예. 대소된 실수도 기본상 아예 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혈압도 135, 그래서 130, 135 이런 자위에서 하고
1: 어, 그만한 선생님입니다. 예.
0: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많은 효과 받죠.
0: 예. 저는 혈배관과 이 건신고를 계속 먹는데
1: 예.
0: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아들이 이거 계속 먹으란다.
1: 좋죠. 예.
0: 활동을 하는데
1: 예, 예.
0: 그거 좀 참가하겠습니다. 저도.
1: 예. 그리고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오라지면 값이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0: 아,
1: 지금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사오는 게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0: 예. 예예 알겠습니다.
1: 예.
0: 예. 그 전화번호 네. 저한테 적어놓을게요.
1: 네예.
0: 예.
1: 네.
0: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우리 평상시에 그 정맥곡자이람 있지 않습니까? 정맥곡자이란 게 어째 정맥곡자이란 게 생기는가? 사실은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인체 내에서 제일 뜨거운 장기입니다. 심장 발동기관 가지죠. 부단히 뛰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정맥의 혈을 빨리 끌어들여가지고서리 그 혈전이라며 심장 안에 들어가야 그 혈전을 녹일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건 우리 혈당. 쇠탕 이렇게 끓여가지고서리 만약에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보세요. 그 기름이 몽땅 응고됩니다. 하, 마찬가지로 어렵니다. 인체 내에도 만약에 내가 찬 약재를 너무 많이 쓴다 할 때 그러면 인체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럼 차가워진다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어째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왜 살아있는가? 생명이란 게 어디에 있는가? 귀신은 생명이란 게 양기입니다. 우리 바깥에 햇빛이 없으면 이 지구 땅 덩어리에 모든 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 몸에도 이런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가 뭔가? 심장입니다. 그럼 이 태양이가 어느 곳이나 다 그 열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뭐 낭중이라면 생기거나 뭐 빵콸 생기거나 손발에 차가워지거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특히 뇌경색이랑 온 분들을 보게 되면 찬 거 좋아합니다. 예, 겨울철에도 막 냉면 잡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찬약재. 찬약재랑 여기 포함된 게 몽땅 화학성분 띈 찬약재. 그 화학성분 띈 약재는 어째 찬약재라는가?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화학성분 띈 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많이 쓸수록 손발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병원에서 뭐, 우리 뭐 말초신경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까지 심장이가 직접 피를 공급 못 해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갑 안 하는 거죠. 손발이 차갑다 하게 되면 일단 머리에 피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머리에 피 공급이 안 되면 그것을 가만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럴 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뭐니까 모든 혈관이 몽땅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이걸 통해서 피 공급을 해주자고 애를 쓰죠. 옛날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피가 5분만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사람 저리 식물이 돼버립니다. 예. 이제 그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난 어째 기능력이 점점 못해집니다. 대소변 참지 못합니다. 대소변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다 머리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예.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 공급이 안 돼서 특히 대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 위치에 피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절로 공제를 못합니다. 제절로 막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치매 이것이가 기실은 지금 보게 되면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을 보게 되면 누기 병원에 가서 검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이 생기게 되면 제일 첫 보조는 먼저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니까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이랍니다. 나는 바빠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신댄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시티도 하고 몽땅 정상은 나오죠. 아무 일도 없답니다. 근데 난 지금 바쁩니다. 기억력도 점점 못해지고 심장도 막 바쁘고 예 그러면 우리 중의 각도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래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심장 질환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는 모두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관심병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뭐 연세 들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그래 뭐 연세 들면 몽땅 치매 와야 되죠. 연세 들면 몽땅 중풍 와야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0: 저번에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지금 치료받는 분인데, 제 같은 전신데, 그분 얘기를 한 거랍니다. 나는 숨이 차가지고서 병원에 간 또 검사했는데, 신장도 다 정상 돌아와서, 마지막에 선생님 물어봤거나, 선생님 뭐라는가. 오전에 숨이 찰 때도 됐지, 뭐, 2년 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서 숨이 찬가? 이걸 하면 꼭 알아두셔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삼칠 들어갔죠? 칠설, 알만하죠? 정맥 혀를 끌어들이는 작용이가 칠설과 잘합니다. 특히, 우리, 다리랑 맥이 없거나,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처방에 무조건 칠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의 혈액을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에 불이지 않습니까? 막, 부단히, 그거 끌어내가지고서, 그 기름을 녹이는 게죠. 예, 그리고, 미세순환을 개선해주는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 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림상에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E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E는 혈관 탄력을 도와주는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그 피부에 라면 이 비타민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타민이 한 알에 비타민이 33.4mg씩 들어있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A. 비타민 A는 눈에 좋은 거. 간을 도와주면서 눈에 좋은 거. 산다 강용화지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빵콰를 녹이고, 작은 분자로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녹인 것도 내보내줘야 되죠. 내보내서 하면 무조건 택산한 약재 들어가는 저시. 예, 객관한 소변으로 내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심장 질환 한달 때, 여덟 가지가 뭔가. 제일 첫째는 흉배통이란 겁니다.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흉비 뿌더워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뿌더워라는 건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숨이 차고, 뒷잔등이 더 아파나고, 예,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흉비, 신중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거는 이게 심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위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내경에서. 예. 그래서 피치라는 거면, 피라는 건 피콸. 단단한 게 뭐 생겼다. 우리 특히 위, 거기면 적이 생겼다. 이것도 말할 수 있죠. 예. 적이 생긴 사람들, 심한 사람, 제가 그런 환자를 봤습니다. 저기 심해가지고서, 그분도 배도 큽니다. 그래서 기다만 침가서 쑥 내려가면서 기체를 침도 사람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병이 어느 깊은 곳에 있는가, 이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 비치가 대단히 심하였거나, 밥만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폐를 막 이렇게 뚫어놓는 것 같고, 또 숨이 차고 분습성 심장병이라는 게 있고 심보옌이라는 게 있고 신통처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방이 몽땅 틀리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호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부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이때 아보가 호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호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다음날 밤 소모는 술로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호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세 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세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세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세 명과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국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두 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건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두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2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보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채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건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건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건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건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도도와 소금이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두두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그날 경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고 마침내 매석까지 갑자기 큰 충격과 혼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던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도는 계속해서 소금이 너무 약하다고 탓하고 령자는 성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소금은 그저 이해한다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다. 도도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금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소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도는 속으로 소금의 너그러운 성격에 깊이 감탄했다. 이 집으로 이사온 이후로 보통 밤 9시쯤이면 박매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령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그런 도도를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일은 너무 서두를 수 없으며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령자가 박매를 소개해 주지 않았고 소금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도도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현명하고 너그러운 여성이었다. 소금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도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소금은 호생은 변호사이면서 도도의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한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난간이 이미 녹이 슬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두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더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에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부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훈촌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 후 전국 관광으로 왕래

0: 산업혁신협력협업촉진계획 시험점 도시건설 협조추진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1: 전국 모범 대여꾼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성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조항의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열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 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수출입무역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수출입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사슬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에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양식중심, 만톤급 냉동창고, 가공작업장, 오수처리 시스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양식 생존율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양식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조온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춘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춘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

0: 등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천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 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배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두 당위 두 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사업 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주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0: 주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근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계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 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소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

0: 공공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엔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 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조 쌍농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연 퇴역군인 사무국 쌍농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 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길 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조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교론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흥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h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

0: 대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함량의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조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이런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대활동기에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퍼센트를 많이 높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천희 박사 한 가게 498원인데 14가게 16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14가게 16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16각을 더 실어준다는 것은 천원 현금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30원 자밖에 되지 않은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230원이게 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좋은 기회가 천희 박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는 한 가게 698원인데 10각을 싸면 또 12각을 줍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각이 더 따라간다는 것은 1,400원의 현금권을 더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이 3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는 눈병에 대해서는 본 제품을 제가 아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한 가게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각을 싸면 또 2각을 더 얹어서 평소보다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은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눈병 치료에서는 완전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그릇해서 여러 가지 다 치료하느라며 간이 견뎌내기 어렵죠. 콩팥이 견뎌내기 어렵죠. 위가 견뎌내기 어렵죠.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명서방을 이용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여러 가지 난치성 악과 질병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 자체는 오늘 복용해서 내일 금방 효과를 보는 이런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고 일정한 료정을 기한 백날을 기본 한개 료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몇개 백날 쓰는 사이에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상처일까지 제거해주니까 심장열, 폐열까지 제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눈병 치료 약품이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제품 자체는 제가 양심적으로 항상 양심에다 많이 문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해답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품들 자체는 국가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 허마가 있으면서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100% 중약으로 조성되어야만이 Z문자가 붙습니다. 만약 서약이라면 앞에 H문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생물제품이라면 앞에 S문자가 붙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모두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몇 가지 제품들 가운데서는 천 가지 이런 그 많은 약품 전시회에 가서 재오는데 효과성을 많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재오게 되어 있으면서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마까지 붙은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심있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제품에 이상이 있을까봐 이런 의뢰는 0.1% 얻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은 없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저희들 설명하는 어느 측면의 효과성은 기본으로 본 제품이 기본 그 공동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명서방 눈약으로는 갔다가 한 몇 달 썼습니다, 지금.
0: 예.
2: 예, 야,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이게 나도 약은, 예, 이 눈약은 눈, 이게 눈에 대해서 지금 어디는 예, 진단받은 지 어디는 예, 한 3년이 됩니다, 이게.
0: 아, 그래요? 예.
2: 예, 농내장으로 지금 이게.
0: 아.

0: 1명을 빨래하는 부서 난과질병에 속하는데, 예.
1: 예, 그런데 약도 그간에 좀 많이 썼었다.
0: 그랬겠죠.
1: 예, 했는데, 어떤 약도 그래도 가랑 또 발작하고 있는데, 이 약을 써서 내가 지금 몇 달 꼬박 썼는데, 안압은 왜 기본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안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략?
1: 지금 그래도 19, 20이 됩니다.
0: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네. 너무 정상 돌아왔으니까. 안압이 공제되는 게 눈병 농내장 치료에서는 제일 봅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안압이 올라가면 왜 기본상 뭐, 아니, 너무 편안합니다.
0: 10부터 20일까지 정상입니다. 24, 네. 그 이상부터 24, 40이 안압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너무 정상입니다. 예.
1: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 안압이 올라가거나 머리 아프지 않고 눈알이 막 빠지는 것처럼 봐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눈곱이 가뚝 자꾸만 나오는 거 이런 증상도 없고 그리고 이 눈자씨가 예, 이 보기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0: 어 그렇죠. 삼자가 봐도 벌써 맑아지는 게 알겠죠. 예.
1: 예. 그리고 이 시력이 예, 원래 시력이가 이게 지금 농내장으로부터 걸리고 한다면 또 그래서 정신을 받은 백내장에도 어제 나이 성인지 백내장에도 같이 있다고.
0: 아 그렇죠. 기본상 6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60%, 70세, 70%, 80%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내장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나 포함하게 돼 있을 겁니다. 예.
1: 예. 네. 그래 물질이가 다 안 보이고 부옇게.
0: 허보이한 게 백내장이죠. 예.
1: 그 안개 낀 것처럼 그 앞이 항상 부옇게 이래든지. 이거 지금 몇 달 먹은 다음에 이제 앞에 이 안개 낀 게 벗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보이는 게가 봤을 때 많이 잘 좋습니다. 물질이가.
0: 그게 서약을 하는 떨거여서는 그런 효과에 기본 달하기 어렵습니다. 떨거여는 약도 있습니다. 백내장계인데 그걸로는 효과는 거의 0.000 몇 퍼센트나 되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약으로 된다는 게 그게 특수한 효과죠.
1: 예, 확실히 약을 먹어. 그리고 그것만, 눈만 그렇게 좋아지는 그것보다도 예, 지금 내가 가서 검사를 그 보니까 우리 60세 이상, 65세 이상부터는 이 서치에서 메테드.
0: 아, 그렇죠. 예. 예
1: 검사한테 가서 전면 검사를 해봤는데, 예, 그거로 봐도 이게 간도 어떻게 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품을 견제하면 서치가 검사하면 많은 제품, 많은 그 부분이 오케이로 지나갈 겁니다.
1: 예, 단량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는 뭐 무슨 약 썼니? 근데 약 승인에 누구냐, 이런 게 영혼이 좋아졌다니까, 약은 확실히 좋은 약 썼다고 이러면서도, 눈도 좋아지고, 안에 뭐, 아무 기타 이 약은 그냥 먹어도 뭐,
0: 다른 부작이 없죠. 그렇죠.
1: 예, 이나 뭐 이런 자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0: 간단 습열을 쳐줄 뿐만 아니라 상초열, 폐, 심장열도 쳐주게 돼 심장도 폐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름나도 예. 됩니다.
1: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약을 좀 견제해서 좀 오래 꾸준히 쓴다고 오늘 볼까나 활동 이렇게 또 특수한 활동 지금 오늘 여기까지 또 사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 이용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최신 1호로 쓰고 있습니다. 예.
0: 예.
3: 아, 선열선염으로 인해서 예, 하랄밤이 소변벌레 한 대뿐 일어난다.
0: 예.
3: 제가 온밤 못 자니까 피곤하고 맥이 없고 소변이 또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세신 1호로 우선은 석달 썼습니다.
0: 예.
3: 근데 우선은 소변발라 할날 밤이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0: 예.
3: 그리고 예, 그래 놓고 잠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살 것 같단다.
0: 예.
3: 그리고 이게 세신 1호로 썼는데 또 이게 위도 좋아집니다. 예.
0: 예.
3: 식사를 잘못하던 게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맥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사파이 누워있던 게 우선은 또 놀라 잘 댕긴다.
0: 아, 그렇죠. 곰팥이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서 맥이 나고 힘이 나고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이 세신 1호로 드셨는데 이 단방도 좋아진다.
0: 아, 그렇습니다.
3: 배가 죽고 예. 옆구리 아프다 하던 게 이 세신 1호 쓴 다음에 구순살이 다 없어지고 예. 용이 좋단다. 어디나.
0: 바로 그렇죠.
3: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 다리, 맥이 기운이 온답니다.
0: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활동이 초체 구멍이니까.
0: 예.
3: 이럴 때에, 저리,

0: 이거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치부 간선해집니다.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해탈하게 되어 있는 가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몸을 빨리 처세우고 맥인 녹혈정 그리고 전녹근 전두 가지 중약제 이렇게 좋은 약재를 우리가 노련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시면 이제 상수량 효과는 확실하게 믿음성이 강한 이런 좋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이박사를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잦아서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그래서 한일 이렇게 고생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약 먹으면 조금 낫다도 또 이내 그렇고 이내 그렇고 해서 조금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1: 소변이 자꾸 그런 문제 담백이 나가고 혈뇨가 좀씩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그건 용허범이란 절대 용허범이 아닙니다. 그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 등한하게 되면 뇌독증으로 갈까 봐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천이박사를 먹고서 이렇게 소변이 작던 게 지금 해결되니까요. 저기 밤은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만 먹고 자꾸 맥에서 들어눕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혈압도 저기 파동이 심하면서 이면에 운동을 알게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혈압 파동이 지금 운동되니까 나이 지금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막 많이 나지고 결국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그다음에 그 기침가리가 좀 심했는데 이게 지금 다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결국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어쨌든 여러 면으로 저기 한 가지 안 먹으면서 지금 많은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이렇게 이야기하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예. 최신이라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미달에서 썼는데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때론 저리고 하면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 지금 그 중에서 지금 많이 지금 나사져서 아침에 난 막 정신 나갑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회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가위 나빠서 예. 항상 이 옆구리 켜고 예, 매여서 자꾸 들어놓고 하던 게 이 증상도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눈도 예,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답니다. 백내장이 좀 있습니다.
1: 간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이래 약이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술래를 하고 예. 들어가 있다 이번에 활동도 용접하고 한데 이번 활동이 장가에서 약 좀 배달 좀 전해드릴게요.
1: 그렇게 하세요.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집에 와주셔도 내게인세요. 후유증 있으면서 그냥 무슨 혈압이 엉덩이가 안 됐대다.
1: 예.
4: 그러니까 그냥 머리 아프다 하고 막 머리 그냥 무기만 하다고 이랬댔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손도 많이 밥 먹을 때는 어디 거서 술질할 때 술도 저는 떨고.
1: 예, 수전증.
4: 밥, 예, 밥 먹기도 형 바쁘고 가만히 형 반신도 많이 불편하다면서 형 고생 많이 했댔습니다.
1: 예.
4: 그러다 지금 천이 박사로 지금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4: 예, 예. 나 두 번 받았다는 감정 진짜 좋습니다.
1: 예.
4: 지금 그때 밥 먹을 때게 이제 밥 먹기도 괜찮다고 많이 흘리던 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예.
4: 그래서 손을 막 숟가락질 할 때 손을 떨어서 술을 떨어서 막 밥이 싹 떨어지던 게 벌써 예. 많이 났습니다.
1: 그럼요. 꼭 예. 나으십니다. 신신 가지셔.
4: 예. 어쨌든 채소 다음에 짚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났습니다. 예. 그 계속 먹으면 이제 더 먹으면 많이 났겠을 때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이 손 저녁에 잘 때 뭐 다리하고 다리 저려서 예. 자꾸 이런 앉아 주먹을 떼서 내가 또 저쪽에서 주먹을 쏟댔어. 그래도 산다 말 다시 못했겠어.
1: 저리다는 게 그게
4: 예.
1: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4: 저리 등이 좀 많이 나서 혹시 가다 또 짜게 바람이 나고 예, 이런 게 그것도 많이 나섰습니다.
1: 예.
4: 그래서 그래도 등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증상 있는가 뭐. 이 뭔가 뭐. 신장이 또 안 좋으면서 그냥 쿵다쿵다 뛴다 하지. 무슨 증상 많을 때다. 마음이 그 다 진동이 안 된다 하지. 자가도 일어나 문 열고 앉아도 있지. 가본 증상 많이 뗐습니다.
1: 예.
4: 그러면 제절로 맨 안에 뭐 아무런 이유도

0: 면안에 제도 신경질 쓴단 말입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잘 되면 신경질이 많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식품의 예, 신호를 식품에 전달해서 예. 모든 평형을 유지해주는 제품이자다 바로 천이 박사 CAMP입니다.
0: 예. 그다음 중풍이 어느 거나 무슨 그다음 소변도 실수 없이 잤지 그다음 조금씩 자꾸 지금 누우니까 냄새 없는 색이 나겠어. 그렇죠. 냄새 나지.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거품도 많다고 이랬대다. 거품이 많이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새침이라 먹은 게.
1: 예.
0: 그 먹으니까 더 놀러지를 때려야 먹을까 좋다면서요. 어좀더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나이가 30대들이 가짜로 생겨서 시원하게 잘 나간다 이랬대다. 배고 아래 빼고 그냥 어좀 잘 나가 묵지가 되겠지. 많이 거뿐하다 이랬대다.
1: 예.
0: 감난다 이랬대다. 요즘에 소변 잘 나가고 예. 시원하다 이랬대다.
1: 예.
0: 그리고 요 아래 다리 그냥 무릎 아래 다리 그냥 매주 떨려서 하도 떨려서 걸지 못할 때였어. 놀래 삐뚤거리고 걸린 데다가 근데 요즘에 이제 다리 매겨온다면 그러면 잘 걷습니다. 삐뚤거리면 더 잘 걷습니다.
1: 아, 예, 예,
0: 예.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지금, 먹다 이래서 그냥 두 가지 배합하면 먹을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합하니까.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약이 조금 떨어졌지, 효과도 좋지, 그 다음에 또, 뭔가 돈, 약에서 약 더 주지, 돈도 빼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기계 계속 줄까?
1: 예, 501-7766에 전화는 으셔.
0: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왜 재진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네,
3: 허리가에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한 날에 뒤에 대낮이나 밤이나 여러 번 여러 번 화장실 갑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더구나 예, 저리고 예, 통증 나서 예, 맥이 없고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예, 소변 함화했습니다.
1: 예.
3: 함화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감히 듣고 인천 싸서 먹는데 지금은 한 주문할 거의 되니까 봤어요. 알겠다.
1: 감각으로 알립니다. 예, 네, 소변이 저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죠.
3: 예, 예. 소변이 가둘도던 게 조금 차수가 드물고, 예. 저리던 게 낫고, 예. 그렇고, 좀 맥도 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드디어 좀 여러 달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 거의 없는 것과 안 가집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예. 소변, 예. 그 다음에, 아,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 후에 먹어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그냥 먹었습니다.
1: 예.
3: 그랬던게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소화가 잘 됐어요. 아무개나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항항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이랬던게 지금 가슴도 편안하고 예, 지금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좋은 효과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신이라는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녹혈정. 녹혈정은 곰팥을 빨리 처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에 또 전독근이 포함됐습니다. 전녹근이란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처방에는 이 두 가지가 있기 어렵습니다. 이 처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런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세 번째는 여기에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쪼약의 부선, 부선이라는 것은 몸이란 신자 아니고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혈압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의 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란 성분 자체는 저양간성 간과 곰팥을 도와주고 도사자도 역시 부간선, 저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염보글지도 역시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간 공능이 좋아지고 곰팥 공능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이 제품을 떠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황차액에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 소화가 잘 된다. 이전에 숨이 그렇게 차던 게 숨이 차지 않다. 여기 바로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음을 보충해주면서 양인 룬저 해주는 깨까 우리 모든

체내는 진액이 꼭 일정한 퍼센트로 있어야 되는 건데 눈이 항상 말라들고 그리고 피부가 바싹바싹 말라들면서 비누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뭐 기본상 천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보충해주게 돼 있고

0: 있는 분들 가운데서 천실이란 성분이 이걸 장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소화 공동을 도와주는 건비기 역할을 하는 복연 같은 성분도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단순 콩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에 유조하면서 오장을 도와주는 이런 종합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나이가 들면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종합으로 해결해서 소화기도 비위를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맥이 날 겁니다. 맥이 룬천 통변해주고 우리 그 장도의 숙변이 오래 장도에 포함되어 있게 되면 다시 그 독성물질과 로페물이 혈액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변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해도 장도의 역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공능이 문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포함된 성분들 32가지 중약제, 전노권, 그리고 사슴이피 이런 제품 자체는 안전한 보신 제품에 속하는 보신이라면 자꾸 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오랜 질병 가운데서 완고성 질병 가운데서 먼저 상하는 게 내가 알게 모르게 콩팥이 많이 허해지게 되었습니다. 나 오줌 제대로 누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다. 콩팥이 맥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변이 잦은가 하면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종합 문제가 생기고 맥이 똑 떨어지고 면역계통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93년도에 전세계 93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 조사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처방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의해 나온 제품이 바로 세신 1호고 천희 박사도 역시 우리 그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쓰시게 되면 해결은 곧 눈앞에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공감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나와서 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홍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용정 고등을 졸업하고 연변 경찰학교를 또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에서 호적관리 사업을 했고 후에 은성 폐성도 운영하고 또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지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 수석문화협회 비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랑은 눈꽃 띄어가 매주 일과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얀 꿈은 또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건 그 창시향 연변 그 시합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란 그 노래는 김기철 작곡으로

0: 동북 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 하수 작곡으로 또 된 노래, 그리고 당신이 사랑, 당신은 눈꽃 뛰어 이런 등 노래들이 MBN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1: 예.
0: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국의 봄을 따라 한국에 갔고 자식들을 잘 키워 아들은 캐나다에 갔으며 딸은 대련 러시문학원 졸업한 다음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해외에 거주. 저는 신살부터 전반생이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왔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연변 강줄기 따라에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준다. 자아성찰을 하게 항상 지켜준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이다. 저는 현재 은성폐생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색이나 등산을 즐긴다. 탐색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한다. 여러 간행물에 수필시 등 80여 수를 발표했다.
1: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그동안의 문학 창작을 하면서 또 이 문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0: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접하면서는 또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으로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글쓰기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아도 순간을 적어 멈추게 하고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추어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직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저는 한 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자기를 만드는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최홍련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허수아비입니다.
2: 허수아비 최홍련. 나는 허수아비 두 팔 벌려 허허벌판 바라본다. 눈부신 아침에 바라보며 은성우성 새벽별을 떠올린다. 못새들 품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를 바라보며 두 별의 희망을 붙바심해본다. 불타는 저녁 노을 바라보며 황금벌판 수확의 기쁨 만끽한다. 저녁달이 휘용청 밝으면 깜빡이는 은성 우성 푸른 별 꿈속에서 찾아 헤매인다. 새날이 밝아와도 차마 떨치지 못한 그리움 아름아름 쌓아놓는다. 깊은 상념은 날에 쳐 별을 향하고 보리 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 먼 바다 오륙도에서는 우성별도 오르고 진주처럼 빛나는 진스탄에서는 은성별 찬란하다. 귀뚜라미 소리 깊어가는 가을, 기억과 추억을 뒤적이면 해달이 같이 웃어주고 못단 사랑은 가슴을 허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파. 그래, 은성별 우성별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의 엄마, 그리고 지지리도 못난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이다.

0: 예, 실로에 눈물 나게 하는 마음 짠한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엄마 각도에서 두 자식 우성과 은성이를 타국에 보내놓고 그 애들한테 다 짐싸 보내다 나니 허허불판에 홀로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새벽까지 줄곧 눈앞에는 그 애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밥은 잘들 먹고 있는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등에 그래서 각종 자식에 대한 착잡한 생각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이름 자체부터 큰 희망을 쌓아는 은성 우성이란 그 별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자체부터 엄마로서의 파워를 잘 말해주고 또 딸과 아들 자식 다의 대학 공부를 시켰어도 못다한 사랑으로 가슴을 허비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볼팔 수학의 계절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들 딸 자식들을 대학생으로 키워 사회에 내놓은 의젓한 기쁨이겠죠. 여기서 또 19에서 깊은 상념은 아래채 별을 향하고 뿌리 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는 그 엄마로서의 고향에서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또 19에서의 은성별 우성별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이 엄마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의 지지리도 못난 엄마라고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 엄마라고 또 자칭합니다. 마음 짠하십니다. 이 세상 엄마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이기 하소서입니다.
2: 가을이기 하소서 최홍련 귀뚜라미 울음소리 절양에도 바람결에 스치게 하소서 코스모스 긴목 빼들어도 그리움에 흔들리게 하소서 소리게 푸른 하늘 나르면 꿈의 날에 펼치게 하소서 수확의 계절에 할 일은 많아도 억새 풀더러 그 은빛 갈기 자꾸 설레이게 하소서

예, 이 시는 2017년 가을에 쓴 시인데 가을이 자연물을 통해 그리움과 꿈, 내밀한 감정의 움직임을 탄원하는 형식을 표현했다. 가을 풍경을 매개로 한 그리움과 상념, 그리고 마음의 설렘을 쓰고 있습니다. 각 연에서의 귀뚜라미, 코스모스, 수리개, 억새풀 등 가을이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며 모두의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종결로 문장을 입관하여 소망과 기원의 어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어의 철양해도 그리움, 꿈인 아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서정적이고 때로는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 스케치, 흔들리게, 펼치게, 설레게 이런 또 시어들은 동작을 통해 정적인 가을 풍경이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투영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은빛 갈기 같은 그런 그 시각적 묘사로 또 가을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가을의 외부 풍경을 관찰하며

0: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 감정이 공명하고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란 들판에서입니다.
2: 노란 들판에서 주홍련. 이름 모를 노란 풀꽃이 들판에서 하늘하늘 춤을 춘다. 단오절 나타난 불청객에 산주인 송아지들 우리를 반색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녹음이 짙어가는 풀숲을 꿰질러 비틀거리며 촐랑촐랑 흐른다. 맥주 냄새 저 먼저 취한 건가.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은 땡볕에 붉어진 내보를 식혀준다. 살며시 눈 감고 오직 코와 귀만 열어 오로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조막손 애고사리는 꽃들이 부러워 풀린 곱슬머리 감추며 앙탈을 부린다. 고사리 한 움큼 돌미나리 한 움큼 꽃다발보다 더 소중한 추억덩이 태초의 자연에서 나는 숨쉬는 존재이다.

0: 이 시는 2019년 6월에 연변 일박이 발표된 시인데 늦봄과 초여름이 그 노란 들판에서 풀꽃이랑 송아지랑 골물이랑 맥주 냄새랑 봄바람이랑 이 오로라 극곰이 오로라랑 고사리 이 돌미나리 등 자연이 그 보이는 물체로 나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자연의 물체들은 한결같이 복스럽고 여리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란 들판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자연의 물체들 속에서 자신이 두 아들, 딸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 속에서 추억을 찾아내고 숨쉬는 나의 존재를 한껏 느낍니다. 자신 존재의 가치를 자연의 기타에 토로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 저 최홍년 시인의 시를 보면 그 대상물이 이 자연과 많이 접촉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죠. 그 뭐
0: 예, 그렇죠.
1: 뭐 돌을 주우러 간다, 뭐 등산한다. 예. 이것은 모두 그 자연과 불가분리적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예, 자연 속에서 그 아주 그 경관을 보고 또 거기서 아주 또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물들에 대한 그런 것이 또 시 제목부터 예, 그리고 또 전반 내용에서 이 대사연이 잘 표현되는데.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의 속심입니다.
1: 눈의 속심, 최홍련. 깨끗하고 순수한 눈, 내릴 때야 보기 좋지. 더러워지고 나면 강아지조차 밟기 싫어하지. 마침내 버림조차 받겠지. 그러면 눈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내려야겠지. 속죄하고 다시 태어나야겠지. 깨끗하고 순수한 눈, 세상 어지러움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2: 예, 이 시는이 2020년의 문화시대 2기 발표한 작품인데, 시 주요 내용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지상에 내려와서 녹고 어지러워지고, 하지만 눈은 자신이 결함을 참회하고 속죄하고 다시 증발해서 자신을 깨끗한 눈으로 지상에 날아내리게 함으로써 인간 수련과 끝없는 자반출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 세상 어지러움을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라고 한 것은 눈의 자아수련이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오염 속에 인간도 더러 오염되지만 부단한 자아수련은 인간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은 바로 인간의 상관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수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한떨기 구름 뒤어 날고파입니다.
1: 한떨기 구름 되어 날고파, 최홍련. 늦갈 단풍은 갈릴만 남았는가. 이슬 젖은 알몸 차가운 땅에 뒹군다. 타오르는 석양은 단풍보다 더 붉고 부채살 구름은 노을보다 황홀하구나. 하늘 끝자락 걸어도 좋겠지. 하늘 끝자락 묻혀도 좋겠지. 세상 모든 추억과 기억들 배낭처럼 벗어놓고 구름이 되고파. 한떨기 꽃구름 되어 날고파.
2: 이 시는 2018년에 창작한 시인데, 시인은 시에서 가을이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즉 다 내려놓고 더욱 붉고 더욱 아름답게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날고픈 그 절절한 갈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많은 걸 거둬줍니다.

0: 그러다가 일정한 성숙기를 맞이하면이 자연의 강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떨쳐버릴 줄도 알고 흔히 이 속세를 떠나 하늘 같은 자연에게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깨우침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흔히 떠날 줄 알 때 인간은 새로운 달관의 경지와 승마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식고개를 바라보는 시인으로 보면 두 손을 펼쳐 뭐나 다 꽉 틀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전반 생활을 살펴보면 산속에 있거나 강기슬에 있거나 단풍이나 꽃을 안고 오거나 혹은 나무를 뜯어 안고 오거나 아니면 돌을 메고 오거나 이 시에서의 단풍이나 가을이나 석양이나 꽃구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은 시인의 그 생활과 함께 성숙과 익혀든 마음을 잘 말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작품 역시 또 시인의 일상생활에 흥취가 아주 짙게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 제목은 탐석입니다.
2: 탐석 최홍련. 돌밭에 가면 세상이 온통 돌천지이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고 흘러만 가는 강물은 상염을 싣고 흘러가서 좋다. 생각 속에서 생각을 쫓고 생각 속에서 생각을 잊고 갈래 갈래 길들을 더 양보하고 돌밭으로만 향하는 길 돌의 숨결에 고스란히 취한다. 배낭 하나가 즐겁다. 세상은 담지 못해도 돌 하나 담은 배낭이 세월처럼 무늬져 온다.

0: 이 A씨는 2019년 가을에 쓴 시인데 수석인으로서 진짜 그 탐색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수석인이 수석밭에서 수석을 줍는 장면 묘사로부터 사색이 준번이를 풀어낸다. 나중에는 수석 줍기에 빠진 나의 인생의 충실함을 도출해냅니다. 원래는 이 은성패선을 운영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가게가 돌가게로 변신했습니다.
1: 네.
0: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복장은 한쪽 켠에 조금 있고 온통 그저 수석천지입니다. 눈이 뒤집힐 정도로 많은 수석들이 현란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의 말을 빈다면 수석을 주실 때만큼은 모든 고생과 모든 그리움과 모든 고독들이 싹 다 잊혀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단다. 일단 수석에 빠져들면 수석과 대화하게 되고 수석과 울고 웃고 수석과 미래를 약속하고 수석과 교감하면서 인생이 다른 한 순수하고 순박한 면과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수석 한덩이에서 자연이 많은 오묘한 리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수석인의 인생 한 단면을 그려낸 조언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밤의 소나타입니다.
1: 달밤의 소나타 최홍련. 은수저 같은 반달이 사는 동 너머 푸른 반공 중에서 웃을 때면 부엉이는 사람 살인 가까이 가로등에 걸터앉아 먹잇감 노린다. 삼봉동을 뒤로하고 해란강이 이르면 어느새 종천이 오린 달이 하얗게 부서지고 별들도 잘디 잔 보석으로 한결 아름답다. 서너 마리 물놀이들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달을 꿰지른다. 도루미도 뒤질세라 하늘 날아오른다. 눈 감고 귀마저 반쯤 감고 흐르는 물소리에 정신을 맡겨버린다. 세상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콜라 한 모금과 달빛 소스를 바른 빵 한 조각 천하 별미인데 콜라에 젖은 빵 먹은 나는 잔 뒤에 쓰러지고 독실한 수석 하나 먹은 배낭은 우뚝하니 일어선다. 우리의 순애보에 억새 풀들이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2: 예,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수석을 좋아하고 예, 자연을 꾀하는 이런 시인이 완전 자연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너희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속에 내가 있는 모라일체의 감수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이 시에서의 달과 별과 흐르는 물과 수석과 물오리들과 그리고 그 등산 도중에 마이는 콜라와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은 수석에 어울려서 잘 지금 풀어 내려간 그런 시입니다. 한 폭이 아름다운 수채화를 방불케 하는 스케치.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슨 대소리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분방하고 무아 독존의 경지를 파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시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세월을 또 올릴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값지고 뜻있고 재미있게 적당히 사는 것도 해볼 만한 인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시름시름 살기보다 자연 속에서 자연이 많은 것을 온몸에 감싸고 삶의 진가를 맡기하며 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0: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이 늘 자연 속에 빠져 사는 작중 주인공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한양 푸른 하늘 아래로 흐르는 강의 기슭으로 수석이 살냄새를 풍기는 수석밭으로 자주 걸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비가 기다려져입니다.
2: 단비가 기다려져 최홍련.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 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 해였던가. 삶은 조용히 비오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 져도 흔적 없는 것. 세상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내 삶 종착역은 어디일까. 충분히 아팠던 지난날도 괴로웠던 나날도 깨끗이 지워버리면 홀가분할 텐데. 구태여 기억이라는 시간 속에 내 삶이 구겨지고 멍들어버려 말라붙은 들판에도 비는 내린다지. 그래, 내 인생도 이젠 단비가 기다려져 파란잎에 하얀 꽃으로 길 옆 민들레로 피고 싶어.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이 발표된 시인데 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 해였던가 라고 썼는가 하면 삶은 조용히 피어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져도 흔적 없는 것 라고 썼는데 모두가 그 중심적 함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나 다 가볍게 내려놓을 때 삶의 질감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학이 있고 삶의 지혜가 번뜩이고 깨우침이 풍겨납니다. 시기, 질투, 암투, 겨름, 헐뜯기 등등의 단어들은 이 시에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로자 도덕경의 그 무의 사상도 질펀이 깔리는 이 시는 결국 시인 자신이 깨친 후의 인생 자세와 삶이 철린 것 같습니다.
1: 여기서 이 최홍련 시인이 자주 그 수석 탐석을 하러 뭐 강변으로 뭐 이 아주 들판으로 다니는데 이 수석 자체에서 인간은 어떻게 그 인내성을 배우고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는 그런 도리를 또 터득해서 또
0: 그렇죠. 네. 나이도 나이지만 또 이 수석과 상과 접촉하면서 또 더 많은 걸 더 빨리 터득하지
1: 않는 뭐 본래는 어떤 뭐 모양이 없는 아주 그 뭐 그런 무형의 그런 돌인데 오랫동안 이 물 속에서 이 물과의 마찰 속에서 또 그러면서 또 홍수에 굴리고 뭐 닳고 하면서 그러다 나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 탐석가들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먼저도 이런 모양이 없고 그 이후에는 또 이런 모양이 지워지고
0: 그러니까 그렇죠.
1: 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수석가들은 와, 이 돌이 몇천 년을 이렇게 닳고 닳았으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올까 여기서 인지향을 터득하는 것이 아닌가.
0: 예. 예. 이분들의 그 전문 그 수석인 친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친 안에서 자기가 저 주워온 멋진 돌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술 세계 잡지에서도 가끔씩 이분들이 그 네, 돌을 사진 찍어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배시를 또 달아 올리고 이래서 아주 그 뜻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연변에 이 미술 작품 전시와 더불어 또 이 수석 전시도 동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였던 그런 그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 참으로 그 아주 같은 그 문화적인 그 내함이 깊이 깔려 있는 그런 그 뭐 취미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최홍련 시인의 아름다운 자연 감수와 천리가 흐르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작 신비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주약의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활동에 참가 못했는데 우리 이런 우리 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이 기초상에서 또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1910원을 빼드리는 셈이죠. 예,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또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사신다거나 또 17곽을 사신다거나 또 36곽을 사는 이런 분들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사신다 할 때, 우리 또 9곽을 사시는 분들은 배초, 궁궐첩, 3곽을 드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배초, 궁궐첩 8곽을 드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또 백초 궁궐첩 백초 궁궐첩이 아니고 이번에는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이 러시아 야생 해삼을 드립니다. 예,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면 상강 중리 진찰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동쪽에 그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좋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우리 지금 이 심리방 선생님 지금 강의하시고 있는데 연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병에 이렇게 대해서도 많이 열심히 좀 치료하자고 지금 생각하고 심리방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1: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환자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약은 어서 네, 오랫동안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약인데 이 약이 효과가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드시고 나서 약이 효과 있는 걸로 원래 본인이 쓰던 효과 있는 걸로 선택하다.

0: 보니까나 항상 우리 약이 지금 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1: 예. 어서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도 5년
0: 2개월입니다. 어서는.
1: 예. 그러니까나 지금 뭐 고객들도 많고 환자들도 정말에 이 약 쓰고 모두 이렇게 허가 받아서 정말에 많이 자꾸 재구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약은.
0: 맞습니다. 원래 재구매가 예. 그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우리는.
1: 예. 그리고 또 심혈관 질병에서는 또 이 약이 지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4,500m 이상이 네 가지 있는 황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가고 거기 또 홍진선은 5,400m 이상이 되는 이런 훌륭한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 치료되고 사람들이 모두 이 약에 대해서 지금 호감 싸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갈까 심혈관 질병을 치료하고 제품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특별히 혈압이 또 혈압에 대해서 정말 야, 혈압이 정말 자꾸 이야기 돼서 예, 혈압이 내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혈압이 양대 40까지 우리 집에 지배부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1: 세 번씩 세 가지를 세 번씩 잡수도 아이 되니까 나 그래서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정말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그 뭡니까? 다 제 오래 살자고 그러지 그렇게 이치기 죽자는 사람 없지 그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약을 대체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강의로 하나를 듣고는 정말 이야기지 걔도 우리에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야기지 네 가지 면 항목으로 된 이야기지 천연증의 약대지 더 그렇지 그 뭡니까? 이 보통 예. 약으로서 쓰면 또 어찌 효과 없고 이 재배약제대 그런지 어찌 효과 없이 이건 정말 천연증 약제가 예. 맥이 있고 힘이 세지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원래 예. 예.
1: 그러니까 제품이 오지 않고 혈압이 조절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예, 딱 그래서 예, 한 달에 세 번 연속 그래서 그거 뒤를 때, 이 약을 뒤를 때까 예, 혈압이 조절되고 잘 되고 올라다 이간단 말입니다. 이 약을 쓰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중풍 치료한다고 이 약하게 딱 써있지, 주치공에. 그랬거나, 그 다음에 병이 차차차 낫기 시작하게 되니, 어선 소마,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중풍이 왔는지. 예. 예. 그 정도까지 머리 얼음지 나는 게 낫지. 심장이 거서도 막 거서 640개씩 뛰는 게 낫지. 그니까, 어느 약인들이 이거 병 치료하겠어. 이런 좋은 훌륭한 약을 선생님이 강의해 주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예. 예. 그니까, 이게, 전해적 약대 이게 좀 만약에 심리바에 이게 장약이 엄청 좋고 그것도 장약이 장약 집단이라 딱 써져 그 뭡니까 그거
0: 그걸 썼습니다 딱 쓰여 있습니다
1: 우리 약은 또 20을 데리고 왔거나 국가위생부에서 비전했던 뜻을 다 예. 담겨 있고 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 곳만 예, 근거를 좀 딱 좀 눈을 보고 그래 써야만이 병이 났다고 우리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0: 예, 약을 쓰실 때는 예. 이 약의 내원을 봐야 되고 아 약이 장자도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1: 것. 어떤 약재도 장자도 봐야 되겠죠.
0: 그렇다 봐야 되죠. 그게 약재의 내분이지 예.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약이 들어가야 어떤 병이 치료하지. 예. 그렇지 그뭡니까 그래서 예, 효과 일이 좋으니까나 우리 또 예, 외삼수 있습니다. 외삼수에 한 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외삼수댁이 상처난지 오라가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불이 또 살짝 왔다 말입니다. 근데 그렇긴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머리 어른지 나서 그래서 이런 분이 쓰면 어떻겠습니까?
0: 아,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죠. 예. 예. 그분을 쓰는 게 제일 그 예, 이게 그 최선의 선택입니다. 예, 이거 꼭 쓰라 하십시오. 예.
1: 글쎄 말입니다.
0: 예, 제일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전화 좀 되지요.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약이 정말 사람의 삶을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바인이 중풍에 걸려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정말 반병신 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아이, 머리 얼빠나지 경력이 없지 한 가지 마사지까나 위 나빠서 밥을 잘 못 먹지 그 다음에 또 자꾸 식품으로 올라오지 그 다음에 이거 온몸을 쓰지 못하지 다리도 못하지 정말 그 다음에 입에서 숨이 이렇게 나오고 손을 떨고 내 배에서 부축하고 그래도 예 남자들이 무거우시니까 엎어질까봐 겁이 나서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들어갔다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이래다가 소리 그러나 예 정말 치료를 채 못하고 나왔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웬만한 거 써야 되는데 약을 인식 부부하는 거 병원에서 하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얘 약이랑 종양 다 쓰고 좋단 지문을 얼마 맞고 깻니는 얼마 맞았겠습니까? 딱 지나자고 두니까 나 굉장히 아이디입니다. 이게 옛날에 방송 간 거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얘 이 장약이 얘 소장약이라 딱 장약이 좋다니까 나 중풍 딱 지난다 공용수제 딱 시에 서서 여호에 딱 기다막아줘서 여호 쓰기 시작했는데 전부터야 한 달 두 달 쓰는 게 그렇게 신심은 가졌지만 해도 그렇게 어떻게 빠릅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병이 아니니까.
0: 아, 그렇지.
3: 누구의 마음을 크게 먹고서도 늘 우리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전면 썼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는 선생님 지도를 받았어요. 아, 이 하루에 이틀에 사흘에 닷새 입질에 열에 딱딱 맞춰서 그 약 같이 쓰니까 나의 혈압이 어느 정도기 시작하는 게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했습니다.
0: 예.
3: 지금 정상적 사람과의 그렇게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 소변을 숨어태서 그래서 달고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해하고 그래서 소변을 떼면 한 시간씩 오지 말고 소변을 숨어태기를 애쓰던 게 지금은 왜 정말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예. 하여튼 이게 물을 많이 먹으면 두 번 가고 한 번밖에 안 갑니다.
0: 예. 좋은 일이죠. 예.
3: 그리고 똘똘해졌습니다. 예, 위 나빠서 밥은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지. 그 다음에 밤 자주 못하게 되는 게 지금 밤에 너무 자서 됐습니다.
0: 예.
3: 네,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것도 다 선생님이 덕분입니다. 예. 야구 연발이 병이나 맞을
0: 때 선택 잘하셨지.
3: 예. 그래 나도 심장이 나빠서 숨이 차고 맥이 없고 경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도 하나 아팠고 그리 자꾸 닦고 지랄하고 밥맛 하나도 없어 그랬는데 지금 인간 똘똘해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0: 예.
3: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거 둘이 그저 계속 먹으려고 쓰리겠는데 우선 이 왼발은 양 엉엉만 났던 엉엉 치료하고 고생하였는 거 그랬다. 우리는 이거 그저 계속 둘이서 먹자고 해서 죽을 때까지 먹자고 이랬댔습니다. 맞습니다.
0: 예.
3: 이게 우리 동문회 활동할 때 샀댔습니다. 근데 이거 내 그런 동안 아는 언니 한내 있는데 그지 남편은 또 예, 다발 성내림 새기고 또 우리 지금 그 아는 언니는 또 심장이 막 그저용 매장 일어나고 심장 숨이 차고 맥박이 빠르고 이렇답니다. 그냥 맥이 하나도 없고 머리 아프고 얼빠나답니다.
0: 예.
3: 우리 그저 예, 길에서 이 약 쓰면 되는가 선생님과 물어보랍니다.
0: 오지럼찐하고 오리 뻥뻥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 이거 쓰면은 이 약을 쓰면은이 걔도 이 중풍이라면 오는이 이거 전제 그 증상을 이거에 다 이렇게 그 해결해 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 좋습니다. 예. 예.
3: 예 그렇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대다. 우야 그거 좀 부탁해라. 부탁해라. 내 먹자 먹자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좋은 약도 맞는 사람이니까 의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는 물어봐 줄게 해서 그래 오늘은 문의하는 바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분 보고 쓰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배달받겠답니다. 예.
0: 예, 그런 뉴스가고.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지금이, 에, 전화와서 문의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에,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그 장약 심내방이 이거 먹으면은 어느 선생님이 그랬는데 중풍이 온다고 그러던데, 에, 정말 이게 중풍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하고, 예. 저희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약은 중풍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중풍이 오는 일, 이 약을 먹으면 중풍이 도로 오는 약 약인 것이 아니고 중풍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지금 网络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예.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으면은 중풍이 오는가 이러면은 딱 아이 온다고 써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뭐이라고 썼는가? 이 网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빨리 나온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 이 자체는 이 뇌 경색하고 뇌 출혈 이 그 뇌졸중 이 그런 후유증을 그런 치료하는 전문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풍을 치료하는 약이죠. 예. 그런데 그 자료에 어떻게 밝혔는가? 이 뇌 경색이나 뇌 출혈, 뇌졸중을 유발하는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약이다. 장약 심내방은 이런 걸 유발하는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약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밝혀놨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약이 먹으면은 그 무슨 뇌중풍이 온다 이래더랍니다. 그래 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한 분이 이 사람이 말을 지금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아수라장하고 갔습니다. 지금이 예. 그 이거 토이 아이 해주는 날에는 가서 쌌는데 이 사람이 얼마 먹어도 아이 보고 가서 쌌는데도 나 지금 이런 말 듣고서리 이거 토이 아이 해주는 날에는 내 요요링이 뽀하겠다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서 온 이 상강순위관을 아수라장 만들고 갔다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 장양

침례방 어떤 약인가 하는 거 알려드립시다. 이 활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 말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이 활혈을 잘해주는 이게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 혈액이 흐름 속도가 예 느린가에 따라서 사람이

0: 혈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피가 많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이 활혈이라는 것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력시켜가지고 체외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을 비상하고 위 운하작용을 통해서 인체의 각 기관에 적시적으로 공급해주고 동시에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적시적으로 체외에 배출시켜가지고 신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황제내경 도 명확히 적혀져 있는데 인체가 기와 피돌림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막히면 아프고 아프다면 막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때문에 활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건강이 홀씨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그 중노년분들이 여러가지 이런 양선운동을 통해가지고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가지고 로쉐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건강 상태가 아니고 이미 우리 몸에 병이 형성된 사람은 운동만으로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과 중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은 활혈이 잘 되는 약을 선택해서 몸에 먼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만이 우리 몸에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사실 오장육부 구석구석 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이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될 수 있죠. 예. 꼭 이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활혈이 잘 되는 약을 쓰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출혈이 생기고 몸에 나쁜 피가 뭉쳐 어혈이 져가지고 덩어리가 생긴 이 빵块들이 작은 혈관을 막아놓지 않는가고 하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장약식 예방은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Z20으로 나온 중약입니다. 예.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Z20으로 나온 약이라 할 때 그냥 지방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들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예. 한급도 높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 길림성, 련용성, 흥룡강성, 남방 여러 성이 이런 성이라든가 이런 지방국에서 나온 중약과 완전히 더 높은 단계입니다. 예.
1: 이 조기는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장량 심방약 먹은 환자인데요.
0: 예.
2: 저는 저기 2년 전에 심장으로 엄청 많이 고생했는데 예. 어째서 아파는가 뭐 심장이 약간씩 아프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후두둑하기도 하네. 어쨌든 심장에 가까웠지다.
0: 네.
2: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얼리심 올라와 와서 또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는 곧 앉아있고 하루종일 서너 번씩 그랬습니다.
0: 예.
2: 심장이 나빠서 어쨌든 이거 살 것 같지 않다고 어쨌든 내 돈은 이때 막 무서운 감이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어릴 때부터 심장 나쁘다 하던 게 나 뭐가 있지 되는 거 필요합니다.
0: 예.
2: 그런데 내 방송 들은 것처럼 무슨 박수냈다 허가는 있어가지고 잘 듣습니다.
0: 예.
2: 예. 근데 하루는 여자 선생가 건강 강의를 하는 게
0: 저희가 했습니다. 이 약은. 예, 저희가 그래, 딱 이 약만 어선 5년 2개월 강의 드립니다.
2: 굿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 증상하고 약 그거 맞는 것 같아서 예, 내 그때 주문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그거 먹고 예, 지금 가슴도 아예 답답하지. 형이 그저 남의 말을 자꾸 탄해두고 빼팔아두고 이런 성격이 있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빠먹지고 어쨌든 심장 후두둑 하면 떨긴 것처럼 자꾸 이랬다.
0: 예.
2: 그래 된 게 그 순살 싹 없어지고 싹 그래 먹다가 또 굉장히 조금 딸리우거나 끊었습니다.
0: 예.
2: 예, 할 이는 그 것을 못 먹었습니다. 저 경제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어쨌든데 좋다는 거 근데 효과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선전했습니다.
0: 예.
2: 1년 넘어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나 또 예, 이 심장에 효과 좋고 이랬고 영감하고 심장이 나쁘다고 병원에 가면 심장 나쁘다고 본인 증상이 없다는데 심장이 나쁘다 하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심장이 나빠 그런도 어째 그런도 작년 겨울에 또 부실 어제 아다다 일어나면 어렵지 않으면 다리도 서지도 못

0: 하고 이래니 놓고 이와는도 어떤 병원 가까 놓고 답니다.
1: 네, 놓고니.
0: 예, 그래 검사에서 어떤 심장도 나쁘고 혈압도 높고 우중증이니까 어쨌든 맥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 예.
0: 그래 병원이 입주 입원하고서 어쨌든 퇴원을 했습니다. 그 퇴원하고는 어쨌든 이야기 내 써볼까 좋다는 거 알고서 내 그냥 가슴 속에 있단 말인데 이야기 좋다는 거.
1: 아,
0: 그래 내 생각 계속 하고 있을까나.
1: 이 약은 이 심혈관 네. 질병에서 두 번째라면 애한 약입니다. 예? 저희가 5년 2개월 어째서 이거 지금까지 강의 드리고 있겠습니까? 약이 효과가 네.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약이 좋다는 거. 이 약이 나쁘면 이렇게 5년 2개월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어쨌든 예, 해서 통한 데는 이제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네, 그래. 위경감 아프니까 내 심장 아프니까 내 심장이 약 이것을 효과를 볼까. 2차 이 약 효과민대라 또 사실 하루는 또 이거 강의랄까. 내 1차 주문했습니다.
1: 예, 잘하셨어요.
0: 예, 그래 주문해 위경감 쐈은 게, 야, 그거 쐈다 그러면 또 어쨌든 그 때문에 짠 거야. 우리 모는 것도 없습니다.
1: 네.
0: 예,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좀 병원에서 퇴원한 지 7달 됐는데 하루도
1: 이 전문 중풍을 치료를 하는 약인데
0: 그러니까
1: 중풍이 그렇게 좋죠.
0: 예, 그러네. 아무래도 이 약이 좋아서 이 약 때문이었다고 소리. 아니, 정찰도 사람 저 그냥 놀라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도 요만 무슨 약 먹고 저렇게 정신 쓰고 놀라다 앵 땡기는 거. 야, 나의 80 대단하다는 게 보통 넘는다네.
1: 아,
0: 내가 자꾸 물어봤더니
1: 약덕이죠. 예, 그래도
0: 약덕이죠. 예. 예, 야, 내 이런 약을 먹는다가 처음에 믿지 않아서 예, 뭐 그래든 게 우리 형가 점점 좋아지고 이랬거나 자기도 써보겠다고 이랬거나 내 선전했지요.
1: 예.
0: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써보겠다고 한동 놓지 않네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정서사는 사는 거 똑같습니다.
1: 하, 예.
0: 예, 밭을 댕기지, 주방일을 다 하지.
1: 얼마 줬어?
0: 벤세도 다 뱉지. 어두는 우리가 매일 마다 앉아놓는 게 어서 회사에 뛰어서 얼굴이.
1: 이렇게 중풍 치료의 효과가 좋은 이야기란 말이야.
0: 예, 입술도 10% 댕겨와는 어두는 회사에 뛰어서 타고 쓰레합니다.
1: 예.
0: 아, 정말 그 아줌마의 내 덕여행이 살아난 거. 고맙다 자꾸 인사를 하지.
1: 예.
0: 예, 그래. 우리 또 활동실에 어떤 할머니 남편이 또 부유 왔다는 게.
1: 예.
0: 이 약이 좋다는 건 내 또 선전할까. 이 약 싸다 쓰겠다.
1: 부에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이 약을 그래. 담당할 약이 없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중풍 치료 예, 제일 좋은 약입니다.
0: 사 먹겠다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계속 말씀 주시오.
1: 예, 중이는 약을 배합할 때 음양 평형을 시켜주면서 중이 군천 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아주 과학적으로 약성분들을 배합하기 때문에 약과기 주치 공능이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도 보충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기가 넘쳐나 다른 역작용을 넣을까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이라고 딱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출혈이 생겨서 뇌혈관도 터지고, 심장혈관이 또 발열이 되게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어떤 약입니까? 예. 소분자로 나온 이런 중약이기 때문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우리 몸에 혈전이 생겼거나, 여러가지 잉방팔, 软방팔이 있다면, 먼저 혈액 중이 혈질을 낮춰줘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서장이 홍화의 이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장홍화가 혈질을 내려주는데 혈지왕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혈질을 내려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하죠. 예. 이렇게 혈질을 내려주면은 노폐물로 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잉방팔이 생겨 안 납니다. 예. 그리고 그 혈전이 그 생긴 것을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고 또 배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방콸들이 혈액을 발열시킬까봐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장약 심내방은 피를 많이 만들어줘서 혈액이 아주 활혈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기혈부족이 특별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장약 심내방에 기혈보충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죠. 주로 서상이 소홍화, 요거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소홍

0: 송화라든가 당귀, 홍경천이라든가 황기,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약 심리방을 싸는 이런 분들한테 꼭 이 약을 싸면서 우리 약은 아주 강력한 약이고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이 예를 들어서 이 약이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은 처음에 한두 달 같이 잡수다가 이 약이 들어가서 자기를 차지하면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꼭 떼라고 말한다. 꼭 떼라고 말하고 다른 약하고도 같이 잡술 때 저희는 항상 그 사람한테 지도합니다. 어떤 약을 잡수고 있는가? 이런 약을 잡수신다. 이러면은 그 약을 잡수는 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이런 약에 대해서는 그 같이 잡사도 이롭다고 말하고 같이 잡수면 충돌이 되는 이런 약에 대해서는 그거 약을 하루에 세 번 잡순다면 한 번씩 잡수든지 그러자면 잡수지 말라고 꼭 권장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러길래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약이.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약입니다.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이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이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혈관 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로하이가종이로 들어섭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훈촌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 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 두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대여꾼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성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총회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용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년래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 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0: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서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사슬이 짧아 산업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에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의 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혼춘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양식중심, 만톤급 냉동창고, 가공작업장, 오수처리 시스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양식수조는 바다 생태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양식 생존률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혼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산업단지 림시양식중심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육로, 조온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신선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신고, 예약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춘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촌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0일을 연길해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

0: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두 당위 두 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사업 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주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재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1: 조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그늘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게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서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의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 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조 쌍몽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몽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2: 下一步.
1: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화하겠습니다.

0: 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길 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조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결혼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영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 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조리 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국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합리하게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 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 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0: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주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희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0: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처럼 일상에 스며드는 여유와 행복,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면서 김상곤 작사 량춘복 작곡의 저국의 백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려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디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푸른 산과 맑은 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가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고향 산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약속, 밝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일상의 행복, 고향의 그리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노래들로 마음이 행복해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단오명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현금 3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을 사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할인하며 18곽을 사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현금 1,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6월달 우대 활동은 동충하초 균분 본약도 더 드리면서 현금을 할인해 드리고 또 단오 명절 선물까지 있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 할 때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서장에서도 아주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이런 희귀한 약초로서 전통적인 지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런 귀중한 천년 약초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런 동충하초는 더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고원의 고산지대에서 예, 자생하는 이런 약초로서 특정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예, 아주 특수한 이런 약체입니다. 때문에 그 효능 여전히 다양합니다.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하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지금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면허는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체질을 강화시켜서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 이런 건강한 몸으로 개선시켜줍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몸이 약해서 예, 많은 약을 썼지만 예, 효과가 별로여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약이 좋으니까 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예, 계속 먹어도 먹을수록 약이가 좋습니다.
1: 네.
2: 예, 옛날에는 이 황제들이나 먹었지만은 예, 오늘날에는 예, 서민들을 위해서 우대 활동이 좋아가지고 예, 약값이 절반도 되지 않으니 예, 우리 서민들이 이 약을 먹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또 발효해서 한 약이라 30% 그 효과가 예, 높다고 하니 예,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더 나고 예,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네.
2: 예, 우리 부부는 예, 계속 이 약을 먹을 예사입니다.
1: 네.
2: 그래, 예, 오늘 얘기할 거는 예, 우리 고모 사촌 언니가 예, 부호 맞았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예, 입이 삐뚤고 또 오른쪽 팔다리가 예, 좀 마대가지고 예, 신경이 경락이 통하지 못해 그런지 예, 잘 쓰지를 못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많은 치모 맞고 약을 먹고 했지만은 예, 이분은 좀 돌아왔는데 예, 팔다리는 계속 예,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예, 고생을 하는 거 보고 예, 내가 야 동충하초 발효분을 써보라고 우리 부부를 보라고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러니까 예, 언니가 뭐 글쎄 말이다 너네를 보니까 그게 참 약이 좋은 것 같다 먹어보자 그래서 예, 아욱 아욱 싸서 예, 자신은

0: 네, 예. 한 달을 넘어 먹으니까 벌써 예, 효과가 나는 게 알긴다고 그럽디다. 예, 원래 예, 심장도 나빴습니다. 그리고 손도 나쁘고, 예. 그런데 예, 심장이 예, 가슴이 퐁 뚫리면서 예, 좀 정신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심장에서 손도 좋아지고, 예. 입도 예, 좀 돌아오기는 와서도 예,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예, 밥은 자식 때문에 불리고 했는데, 그것도 예,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팔다리도 예,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예. 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야, 네 말을 듣기를 잘했다고. 기라는 소리에, 이번에 예, 올다노, 우대할도 그렇게 좋다는데, 예, 정말 그 약을 나도 써봐야 되겠다고, 예, 요래도 까고 사겠답니다.
1: 예, 열한테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현금으로는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단오 명절도 선물도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청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야, 좋습니다. 이 동청화초 쓰기 전에는 저는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 저리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서 야, 약 정말 얼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도 낫지 않고, 그래서 이 말초 신경염이 들어와 제일 바쁜 게 저리고 마하고 아프고 그게 제일 바쁘대다 그거에.
1: 네.
3: 이러 망하면은 사람이 저태 없으면 부두에 이러도 못 나고, 야, 앉은 자리에 앉아서 문경 이랬겠는데, 이 동통화초 쓰니까 나의 이 아래 하지 따따 새지면서 그게 이롭습니다, 지금.
1: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이나 같은 게그 아래 하지 따따 새지니까 소변으로 시원하게 나가면서 몸이 붓겠던 게 붓기 다 빠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지금 요실금처럼 소변 조금 나가고 조금 나가고 이러던 게 소변이 시원히 잘 통하니까 허리 다 아프고 영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심장이 또 나빠가지고 소리 그거에 영 그거 이 통증 난다 뭐 어디다 어떻게 비길 수도 없이 아프지. 거기다 또 마른 기침 하지, 모가에 마르지, 이바에 마르지, 이래면 고생했다는데, 지금이 그런 말 나드는 증세도 없어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심장이 동통화초 써서는 심장이 아프거나, 뭐, 숨이 차거나, 그런 행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1: 네.
3: 이 동통화초 심장에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처음에 동통화초 먹으니까, 무슨, 딱 새끼 받은 것처럼 그냥 소화해 되면 위구두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동통화초를 한 일주일을 먹으니까 무슨 게 속에서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1: 네.
3: 이상하다 이랬대. 그다음부터 예, 구두 이 밥맛도 땡기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내기래 이상스럽다 이런 게 그렇게 좋아진다 그런 거 모르고 예.
1: 네.
3: 한 3달 되니까 난 심장에 또 이렇게 했구나. 영 좋습니다. 지금
1: 네.
3: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병 치료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동청화초 정말 써보니까 나의 숨을 쉴 줄로 놓기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네.
3: 어디나 아픈데 없이 영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건 이 약을 좀 떼보다 이래도 막 떼면 될것 같아서 놓기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예, 러인분들은 그냥 쓰면 좋습니다. 그냥, 러인분들은 그냥 쓰면 좋습니다. 우리 로하라는 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3: 우리 활동도 잘해주지
1: 예.
3: 얼마나 가격도 싸운가 그래서 뭐 일반 약 쓰기보다 가격이 더 싼다
1: 네.
3: 그거 보통 약도 다 4,500원씩 하는데 아예 며칠 무슨 가고 며칠도 못 먹는 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동통화초 우대할도 좋지, 가격도 싸지, 그냥 이거는 왜 달고 있어야겠니?
1: 예, 굳이 있어서 그래 오래 쓸수록 효과 좋습니다.
3: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3: 우리 오빠 이 간염을 알는데 이 간염에도 통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0: 네, 좋죠. 제가 그냥 설명하죠. 감기는 개선하는 데서는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 합병증의 효과를 보는 그 과정이가 간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당을 분해시켜서 당뇨병 조절에도 좋고 이 혈지도 조절하고 이렇습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이 나쁜 분들은 쓰십시오. 그리고 이 동충하초에는 이 간에 좋은 영양 성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1: 아.
0: 그래서 간이 나쁜 분들은 예, 쓰면 좋습니다. 예.
2: 이게 뭐 이번에 이 단어들 우리 할 때 자매락이시오. 또 아홉 가구 배달 먼저 받기시오.
0: 네. 아홉 가게는 11가구 드리면서 현금으로는 500원 할인합니다.
2: 예.
0: 예. 그리고 2830666번에 전화하시면은 단어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예.
2: 2830666번.
0: 예.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0: 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이 독도 화초를 우리 집에 아주 쉽게 익혔으면 우리 연시에서 맞습니다. 근데 병이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그냥 있고 심장이 나쁘던 게 나가면 예, 그냥 치료를 했는데도 부종풍이 두 번 나왔으니까.
0: 네.
4: 통풍이 보면 치료를 병원에 입원도 몇 번 하고 그것도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하도 모르는데 그래서 입원했다 나오고 그래서 그 중풍 후유증이 어째 아예 나고 수족도 못 쓰고 그냥 어느 장애가 있어서요. 영 힘들어합니다. 그 집에 사람도 그저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아이들이 나오면 또 그렇지. 그래서 방송 들어볼까 이 독성 합소를 그래서 하는데 뭐 이거 뭐 동물들 자꾸 그런 거 하더라 말 그리 병 없던 게 독성 합소 그리 어려 어제 아이 쓰는가 그런 그래 그다음에 우리 방송 몇 번 열심히 들었다 막 우리 아빠도 듣고 우리 자꾸 정말 거기 효능이 많다고 막 그게 특히 이 독수화초 이하고는 좀 고산 지역에 아니란 환경이 환경에서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화초로 하면서 그리 발효가 뒤져야 된 이 약품이더라 말인데 그래서 우리 아바이 그러지 야 이런 약품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진짜 예, 장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알았어 저번에 제일 처음에는 우리 몰랐어요. 아, 세통부터 시작해. 세통 먹고, 그 다음에 또 후에는 아홉통 이렇게 먹고, 어제는 한 반년 이렇게 샀었는데, 효과 대단했었습니다. 벌써 어려장애가 이제 해결돼야지. 수술을 파달할 수 있고, 파달할 때 발을 못하는 게, 그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수족, 뭐, 미생실에서 서로 못 가서, 부족하게 못 가서, 이게 지금은, 요즘에는 벌써 한 몇 달 잡으니까, 수족 잡으면, 미생실에서 서로 갈 수 있다니까.
0: 네. 지불수의 효과 잘 본다.
4: 저는 네. 비대까지 있어서 소변들 때는 볼만한다고 아프다고 소리치지 소변당이 작게 시원해 나아가니까 그렇더니 이거 다 쓴다면 지금 소변당이 제대로 나가고 색깔이 이제는 색깔이 영치 나더니 지금은 색깔이 연하게 나가고 그 양이 많이 나가니까 용 헐탄다. 그리 바쁜 거 모르겠다. 아프지 않단다. 자, 그래서 우리 아빠 이랬는데, 야, 이렇게 좋냐, 우리 어째 못 먹으니까. 인간이 이 활동이 상가하니까 그 비싸지도 않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이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뭐, 먹어볼까, 아니란 말은. 먹어볼까, 이런 확실히 좋냐, 이렇게 우리 이제 나이 먹으면. 먹어볼까, 정말 확실한 효과를. 우리 집에는 무슨 혈압약으로, 관심병약으로, 무슨 전혈성염 배려약으로 줄로 세워놓고 싶은데. 근데 이 아가 한 날로 여러 가지 병을 다 대체하는 것처럼 합니다, 지금.
0: 네.
4: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언영 먹었겠는가, 그래. 이번에 또 활동이, 이번에 설에 연락도 꽉 싸겠어요. 연락도 꽉 싸면 숨을 쉬고 하겠지. 또 돈 천원에 가면서, 얼마 경제상에서 부담이 있어가지고,
0: 네.
4: 예, 그 이번에.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2830666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5: 여기 동청화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폐렴용기 떨어야 돼가지고, 소리.
0: 네.
5: 샌디람 한 그릇 다 되지 않아가지고, 관심병이 일사 식물도 고르세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작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0: 네.
5: 혈압 조절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낫고, 주약이 폐렴 이거 떨어지는 게 이거 폐렴 떨어졌습니다.
0: 네, 호흡기 질환에는 동충하초가 특별히 효과 봅니다.

0: 직접적으로 이 폐경하고 신장경의 작용에서 심폐 기능을 높여주면서 호흡기 질환 염증도 억제시킵니다. 예.
1: 특히 그 광심병이 심혈도 고르지 같은 것도 많이 났고.
0: 네.
1: 이 밤에 소변 차수가 여러 축 되는 게 그 차수가 많이 주니까 이 잠도 지금 제대로 잠다 지금 이거 쓰는 게.
0: 네.
1: 또 이게 아홉각 좀 더 배다가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아홉각에는 11각 드리면서 현금 또 500원 할인합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생 수고합니다.
0: 예.
3: 나도 예, 동생한테도 어제 안 써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 예,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엉망이었습니다.
0: 예.
3: 예, 저때 예, 기관지진 갖다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관지진 많이 부하고 예, 심장이 항상 흥하고 바쁘고 숨 올라오고 이런 곳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심장이 편안하니까 잠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잘 되어서 고사했는데 혈압도 이 약 먹고 혈압도 이용 잘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럽더니 머리가 어지럽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위 더부룩하게 소화되어서 다 못 먹었습니다. 지금 자꾸 올라오고 끌끌이자고 합니다. 내가 이제 위 소화 잘 되어서 다음도 안 먹고 매일 납니다.
0: 네.
3: 그리고 허리다리 아파 다 거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은 덥고 아랫몸은 차고 이래서 그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든지 아랫몸이 두 번 할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에 생명도 빼주지 좀 보급되다. 그래서 더 싸다고 전화 드립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 예. 네, 선생님 좋은 약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요즘으로 보면은 이 동충 하초에 대한 연구가 영양학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이미 분석해서 그 성분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100g당 265kcal 칼로리 열량을 가지고 있고 수분은 10%, 지방이가 8.4%, 조단백이가 24 내지 32%, 그리고 탄수화물이 23.9%, 예, 조성분이가 18.5%, 예, 이렇게 많은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야두종이 필수 아미노산하고 17종이 각종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와 같은 이런 질환들을 다스리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보면은

0: 이 동충 하처에는 혈관 확장 작용하고 항암 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코디세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높여주고 또 이 베타글로카노는 암 증식을 막아주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중한 질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도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생각하던 것보다도 효과가 확실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런 성분 아데노산이라든가 혹은 코디세핀 만니톨 그리고 중초산 등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핵심 성분은 코디세핀입니다. 이 코디세핀은 면역력 증진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생리활성 기능이가 2등급이라는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연 면역 기능 작용도 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켜준다. 지금 우리 보면은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중풍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켜주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이 점도가 낮아집니다. 우리 혈지하고 혈액이 점도는 그 성분이가 다릅니다. 우리 지금 혈소판이 응집 억제라 할 때에는 혈소판이라든가 혹은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액이 세포들이 서로 엉키는 거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치료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면서 지방간 해소 등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디세핀을 보면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희귀의약품 인증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균작용이라든가 항염증, 항종양하고 항바이러스, 항세균하고 또 고혈압 조절, 심혈관 장애까지 우리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현저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을 또 낮춰주면서 지방 과다 혈증, 그리고 방지하는 이런 면역 조절이라든가 신장을 또 강화해주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서 또 많은 이런 효능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면역세포 활성화하고 면역물질을 생성시켜서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몸이 좋아지면서 지금 오래 쓰시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 동충하초의 활동을 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약 45%의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 강화를 통한 면역조절 기능이가 아주 뛰어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동충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0: 네.
2: 예. 야, 나는 심장이 나빠서 영구생했습니다.
0: 예.
2: 예, 괜히 심장이 계속 남은 게 떨긴 것처럼 후두두하고 심장 뭐 꽉 지들어오는 것처럼 반면 발이 차지 못했습니다.
0: 예.
2: 괜히 지금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니 그 콜레스테롤도 내려주고 혈소판의 응집도 내려주고 총체적으로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 잘 시켜준다.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예.
2: 그래, 그 심장이 그러니까 혈압이 또 정상이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2: 예, 혈압이 정상이 됐지. 계속 머리가 아프고 정신 안 나던 게 지금 머리가 맑아지지. 아예 소화 안 돼. 밥만 먹던 게 밥을 잘 먹지. 잠을 자지 못해서 영 고생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누구면 또 자지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예. 내게는 이야기 정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0: 네.
2: 예, 이전에는 숱한 약을 여러 가지 싸놓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지금 나는 다 없애고 이거 한 가지만 먹습니다.
0: 네.
2: 그런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지금 약은 좀 있는데 내 아홉각 싸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아홉.

0: 가게는 지금 11가구들입니다. 예. 그리고 현금도 500원 할인하고.
1: 예, 얼마나 썼습니까?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폐를 보호하면서 피부까지 건실하게 해줍니다. 우리 폐라 할 때에는 피부하고 모공과 관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폐의 호흡기 기능으로 감퇴로 인한 해수는 기침과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천식도 먹게 하고 기침할 때 또 카레가 섞여 나온 증상이라든가 식은땀 흘리면서 정력이 감퇴하는 이런 증상을 또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지금 우리 보면은 심장 질환이든 콩팥이 질환이든 지금 노인분들이 결국은 좀 무력하고 맥이 없고 피곤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로 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밤의 정취와 잔잔한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제사를 위한 가요죠. 1980년대 창작된 김학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약제사의 노래 하밀은 박선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연변, 매력이 넘치는 연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가요죠. 1980년대에 창작된 김송휘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산천과 정겨운 풍경,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진 가요입니다.

생글생글 우는 꽃상점 아가씨의 밝은 이미지를 그린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연으로 시작된 소중한 인연,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인연 보내드립니다. 최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의 수부도시인 연길은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여행객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기 좋고 인품 좋은 우리 고장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시길 바라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에 장작된 주룡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정서의 이 가요를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 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 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장 먼저 박원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꽃길을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인생길이 언제나 환한 꽃길이길 바라는 마음을 밝고 희망찬 노래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계 작사 리현춘 작곡의 고향집 드라기입니다. 어릴 뛰어나던 마당, 부모님이 따선 손길이 그려지는 시간입니다. 리지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호순자 작곡의 고향의 길을 만나보시죠. 구불구불 이어진 그 길에서 우리 모두 평안함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박현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도 작사 최학조 작곡의 고향산천 조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상고아들 흐르는 강물을 있는 그대로 노래합니다. 전혜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의 고향 산천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울림으로 고향의 품을 노래한 이 곡을 김희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에는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목입니다. 세월의 풍선을 묵묵히 견뎌온 나무처럼 우리 삶의 년년을 차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인덕 작사, 박송철 작곡의 장배선이 올라서서입니다. 웅장한 장배선의 전기에 취해 우리 연변 땅에 대한 자부심을 마음껏 노래합니다.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홉채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에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0: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예.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뭐 혈전뿐만 아니라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구나 뭐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예.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의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10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지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근뇌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1: 네,
0: 약이라 할 때는.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화는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노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이 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화는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예,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이 혈압조절이 영도할 때 있거든 아이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 송파지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 낮에는 괜찮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번에 그래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날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또 얘기하고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좋은 금이 납니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2: 네,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해결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 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정신하는 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지금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예, 저도 어떻게 땀이 나는지 저도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도
0: 예, 예.
2: 그런 게 예, 그게 지금 예, 그 허혈 그랬거든요.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다 했더라. 예.
0: 맞습니다.
2: 예, 그랬던 게 예,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게 예,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이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힘이 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2: 예.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의보신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예, 좋을 때에서 알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그다음.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뇌보신환 하면은 어쨌든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뇌

0: 그때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1: 네, 당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는 금리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개행하던 게 지금 개행하지 않고 예. 우리 집에 층님의 진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0: 빛을 낸단 말이죠.
2: 예. 네, 그런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0: 예, 공기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합니다.
2: 이렇게 걸더니 지금의 건네력은 필요 없습니다. 뭐.
0: 약은 면발을 일찍 다시 썼습니다.
2: 예, 예, 건이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2: 저는 이 효과가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좋고 생각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100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근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1: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우리 아저씨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0: 네.
3: 걸린 다음에 그냥 그치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거에 뒷걸이 하고 어림쯔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매졌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네보신한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네. 무겁고 오줌쥐 나던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네. 혈압 조절이 잘 된다. 또 우리 아저씨의 고집이 시해놔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니 혈압약 아이다 싸다 말인다. 그래서 네.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 조절이 응달됩니다. 지금
0: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3: 예, 말을 잘 알게 됐단 말입니다. 됐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알게 되는 게 이 건네보신하는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로도 예. 어선을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네보신하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네보신하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0: 전열선 비대 부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3: 아, 그러게 소변을 할 날 밤에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걔는 아,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도 계속 사파이 누워있는다고 내 이래 놓던 게 아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난단다. 다리 맥이. 예.
0: 예.
3: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0: 여러 가지로 효과고
3: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제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 한 개입니다.
0: 네,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3: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야 제발 아이 하고. 선생님 예.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뇌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0: 어디서 내가 진화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사전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등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이 양등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후에 다시 해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등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0: 네, 저기 지금 작년 6반인데 그도 내일 저기 왔어요. 경력이네 없었습니다.
1: 네.
0: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평소에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경력이 돌아왔습니다.
1: 네.
0: 기존에 지내올까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젠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약속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집에 저기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은 못 찾고 이름은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집에 저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딱 치료되는 약입니다. 저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0: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지자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전에 다 알긴다, 젊은 이름 다음에.
1: 네.
0: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썼습니다. 네. 뭐 침도 맞고 뼈고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때 아픈 것도 영 많이 나서 썼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골가병이라든가 비뇨기제 동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0: 네, 이제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비뇨 뇌가 검사한데 욕말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신 약 수년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지금 진료가 다 좋습니다.
1: 네, 약들이 좋습니다.
0: 네, 선생님,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대답하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네보시완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본령이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예, 근데 보시면 한숨을 한 잔 다더니 중풍후유증으로 어전에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네 보쇼하는 에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후리떠분하고 머리가 바빠지는 것처럼 그러던 게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도와줄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있고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살짝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신 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흥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란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란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화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순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0: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거쩌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동그랗게 생겼는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도 냉기관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항상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보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밥을 잘 먹으니까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2: 예.
3: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까깔해서 차크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2: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3: 그래, 석달 먹고 가서 간궁 검사하니까, 좌뇌 수치도,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 네.
3: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알바다 계속 꾸준히

0: 있어서 그런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0: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의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안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매력 수면설이 항상 저기 방화시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인증과는 이 왜 그렇게 됐는데 이 한 개까나 한 40 먹으니까는 저기 맥이 없던 게 맥이 아직 나더라는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그래서 한 석 달 더 썼다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저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1: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지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검사랑 모든 거는 다 정말 그 환자들에게 이게 혹시 그 들어가게 몸 안 나왔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주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야 생각나.
1: 예, 이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네, 예,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그 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의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일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콕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어 명절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훈촌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 두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성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조항의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노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노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서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서술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에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촌 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 양식 중심, 만톤급 냉동창고, 가공작업장, 오수처리 시스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 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 양식 생존율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촌 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 양식 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0: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전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 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촌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촌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 면적은 7만 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두 당위 주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사업 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주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0: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1: 조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그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게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서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의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 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조 쌍몽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몽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 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길 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조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결혼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영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 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국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아래 연변조 순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0: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 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 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1: 아래 2026년 연변조 공공기구 에너지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조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합리하게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조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조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알겠습니다.
1: 네.
2: 식종부근 네. 내외저치 4058평입니다. 핵교부근의 네. 집입니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2: 연계전화 136-3433-2636.
1: 네. 2636번. 네, 4층이라고 하셨죠?
2: 예.
1: 네, 알겠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가사 도우미를 찾는 광고를 냅시다.
1: 네, 말씀 주세요.
3: 60세부터 70세 사이에
1: 네.
3: 전화번호 138
1: 네.
3: 4434
1: 네.
3: 951
1: 9551번 1384434 9551번 잘 적었고요.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4: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4: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바꿨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예, 네, 내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5: 네, 집을 세웁니다.
1: 네.
5: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웁니다.
1: 서쪽이요? 네.
5: 면적은 41평방이고 2층집입니다.
1: 네.
5: 연락번호는 188
1: 네.
5: 4439
1: 네.
5: 0061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4: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 뒤에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주변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단오절 전으로 야생 쑥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70세 좌우의 가사 도우미 한 분을 모십니다. 연락번호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동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저렴하게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요. 이외 단칸방을 세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들을 팝니다. 이외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과 주방에 물 새는 곳, 네, 전기,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6: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광진 화원 아파트의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390061번 188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집을 팝니다. 6층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요. 네,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1-2681번 1384331-268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7: 네, 집을 팔거나 세를 두려 합니다.
1: 네.
7: 위치는 대화원이고 네.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1: 네.
7: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1: 네.
7: 전화는 1394339
1: 네.
7: 4745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7: 네, 수고하세요.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8: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1: 네.
8: 집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1: 네.
8: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8: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8: 양철기와 채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최소

0: 식물밭도 있습니다. 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잠시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터지어서 능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3616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수고하세요.
1: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명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2핀 북적현 기륙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 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번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집을 팔려 합니다.
1: 네.
2: 경기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이 6층이고
1: 네.
2: 면적은 92평입니다.
1: 네.
2: 구도는 침실 두 개, 거실 하나, 이생실 하나, 커팅 하나.
1: 네.
2: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개의 소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경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병원도 여러 개 있고요. 부유병원도 있습니다.
1: 네.
2: 버스 선료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쌍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발매합니다.
1: 네.
2: 링기의 전화 138-4431 2681번입니다.
1: 2681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해 주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 캠핑장, 산장, 농가락을 찾아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외 음식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일전에 야외 음식업체를 찾아가 식품안전검사를 펼쳤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야외 음식업체 경영자가 식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했는지, 경영자 및 종업원들이 건강허가증을 소지했는지, 식품 저장 온도가 규범에 부합되는지, 식기를 제때 씻고 소독했는지, 식재료는 신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식품안전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가 책임자에게 식품안전법규를 보급하면서 각 상가들의 식재료 구매검사, 위생관리, 식기소독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검사 결과 캠핑장, 왕홍식당, 산장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규범적이고 식품안전관리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불법 영업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꾼은 여름철 식품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하여 야외 음식업체에 대한 감독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규범화되고 질서 있으며 안심하고 안전한 음식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1: 네.
0: 소목축장에나 그런 데 가서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목축장의 사장님들이.
1: 네.
0: 저를 쓰려면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전화번호는 139.
1: 네.
0: 4332.
1: 네.
0: 7879.
1: 139-4332.
0: 32.
1: 네, 7879 예. 번요.
0: 예.
1: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잡고요. 예,
0: 수고하세요.
1: 연락 기다려보세요.
0: 예.
1: 네.
0: 예.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기름의 혼합물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어떻게 먹는가에 달렸습니다. 성분표가 생우유 또는 우유로 시작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비유 제품 크리머, 경화식물 기름, 코코아 버터 대체 등 문구가 포함된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포장을 선택하고 섭취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기타 단음식의 섭취도 감소해야 합니다. 저온이 단맛에 대한 미뢰의 인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실제 단맛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걸쭉한 요구르트, 바나나 등으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설탕과 첨가제 섭취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최근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뿐만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부위만으로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이 몸속 염증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식탁에 올리기 좋은 항염 식재료를 살펴봤습니다. 평소 햄, 소시지, 베어컨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

먹는다면 단백질 반찬의 일부를 등코른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중 고등어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면서

구이, 찜, 절임처럼 기름 사용을 줄인 조리법이 더 적합합니다. 도마도는 항염식단에 넣기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로 도마도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음, 미세먼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활성산소가 늘고 세포에 부담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도마도가 만성염증 관리 식단에 자주 언급됩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십자화과 남세입니다. 데치기만 해도 반찬으로 곁들이기 좋아 평소 남세를 충분히 먹지 않는 사람이라도 식단에 더하기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너무 오래 데치기보다 살짝 익혀 아삭한 식감을 남기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계란찜, 볶음밥, 수프에 활용하면 부담 없이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장이나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참깨나 들깨 가루를 소량 섞은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브로콜리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남새를 많이 먹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챙기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간식 일부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을 주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한 줌 이내로 덜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꿀이 첨가된 제품은 간식처럼 먹기 쉽지만 당류와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어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망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캉타이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올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곧 눈앞에 단오도 다가오고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번에 비해서 본 제품이 많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각에 8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변경 가격은 뭐 얼마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은 60각에 80각이게 되면 한 40원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10각에 12각을 드립니다. 명서방은

0: 동안 방영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10곽에 12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며 눈병치료에서는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삼녹용이 5~10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간 날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게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자아 조절이 되더라, 혈지나 혈압 같은 게 조절받더라, 삼고가 해결받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내경사 후주를 항상 머리 어둡고 아프고, 예. 그런 가슴에 답답함에 시원땀처럼 납니다. 그리고도 그래서 소리 자주 나지 이래 고생하다. 사지원약은 아주는 6달 더 먹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오전된 게 좀 많이 알긴.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이 예. 제품 드셔서 그 문제상에서는 많은 백분제 백분비가 아주 높을 정도로서 좋은 해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 예. 혈지, 혈당.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많이 낫고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그렇죠.
2: 예, 예,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허리가 식은땀 나고 그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것부터 예, 아이 식은땀 안 나고 예, 어제 완전히 저 가슴이 답답하다 이 증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나 지금.
0: 그렇죠.
2: 예, 예 그러고 눈에 막아주고 예, 이 약은 원약이 돼 그런지 먹기도 좋고 흡수 특히 흡수 빠릅니다. 먹으니.
0: 그럼요. 예, 예.
2: 예. 이거, 나 또 우리 집에서 이게 백나자 있어서 예, 항상 목체 희망하고 눈에 깎아라고 눈에 자주 눈이 피질기 눈약 넣어도 낫지 않겠다. 이게. 그리고 자주 눈물 나니까 예, 냉세 봐가지고 뭐, 방송 들으니 이거 효과 좋은데 이 약을 좀 써보자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0: 이제처럼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범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 거의 퍼센트가 낮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는 거 단순 한 가지 모병, 눈에 피만 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거나 혹은 더 그의 눈 뭐 물체가 여러 겹으로 대보이거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이 있는 거 어느 거 관리하고 어느 거 관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될 때는 바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술한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두 가지 저 약을 이번에 화초 좋을 때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오늘이.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거두는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그렇겠죠.
3: 네, 지금 오래 쓰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특히 항상 어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모아야라는 게 항상 말라들고, 기침 자꾸만 하고 이랬습니다.
0: 예.
3: 우린 등터도 이렇고, 그리고 하나 특히 좀더 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이 위축성 위염이 나서 네,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약도 많이 쓰고.
0: 예.
3: 예, 이거 먹은 후부터 지금 위가 다천 좋아지기가 완전히 지금, 예, 뭐, 위에서는 아무 고상도 아무 약도 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갖고, 변도 참 잘 통합니다.
0: 예.
3: 한 알에 한 번씩 변 봤는데 지금은 하루 한 번씩 닦다 봅니다.
0: 그래서.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0: 원래 내 혈지가 좀 높았는데, 예. 가 검사, 이거 몇 달 먹은 다음에 가 검사한 혈지가 완전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1: 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예. 그리고 특히 허리가 아닌데, 예, 많이 아프고, 밤소변이라 예, 받아가지고, 주변 섬에서 변하게 일곱 번, 여섯 번씩 소변 보는 게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1: 어, 그게 콩팥이 든든하게 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 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0: 네, 나는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병을 지금 해결됐습니다.
1: 예, 사지원액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0: 예, 네,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여름에는 거두고.
1: 아, 그렇죠. 우대 정책도 나가니까 가격적으로 더 많이 접수하기 편리하지.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적게 싸도 네.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됐고 본 제품을 이번에는 많이 실어줍니다. 예. 네,
0: 오늘 그래도 60가지 배달 받기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동기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며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사주원액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나에게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전약이나 무슨 주사나 그렇게 맞아도 어째 그냥 맥이 없고 소배 자꾸 예, 그저 맥박은 그저 정말 손에 들 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아, 식사를 못 해놓거나, 예, 그저 뒤로 누워있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반잠 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주 원해고, 그래 먹었는데, 예, 하나하나 소실된다. 어림지 나던 게 그게 이롭지 말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통쇄 나던 게, 그것도 언제 간지 사라졌습니다. 그럼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반잠 잘 자고 하는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나, 밥을 잘 먹고, 길 대라 합니다.
1: 예.
3: 군이 뿌렸습니다.
1: 아, 그래야
3: 예.
1: 됩니다.
3: 영약했습니다. 그래도 예. 예, 군이 뿌렸지.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까지 눈물로 그저 나가나 들어가나 그저 손수건 쥐고 댕기면 그냥 눈물 쑥고 닦고 지금 지내 닦아놨고 테두리에 그저 예, 슬쩍 번져졌습니다. 그러고 일을 해요.
1: 예.
3: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어전 절반 가세졌지.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건 어전 몽땅 없어졌습니다. 깔깔, 안압이 나빠서 깔깔하고 그랬던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엮고 먹고 해도 쓸데없던 게 이 명서방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눈병실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3: 그리고 아이 소변도 아이 잤던지 할 날에 그저 두어 번 보면 그 끊기고 얼마 좋습니까? 몸이 해갖고.
1: 그렇죠.
3: 예, 천구만글 때든지 그 몸이 헷갑아서 활동하기도 영 좋겠구먼.
1: 예.
3: 이곳에 구불든지 활동 잘하고. 예, 활동 솔직히 두 가지 다 배달받다고 쓰자고 그랬네.
1: 예, 식전에 사지원액 드시고 식후에 예. 명서방 드시면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우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하나는 우대 정책이 이번에 또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제품 드리는 건 많지 않지만 해도 주약의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지금 30가게, 30가게, 60가게, 80가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어 있어서 사지원액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용해보시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해도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본 제품 사지원액은 아주 신기한 이런 영양성분이 비례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특수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습니다.
2: 네, 5년, 잠시만요. 10년.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전화가.
1: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저는 물어보세요. 명서바란 약이 예전에 고마워 들었는데 이 눈약이지요?
1: 눈약입니다. 아주 이름난 눈약입니다.
4: 예, 젊은 분들.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지금 한가로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 눈이

0: 여튼가 뭐 유격탄기 좀 어렵지 않은 그런 트럼이 무슨 이름이 보행이 좀 못하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 좀 한가로 써보자.
1: 여수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나이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십니까?
0: 나이
1: 40대, 나이, 50대, 나이, 60대, 70대.
0: 네, 저 이분 다 쓰십니다.
1: 아, 70대 중반이네요. 그러게 되면 네. 이 명서방을 빨리 시작해서 19회 복용하면 됩니다.
0: 명서방이 한가위 얼마씩입니까?
1: 지금 명서방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네. 쓰면 좋습니다. 이 중약 치료 아, 네. 예. 그렇게 하세요.
0: 이거 예. 먹는 약입니까? 그냥 눈에
1: 구멍 약입니다. 아 눈에 있는 약을 넣는 그건 임시지 안돼 예. 구멍해야 됩니다.
0: 아 이거 예. 아 먹는 약 식후에
1: 예예 식후에
0: 파는 지점은 어디인데?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2호 중관천 2호 매대.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좋기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눈에 대해서는 기본 거의 뭐 다른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병치료약품에 있어서 명서방이 우수한 효과를 거둡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색소변성,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게 완전히 위축하면 5대 4대양 어디 가서도 해결 못하는데 중이 중약으로서 뭐 그거 공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서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지원액도 눈에 좋은데 식전에 싸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 정도 하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거의 안심할 정도로서 물론 매개 개개인이 그 눈병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몇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하게 돼 시간은 부동하게 되어 있겠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눈병 치료에서는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황차 사지원액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름으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대사 불평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고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고 그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혈당까지 높아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질까봐 어느 순간에 심근으로 해내서 갑자기 쓰러질까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해도 사지원액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차원의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일단 이 사지원액을 드시게 되면 이런 시한폭탄은 내려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쩍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감기는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나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족 사이에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쩍 하면 여기저기 종양이 나는 분들 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게 아주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미리 막아주는가 하면 인삼녹행이 5~10배,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게 아주 기회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좋았던 과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요 쉽게 울적해지고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자꾸 집착하면은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어차피 과거는요 우리의 손을 떠났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요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는 거고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할 수 있다면요 과거와 미래 모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 네, 이렇게 단순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하게요. 그래요. 미련이랑 거둬두고 또 욕심이랑 넣어두고 우리 오늘에만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오늘이 모이는 오후.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디로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여름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입니다. 요즘은요,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요, 전기 밥솥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은 후에 보온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하는데요. 이 전기 밥솥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오래 켜둘 경우라면요,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도 하죠. 네, 밥은 한 번에 먹을 만큼 짓는 게 좋지만은 부득이하게 밥이 남았다면은요, 냉동 보관 후에 데워 드시는 것이 전기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씩 쌓여나가는 대기 전력을 잡는 것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 좋아요. 네, 전원을 켜면은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은 조금씩 전력을 대기 놓고 있습니다. 이 대기 전력도 쌓이면은 꽤 큰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은 가전제품은요 꼭 콘센트를 뽑아두고 수시로 쓰는 가전제품은요 전원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기를 차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요, 간혹 소홀하기 쉬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체크합니다. 싼 값에 아무거나 구입했다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격보다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해줘야 합니다.

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별로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리죠. 네, 여름에는요 필수로 틀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보다 실내 적정 온도를 25도에 맞춰놓고요 계속 가동해주는 것이 전기료가 더욱 절약이 됩니다. 또 이 에어컨 가동 전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에어컨으로 식힐 경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것이 좋고요. 전기 코드만 빼도 30%의 전기 절약이 가능하며 에어컨 사용 시에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면 공기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까지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요,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이며,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요, 냉장고에 바로 넣을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탁기의 사용 빈도도 같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세탁기 에너지 소비는요, 세탁물 양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요,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찬물로 세탁을 하면 더운 물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을 30%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세탁물을 80%가량 채워서 절약 모드로 짧게 세탁을 하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지혜로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집을 꾸미고 싶은데 가구 소품으로 하기는요 부담스러워질 때, 요즘은요 미니멀드짐이 대세기이기 때문에요 심플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지만은 나만의 개성을 우리 집에 담고 싶을 때요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남아도는 큰 벽을 활용을 하면은요 충분히 개성도 가득, 풍부한 감성이 가득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거실, 침실, 아이방, 주방,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 커다란 벽면이 존재를 하죠. 각 공간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므로 공간에 맞는 벽면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경우 집에서 대부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큰 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한 폭의 그림이나 포인트 벽지를 이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주방의 경우라면은요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과 동시에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추천해 드립니다. 침실은요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더하는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 방의 경우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 꾸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공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으로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생기는 꽃을 장식하는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꽃이 시들면 버렸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드라이플라워는요, 손수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요, 건조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래야 마른 후에 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꽃봉오리가 큰 것들은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을 수가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말릴 때는요, 한 곳에 뭉쳐 말리지 말고 여러 다발로 나누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후에 거꾸로 매달아서 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드라이플라워는 우리 집 곳곳 벽면에 자연스럽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선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요, 기본적으로 수납 기능을 가진 가구로 수납장이나 캡핀 립과는 달리 오픈된 수납 형태로 오브제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수납한 것이 그대로 로즈리 되는 단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피규어나 화분 액자와 같은 다양한 소품을 내서 멋대로 믹스 매치하여 캐주얼한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그릇과 책으로 갤러리의 느낌을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정리와 수납이라는 장점과 하나의 미적 인테리어 요소로서 평면에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대리석 가구를 청소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왠지 시원한 인테리어, 시원한 느낌을 집안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곤 하죠.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소재 하나만으로 충분한 또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석이기 때문이죠. 대리석이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가구 관리 기본은요, 오염물을 바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와인, 커피, 과일, 주스 등 쏟아지면 바로 닦아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김치, 국물, 주스, 와인, 식초처럼 산성 있는 식품은요, 반나절만 두어도 얼룩이 남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만일 액체가 쏟아졌다면요,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아래에서 찍어내듯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만일 여러 방향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번짐은 물론 2차 오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에 대리석이 노출이 된다면요,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약한 인조 대리석의 경우 냄비가 놓인 자리만 뿌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팔로군 여간부 이휘입니다. 1937년 이휘는 1.2 운동의 영향과 더불어 진보적 친척과 친구의 권유로 여러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 적들을 피해 피난 가던 길에 젊은 팔군 전사들이 항일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가슴이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혁명의 성지였던 연안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산서희생 구국 동맹회에 가입을 했고 1938년 8월 동맹회 활동 정식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맹회 활동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고 더 큰 일을 내고 싶었습니다. 일본군과 직접 맞서고 싶었던 그녀는 더 진보적인 곳이라 믿었던 연안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휘는 동맹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다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당이와 팔로군 총본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팔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치부 주임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떠나기보다는 곧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 올 항일군정대학 제1분교에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휘는 여성부대에서 민원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내에서 공산당원의 신분은 비공개됐으며 오직 모범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신분을 공개하여 대중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휘는 몇 안 되는 공개 신분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레가 민병대와 함께 기습 출격을 감행을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계를 강화한 채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고 우리 군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이 빈번하게 출격을 하자 일본군은 이 지역에 상당수의 판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너무 가까웠던 탓에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2위가 있던 주둔지가 갑자기 일본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민병대가 즉시 전투를 조류를 했으나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민원조원들은 유일하게 뚫려있던 가파른 하천 계곡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이 눈앞에 놓인 건 무려 3층 아파트 높이의 철벽뿐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을 것이고 아래 계곡이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기에 절벽은 너무 높고 대원들은 초조했습니다. 이비와 민은조의 동료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락 후 그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뛰어내린 남군 선사가 업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비는 단호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근처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깨어난 이비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파내어 지니고 있던 수첩을 묻은 뒤 급히 죽은 척을 했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사방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골절됐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들을 데려와 구조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기다리던 중에 다행히 유격대장이 온통 피토성이가 된 이휘를 발견하고 동굴로 피신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그녀에게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깨끗이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휘는 자신의 업무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최전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1943년 초 그녀는 전방을 떠나 항일대학 제7분교로 이동을 하여 그곳의 여성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결혼이 집을 나서게 됐고 혁명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 그리고 인민을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0: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걸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15각에 15각을 드리면 100% 무료로 주는 걸로 되었는데 이번에 5각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지금 평소보다 5각을 더 드리는 차원이니까 양천에 내치 현금권을 돌려주는 것과 비슷한 이런 효과를 보게 돼 있어서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외용약과 구복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0: 버터는 15각을 드립니다. 버터 12각이 되면 12각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3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현금권 1,500을 드리는 이런 그 효과에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관절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이 기회가 또 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그 공동추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보충을 해줍니다.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혈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를 더불어 하면서 많은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기혈보충이 익기 부쇄하는 기혈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제일 우리 간과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소화공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흡수가 잘 되는데 본 제품 자체의 기본 공능 주치 가운데서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잠자기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보온 제품을 드시게 되면 무난하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제 지금 백서방 구보개그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2: 이야기 정말 필요합니다. 저기 19일 요거 그래서 전화기 자기 전에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예.
0: 그렇죠.
2: 백군에서 한 근우 요거에 그래
0: 농축했으니까
2: 예. 예. 아, 영 효과 빠르고 좋습니다.
0: 약 힘이 셀 겁니다.
2: 세 번 먹는 예. 것만큼만 효과를 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바로 그렇게
2: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밤에 잠이 영 잘 온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나는 2시 되면 깨나면 어제 잠이 잘 아예 오고 그 다음에 잔다는 게 꿈을 깨니까 잤는도 아예 잤는도 모르겠는데 이 백다방 구복에 먹은 다음에 꿈도 없어지고 잠을 영 잘 자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대뇌가 희생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게 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제 심장에 아주 좋습니다. 좀 자꾸 후두두 하고, 예, 문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대는데, 예, 심장에 후두두 한 것도 그래서 오전에 그, 붐이 큐시브 한 가지만 먹어도 이롭단 말입니다.
0: 예, 예.
2: 옛날에 그냥 여기다가 예, 딴성 디아이라 섞어 먹었는데,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 나 먹은 다음에는, 이 약이 백사방 구보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어, 그렇죠.
2: 최고 밥이 맛있고, 예?
0: 예.
2: 그리고 밥이 맛있어 놓으니까, 예. 난 누기 감기하는 것만 들어도 감기한다.
0: 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2: 예, 예, 면역력이 떨어지고, 맥이 없고, 그러든지 감기도 아예 하지. 그리고 이게 또, 예, 내 사진 샀어용 다 샀는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우선은 한날밤에 한 번밖에 안 해봅니다.
0: 아이고, 너무 이상적인 효과입니다.
2: 예,
0: 이 제품 자체 콩팥을 도와주니까. 예,
2: 예, 콩팥을 도와주니까 영 좋습니다. 결국 이 무릎관절도 해갖고 예. 그래서 아, 이번에 우대할 때 정말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2: 그러니까 다섯 각이나 더 줍니다. 예.
0: 그렇죠. 평상시보다 예. 많이 더 줍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내 예,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쓰길래 해서 이번에 저래 그 15각을 싸면 5각도 주제니까 예.
0: 15각 싸면 20각을 줍니다.
2: 예, 20각을 더, 예. 20각을 더 주니까 그게 얼마 줬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이번에 얘네 그 백사방 구복회에 우리 둘이 같이 먹기로 해서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잘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 내외간에는 나이가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도 비슷하게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백사방 구보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어제 연구도 이 혈압이 높으면서리 맥이 뚝 떨어지지 어지럼증 자꾸 해서리 그래서리 이 백사방 구보약 선생님 강의 듣고 시장에 지금 쓰는데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3: 어지럼증 가야 한다.
0: 머리 혈관 심장 혈관이 아주 충실하게 잘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예 아프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소화용 잘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사무일 미래 자지 못해 하루 저녁에 구조 두 시간이나 뵙기 못 잤댄데 지금 구조 폭 잔다 저녁에 사무.
0: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이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과정이 모든 대사를 평형으로 이끄는 새로운 과정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정신이 나고 젊었을 때 그런 기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오, 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래도 용 정신이 나지. 이전에는 누웠다 앉았다 하면 이랬다는데 지금 그런 정신 하나도 없이 맥이 또 어떻게 나는 뒤에 용 정신이 나면 맥이 나지 뭐. 일을 자꾸 찾아 하기 쉽고 이렇습니다 지금.
0: 100년 장수 제품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예.
3: 예, 그래 이번에 우리 할머니 좋을 때 또 참여를 사자 그린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선생님 강의를 이 두 가지 다 씁니다 선생님.
0: 아, 그래요?
4: 백자방하고 그 대고
0: 두
4: 걸테. 예, 그게 어찌 좋은데 손가락에 이 중간마디 불어나기면서 그거 바른 게 어찌 이게 다 주장고 그렇습니까?
0: 그게 보통 다른 제품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불어났던 게 다 줄어든다는 게.
4: 예. 어제는 석다방을 썼는데 한 개를 더 이렇게 간 넘지. 예. 벌써 예, 한 다방을 썼거나 이게 쫄아, 내가 자꾸 그 매일 아침 보지 이거에 굉장히 쫄아두고 아침에 손가락 이렇게 굽을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0: 구부려보면 손을 손, 예. 폈다 가닿다 해보면 그게 금방 예. 알리게 되어있죠.
4: 구부리지 마다 꽉 가당겨서 예.
0: 그렇죠.
4: 아유 불편하지 뭐. 그리고 굉장히 이거 예. 어서는 한 다만 먼저 처음에 뭘까 이게 자꾸 예. 폈다 구부렸다 되게 불편한 게 없어지게 아 이야기 정말 좋다. 먹고 그다음 바르고 이해하거나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4: 손가락이하고 예. 발목이하고 손목이 좀 아팠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이하고 먹고 바르고 한 게 대단하셨습니다. 두고 때 선생님 이게
0: 이 제품은 예 일단 사용해 보시게 되면 와 확실히 국가 특허를 받은 제품이 따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실
4: 예,
0: 겁니다.
4: 맞습니다. 예. 예. 국가 특허 그 받은 이야기에 정말 다르긴 다른다.
0: 그렇죠.
4: 그리고 내 이 선생님 이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마디 불어나가에 이 손톱이 항상 다라는 게 자꾸 끊어져 됐습니다.
0: 예, 예, 예. 그렇죠.
4: 이 하얀색이 자꾸 끊어지.
0: 예.
4: 굉장히 어느 때인지 예, 전문 딸이었어요. 새끼 손가락이 손톱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4: 양쪽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게 새는 나느라고.
0: 오, 예.
4: 예. 굉장히 거기 빠진 거 턱 본 게, 그, 후에 난 것보다 조금 윤기 납니다.
0: 아, 그게 셀로 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4: 새끼 손가락이 두 개 이렇게 서서 빠졌다만, 이게 셀로 난 게 조금 단단한 게 나고,
0: 예.
4: 그 다음에 여자 손가락을 여 손톱 보면, 그냥 끊어지고, 약간 다쳐도 거기서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단단한 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0: 예.
4: 손가락이 제가 중간에, 그게 피, 고기를 끝말을 모은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4: 이게 바른 게 이게, 줄어들 것 같기도 하면 손톱이 그 빠지면 그 다음에 제대로서는 단단한 윤기 나는 게 자라난다 말입니다.
0: 그게 대단합니다.
4: 예. 예. 먼저 한 두 달 먹고 소리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백자방 같은 야 백자방에서 참 잦아서 정말 최고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4: 예. 예, 용 좋습니다. 한 날에 한번 먹을까 부담 없지 값이란 게 착하지 그러네 어쨌든 이야기는 먹겠다. 이런 게 좋다 했죠. 제일
0: 그렇죠.
4: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0: 예. 예.
4: 한 날에 한번 먹기 농축을 세게 된 이야기지 약간 굉장히 그런 게 자기 담고서 눈 까버리고서 내려오고서 잠이 어떻게 자는데 그래 무식해서 잠 자자야 아침에 정신이 나고 예, 배에 떨어진다
0: 그렇죠.
4: 잠 자자야
0: 그렇습니다
4: 예, 예, 잠 자는 게 최고입니다 나는
0: 예.
4: 다른 사람도 내 생각에도 다른 사람도 그러다 잠
0: 바로 그렇습니다
4: 아침에 매일 없고 정신에는 밤맛이 없지
0: 그렇죠 잠 자는 과정에 예.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고 낮에 일한 피를 간에 들여다서 소독해서 다시 아침에 다시면 또 다시 내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 어쨌든 야 내게 백자방 주머니에서 이번에 초고대 싸서 그랬다
0: 예.
4: 백자방 쌌습니다
0: 그렇죠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신신 가지고 이 두 가지 제품을 결합해 드시게 되면 백자방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 자기 전에 한 번만 그렇지. 딱 드시면 되니까
4: 맞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0: 이번에 이 두 가지 제품 우리 시장에서 너무 인기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5: 월차 좀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

0: 아이 자꾸 귀에서 소리 나지. 우리 다리 아프면 요청 한번 탈출돼서. 우리 다리 아프면 걸기도 바쁘고. 특히 밤이 소변 사수가 찾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내가 지금 투골탈 선택했어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아, 예.
0: 지금 아이 자꾸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요청 한번 탈출돼서. 걸장 자꾸.
1: 아래 탈출이고 마비가 예. 오죠. 그렇죠.
0: 가장 안 끼리고
1: 아, 그렇죠.
0: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저 특유의 소변 사수 닫아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요즘 사수가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아, 그렇죠. 콩팥이 예. 든든해지니까 이게 관건은
0: 좀 맥주 남다 이거니까. 예. 제비 활동 장관에 좀 더 배달받다고 된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투걸 때는 예. 이번에 12가게 15가구를 줍니다. 평소에는 12가게 12가구 줬는데 3가구 더 얹어주게 돼 있으니까 1,500원이지 기실은 현금권 드리는 그런 셈이 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방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동네 경화심에서 머리가 이 막 받아주는 것 같고 소리가 머리가 거저 쏴쏴 바람이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소리 나고 그래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예, 이발 수가 없고 맨 안에 맥이 없습니다.
1: 그렇죠.
3: 나도 아이 맞는데 왜 거저 예, 먹지 못해 그러는지 자꾸만 소화가 아이 돼서 자꾸만 털은 식음물이 올라오고 예.
1: 아.
3: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해놓거나 예, 맥을 탁 버리고 나면 손을 둘 맥도 없습니다.
1: 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국면은 돌려 세워야 됩니다.
3: 예. 그리고 이 예, 심장이 허해 그런지, 콧밭이 허해 그런지, 속은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1: 예.
3: 그리고 이 실수할 때도 욕만 했지.
1: 그렇죠.
3: 이 백제방 하루에 한 번씩 딱 저녁 먹고 소리, 반 시간 두고 소리 잘 자면 어느 까리 먹고 소리 한 번 딱 먹자니까.
1: 그렇죠.
3: 빨아서 그래 먹고 나면 어느 까지 잠든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은 많이 봐서 두 보이고 그리고 이 얼마 전 몸이 헷갑아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아예 돌아오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헷갑아지고 그리고 투골팬도 경추 아우 어님의 아이 아프
1: 관절마디가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렇죠.
3: 예. 예. 청약은 얼마 맞고 백소 주사도 얼마 맞고 아픈 친구는 많이 했습니다.
1: 예.
3: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해 이거 먹고 소화가 잘 되고 해놓고 미리 자고 아이 봤다 그게 좋은 게
1: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3: 마사지하고 예. 예. 그래놓고 몸이 바로 그 디디기도 영 바빠 그러던 게 헷갑아서 예 그저 뭐 청금한 거 이런 게 그게 헷갑아지고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아 그게 딱 쌀 것 같습니다. 그게 새 생명 사든가 두랍니다.
1: 아 그럼
3: 아 네 어쩌면 내 이거 내고 버렸구나 하던 게 그래도 어쩐 생명 사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활동이 솔직히 그래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래 배달 받자고
1: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백자방은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여러 면에서 지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전립선 빗대로에 소변이 자꾸 시원히 나가지 않나 고생했는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편하게 자고 예, 소변도 쉬워 봅니다.
1: 예.
4: 그리고 예, 혈압이 온종 잘 되니까 지름증이 안 나고 머리가 혹시 멍청하는 것도 맑아지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단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4: 그리고 소화 잘 돼서 예, 밥 잘 먹으니까 난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고 예, 귀에서 소리 자꾸 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용서한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저기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 얘기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먹기도 편리해서 영 좋다면서 지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서 저기 할당이 솔직히 좀 약을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백서방 구복 약을 안심하고 쓰시겠다며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많이 감하면서 이 제품을 주로 드시면 기본으로서 새로운 청춘을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그런 기운으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벌떡 나고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백사 구복약으로

0: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100년
1: 장수제품
0: 관련의 장수품이라서 예. 저도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 같긴 맞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잠은 못 자던 게 예. 이거 저 복용할까 잠을 다 기분 전에 이거 뭐인가 자기 전에 반 시간 전에 복용하면 잠이 인차 없대요.
1: 아, 그렇죠. 예. 수면제 아닌 수면제 역 수면제를 많이 드시게 되면 빨리 치매에 오는 데는 수면제를 많이 드시는 분이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먼저 오게 되니 이거 수면제 아닌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는 100% 중약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선택이 잘 됐습니까?
0: 그렇을 때다. 그전에는 그냥 잠이 들기 힘들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는 잠이 잘 들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말수가고 개운하고 하고 정신이 없대다.
1: 밥맛이 나고 예.
0: 예.
1: 그렇죠.
0: 그리고 소변도 잤던 게 예. 하룻밤에 두세 번씩 두던 게 지금 이거 보관한 부부터는 딱 한 번 복용.
1: 아유, 그러면 예.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건데요. 예.
0: 예. 그리고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서.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기억력이 돌아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빙산에 가실라 갔다도 뭐또 가져가 가실라 갔다가 아는 새 서서 그랬더니 지금 이 현상이 없어지고 인사 기억이 나서 인사 데까다 뭐이나 가지고 온다. 예.
1: 바로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관절이 영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잖아요. 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환계 성분 들어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하니까 바로 맞습니다. 여사분이 말씀한 게. 예.
0: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대사 구별하기 정말 너네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예, 100년 장수 제품 맞죠.
0: 어울린다.
1: 예. 예.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어제 저기 뭐니까 이 백성구매하고 15석 가고 주문 받아왔습니다.
1: 아, 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시간에는 불이 날 정도로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는데 계속 잔센 중에 있더라. 많은 분들이 전화하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래 이래서 올 때 계속 그 복용해야 되죠.
1: 그렇죠. 예, 예, 예.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테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지 않습니까? 12각을 싸면 원래는 12각을 줬는데 이번에는 15각을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이 현금권을 주는 여기에 맞먹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테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한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이 수통되어야만이 관절통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캡슐로 되어 있는데 드시고 외용약 바르는 약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사람이 노하는 골격이 노하로부터 시작된다. 열로 구셀로라는 이런 말이

0: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골격통은 한 곳만 아프게 되면 거기다 뭐 반사코 고약 같은 거 딱 붙이면 되지만 해도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경추로부터 요추, 어깨, 발목, 뭐 허리, 무릎 관절, 발목 까지 다 아픈데 온 데를 다 붙이게 되면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완전한 치료인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저 동통을 어쩌다 좀 제거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잠시적인 이런 수단이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근본에서 치료해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태, 투과한다는 골, 골격, 태란 거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흑개미, 칭팡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서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탱 역할을 하는 흑개미, 특히 흑개미 성분 자체는 특수한 성분이죠. 지금 지구상에서 제 숫자가 많은 이런 그 동물에 속하면서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불리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미 자체는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미 다리는 몇 한 개 다리마다 여섯 개 다리가 있는데 몇 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 몸뚱아리 몇 백 배 되는 이런 걸 끌고 자기 굴러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목격했겠지만 해도 흑개미를 중심으로 하면서 흑개미 성분 자체의 역할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선종양합니다. 곰팥이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칭간 역할을 합니다. 간을 도와주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있으면서 소화공능을 오히려 원래 관절 치료 제품은 소화공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는데 오히려 위가 편하면서 치료가 잘 되더라. 그리고 칭팡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게 하면서 관절통은 보통 부종을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손가락 마디마다 다 부어놨고 무릎관절이 아픈 분들은 무릎관절도에 물혹이 생기고 이런 게 소변이 잘 통하고 퉁직로 경락을 통하게 해주는 역할하면서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칭팡통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진주란 성분 자체는 기술 관절 통통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해주면서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고 무균성 염증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이 해결받게 되면 많이 움직여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 많아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에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된 여러 친구들을 따라 신기한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0: 오늘 주인공은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 주조와 그의 친구들인데요. 바로 주조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이라는 동화예요.
1: 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의 신비로움도 알 수 있고 친구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0: 그럼 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함께 신나는

0: 여행 모험 떠나볼까요?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
1: 한 숲속의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는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요. 안녕, 내가 보여. 난 여기에 있어.
0: 장난감 인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한참을 찾아서야 회색빛을 띠는 작은 날다람쥐가 나뭇잎 뒤에 숨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 너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1: 인형이 묻자 날다람쥐는 가볍게 미끄러지듯 인형 앞으로 다가왔어요. 히히, 넌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널 잘 알지. 너는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잖아.
0: 어떻게 알았어? 인형이 다시 묻자 날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널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1: 우리? 그럼 다른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인형은 사방을 둘러보며 다른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때 큰 나무 뒤에서 로봇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흔들흔들거리며 걸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나도 있지. 얘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권이라고 해.
1: 로봇 강아지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날다람쥐는 바로 반박해 나섰어요. 아니야, 얘가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권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야.
2: 니들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0: 인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1: 네 이름은 뭐야? 쟁쟁이가 물었어요.
0: 인형은 한참 생각하다가 살짝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 나는 전에 꼬마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
1: 그래? 이름 짓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내가 이름 짓는 전문가거든. 이 주변에 있는 곳들 거의 다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 봐, 이건 영원한 시계, 이건 게으른 카봇, 그리고 저건 야밤의 비늘이라고 해.
3: 쟁쟁이는 멀지 않은 곳에 바람개비와 하늘의 구름송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깃털을 차례로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 그게 정말이야?
0: 조주는 그 이름들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1: 그래, 너에게도 예쁜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인형아.
2: 그런데 왜 꼭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야?
1: 세상 만물은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넌 주주라고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2: 주주라고?
0: 인형이 되물었어요.
2: 맞아, 넌 주인이 널 잃어버렸잖아. 이를 주, 그래서 주주.
0: 쟁쟁이야, 내 말이 맞지? 총권이 갑자기 한마디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말을 끊으며 제지했어요.
1: 총권아, 좀 나서지 마. 주주야, 이 이름은 내가 널 처음 본 순간 바로 떠올랐어. 어때? 마음에 들어?
2: 괜찮네.
0: 인형은 기뻐하며 웃었어요. 이제 인형은 주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세 친구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방 사이가 좋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 그때 쟁쟁이가 말했어요. 저기 머지않은 곳에 곡창이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살자.
0: 그러자 총권이 바로 반대에 나섰어요.
2: 곡창은 너무 지루해.
1: 하지만 거기엔 먹을 것이 끝없이 많아.
3: 쟁쟁이가 말했어요.
0: 그 말에 총권은

0: 정말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1: 넌 왜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단 말이야.
2: 쟁쟁이는 종꾼의 말을 듣고 갑자기 철학적인 말을 뱉었어요.
1: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지만 사는 것은 꼭 먹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2: 주주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3: 얘들아, 우리 여행 갈까?
1: 여행? 여행이 뭐야?
0: 총권이 호기심 가득 차서 묻자 주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들을 보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0: 사실 이 말은 주주의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었어요. 주주는 꼬마 주인이 부모님과 여행 갈 때 부주의로 잃어버린 장난감 인형이었어요.
1: 여행? 듣기만 해도 완전 신난다. 나도 완전 동의해.
0: 정권이 흥분해서 외치자 쟁쟁이도 같이 환호했어요.
3: 하지만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2: 주주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0: 그때 쟁쟁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 얘들아, 잠깐만. 내가 멋진 걸 보여줄게.
0: 쟁쟁이는 말하면서 큰 나무 뒤에 숨겨뒀던 커다란 활공기를 끌어냈어요.
3: 이건 예전에 내가 세계 일주 할 때 썼던 활공기야. 그때 이걸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 이제 너희들을 태워줄게. 주주야, 내 꼬마 주인은 자연을 좋아했어?
2: 쟁쟁이가 묻자 주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1: 오, 좋아했지. 꼬마 주인은 부모님하고 야외 캠핑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
3: 그럼 우리 먼저 초원으로 가자. 어쩌면 내 꼬마 주인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2: 총군이 말했어요.
1: 그럼 함께 초원으로 출발하자. 거기에 어떤 신나는 여행과 신기한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자.
2: 새 친구는 활공기에 올라타고 멀리 날아올랐어요. 이제 그들의 신기한 여행은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0: 활공기가 주주와 총권, 쟁쟁이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이 귓가에 스치고 아래로 펼쳐진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커다란 유리집 하나가 세 친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2: 그 집은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안쪽이 훤히 보였어요. 안은 온통 푸른 식물로 가득 차 있어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큰 크리스탈 케이스에 담긴 숲처럼 신기했어요.
1: 우와, 저기 어디야? 빨리 내려가 보자.
0: 총권이 활공기 위에서 신나서 깡충깡충 뛰며 말했어요.
3: 좀 가만히 있어. 활공기가 부서지겠어.
2: 쟁쟁이가 급히 총권을 말렸어요. 옆에 있던 주주는 작은 손을 모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봐.
1: 좋아, 여기서 내리자.
0: 쟁쟁이는 활공기를 조종해 착륙 준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친구는 요리집 근처에 내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 집은 더욱 정교했고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량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3: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정말 신기한 공원이다.
2: 새 친구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서둘러 입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다가서자 열려있던 유리문이 짠하고 갑자기 내리닫혔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확성기에서 안내 소리가 들려왔어요.
0: 관람객 여러분, 입장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2: 새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0: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충류가 무엇입니까?
2: 주주는 쟁쟁이를 바라보고 쟁쟁이는

0: 그는 종군을 바라보고 종군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두 번째 질문이 흘러나왔어요.
1: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량서류가 무엇입니까?
0: 주주일행은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따라오세요 하는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에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1: 개구리는 깡충깡충 동물공원 옆으로 갔고 몇 번 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0: 새 친구가 뒤따라가 보니 거기에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칠판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표를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1: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어요. 이때 작은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3: 별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4: 돈을 안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를 사요?
0: 개구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3: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내일 문제를 마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 방금 아쉽게도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4: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0: 셋이 한 목소리로 묻자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3: 있어요. 내가 답을 직접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가로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 공유해야 해요.
4: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쟁쟁아, 넌 어떤 지식을 알아?
0: 종권이 춤을 그리며 쟁쟁이에게 묻자 쟁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1: 조주가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우리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0: 그러자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가는 곳곳에 다 지식이 숨어 있어요.
1: 총군과 쟁쟁이는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주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조주는 잠시 생각한 뒤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전기 가오리는 해양 생물의 일종인데 아프리카 전기 가오리는 약 220볼트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어요.
1: 주주가 말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칠판의 글자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한 말이 지식으로 판정되어 글씨가 바뀐 것이에요.
0: 사실 이건 칠판 모양의 전자 영상판이었고 주주의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 화면이 반짝이면서 전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1: 지식이 입력됐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입장하셔도 됩니다. 개구리가 말했어요. 이제 쟁쟁이와 총권도 금방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지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살아가는 곳곳에 숨어있는 간단한 것인 거였어요. 쟁쟁이와 총권도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 하나씩 공유했고 전자음성이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며 관람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1: 양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문스러워했어요. 걸어다니지 않은 공원에서의 신기한 모험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0: 친구들, 오늘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 다니지 않은 공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을 잃은 인형 주주가 쟁쟁이와 총권을 만나 이름을 얻게 되고 활공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도착하기까지의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1: 내 지식으로 입장하는 특별한 공원, 살아가는 곳곳에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배운 주주와 친구들의 모습도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대형 무늬뱀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새 친구는 공원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솜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의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주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호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부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이때 아보가 허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허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어느 날 밤 소모는 술로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허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세 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세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세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세 명과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국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두 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건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두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세

어머니 기억을 더듬으며 이 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채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건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건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건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건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도도와 소금이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도도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그날 경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고 마침내 매서까지 갑자기 큰 충격과 혼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던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도는 계속해서 소금이 너무 약하다고 탓하고 령자는 성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소금은 그저 이해한다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다. 도도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금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소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도는 속으로 소금의 너그러운 성격에 깊이 감탄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보통 밤 9시쯤이면 박매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령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그런 도도를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일은 너무 서두를 수 없으며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령자가 박매를 소개해 주지 않았고 소금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도도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현명하고 너그러운 여성이었다. 소금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도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소금은 호생은 변호사이면서 도도의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하고 쾌적했다. 침대에 누워서 남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랑간이 보이고 근처에 자란 백양나무들이 보였다.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랑간이 이미 녹이 쓸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두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에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공감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나와서 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홍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부탁합니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용정 고등을 졸업하고 연변 경찰학교를 또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에서 호적관리 사업을 했고 후에 은선 폐성도 운영하고 또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했습니다.

0: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 수성문화협회 비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랑은 눈꽃 띄어가 매주 일과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얀 꿈은 또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건 예, 그 창시향 연변 그 시합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란 그 노래는 예,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 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 이하수 작곡으로 또 된 노래 그리고 당신이 사랑 당신은 눈꽃 띄어 이런 등 노래들이 MBN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1: 예.
0: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국의 봄을 따라 한국에 갔고 자식들을 잘 키워 아들은 캐나다에 갔으며 딸은 대련 러시문학원 졸업한 다음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해외에 거주. 저는 50살부터 전반생이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왔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연변 강줄기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준다. 자아성찰을 하게 항상 지켜준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이다. 저는 현재 은성폐생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색이나 등산을 즐긴다. 탐색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한다. 여러 간행물에 수필시 등 80여 수를 발표했다.
1: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그동안의 문학 창작을 하면서 또 이 문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0: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접하면서는 또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으로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글쓰기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아도 순간을 적어 멈추게 하고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추어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직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자기를 만드는 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최홍련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허수아비입니다.
2: 허수아비 최홍련. 나는 허수아비 두 팔 벌려 허허벌판 바라본다. 눈부신 아침에 바라보며 은성우성 새벽별을 떠올린다. 못새들 품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를 바라보며 두 별의 희망을 붙바심해본다. 불타는 저녁

노을 바라보며 황금 벌판 수확의 기쁨 만끽한다. 저녁달이 휘용청 밝으면 깜빡이는 은성 우성 푸른 별 꿈속에서 찾아 헤매인다. 새날이 밝아와도 차마 떨치지 못한 그리움 아름아름 쌓아놓는다. 깊은 상념은 날에 쳐 별을 향하고 불이 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 먼 바다 오륙도에서는 우성별 떠오르고 진주처럼 빛나는 진스탄에서는 은성별 찬란하다. 귀뚜라미 소리 깊어가는 가을, 기억과 추억을 뒤적이면 해달이 같이 웃어주고 못단 사랑은 가슴을 허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파. 그래, 은성별 우성별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의 엄마, 그리고 지지리도 못난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이다.

0: 예, 실로 예, 눈물 나게 하는 마음 짠한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엄마각도에서 두 자식 예, 우성과 은성이를 타국에 보내놓고 그 애들한테 다 짐싸 보내다 나니 허허불판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새벽까지 줄곧 눈앞에는 그 애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밥은 잘들 먹고 있는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등이. 그래서 각종 자식에 대한 착잡한 생각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이름 자체부터 큰 희망을 쌓아는 은성 우성이란 그 별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자체부터 엄마로서의 포부를 잘 말해주고 또 딸과 아들 자식 다의 대학 공부를 시켰어도 못다한 사랑으로 가슴을 허비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황금볼팔 수학의 계절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들 딸 자식들을 대학생으로 키워 사회에 내놓은 의젓한 기쁨이겠죠. 여기서 또 19에서의 깊은 상념은 아래채 별을 향하고 뿌리 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는 그 엄마로서의 고향에서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또 19에서의 은성별 우성별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이 엄마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의 지지리도 못난 엄마라고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 엄마라고 또 자칭합니다. 마음 짠하십니다. 이 세상 엄마들이 마음을 대변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이기 하소서입니다.
2: 가을이기 하소서 최홍련. 귀뚜라미 울음소리 절양에도 바람결에 스치게 하소서. 코스모스 긴목 빼들어도 그리움에 흔들리게 하소서. 소리게 푸른 하늘 나르면 꿈의 날에 펼치게 하소서. 수확의 계절에 할 일은 많아도 억새 풀더러 그 은빛 갈기 자꾸 설레이게 하소서.

예, 이 시면이 2017년 가을에 쓴 시인데 가을이 자연물을 통해 그리움과 꿈, 내밀한 감정의 움직임을 탄원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을 풍경을 매개로 한 그리움과 상념, 그리고 마음의 설렘을 쓰고 있습니다. 각 연에서의 귀뚜라미, 코스모스, 수리개, 억새풀 등 가을의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며 모두의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종결로 문장을 입관하여 소망과 기원의 어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어의 철양해도

0: 두려움, 꿈이나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서정적이고 때로는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이 스케치 흔들리게 펼치게 설레이게 이런 또 시어들으니 동작을 통해 정적인 가을 풍경이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투영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은빛 갈기 같은 그런 그 시각적 묘사로 또 가을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가을의 외부 풍경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 감정이 공명하고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란 들판에서입니다.
2: 노란 들판에서 최홍련. 이름 모를 노란 풀꽃이 들판에서 하늘하늘 춤을 춘다. 단오절 나타난 불청객에 산주인 송아지들 우리를 반색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녹음이 짙어가는 풀숲을 꿰질러 비틀거리며 촐랑촐랑 흐른다. 맥주 냄새 저 먼저 취한 건가.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은 땡볕에 붉어진 내보를 식혀준다. 살며시 눈 감고 오직 코와 귀만 열어 오로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조막손 애고사리는 꽃들이 부러워 풀린 곱슬머리 감추며 앙탈을 부린다. 고사리 한 움큼 돌미나리 한 움큼 꽃다발보다 더 소중한 추억덩이 태초의 자연에서 나는 숨쉬는 존재이다.

0: 이 시는 2019년 6월에 연변 일방이 발표된 시인데 늦봄과 초여름이 그 노란 들판에서 풀꽃이랑 송아지랑 골물이랑 맥주 냄새랑 봄바람이랑 오로라 극광이 오로라랑 고사리 돌미나리 등 자연이 그 보이는 물체로 나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자연의 물체들은 한결같이 복스럽고 여리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란 들판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자연의 물체들 속에서 자신이 두 아들딸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 속에서 추억을 찾아내고 숨쉬는 나의 존재를 한껏 느낍니다. 자신 존재의 가치를 자연의 기타에 토로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 저 최홍년 시인의 시를 보면 그 대상물이 이 자연과 많이 접촉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죠. 그 뭐
0: 예, 그렇죠.
1: 돌을 죽으러 간다, 뭐 등산한다. 예. 이것은 모두 그 자연과 불가분리적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그 아주 그 경관을 보고 또 거기서 아주 또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물들에 대한 그런 것이 또 시 제목부터 그리고 또 전반 내용에서 이 대사연이 잘 표현되는데.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의 속심입니다.
1: 눈의 속심, 최홍련. 깨끗하고 순수한 눈, 내릴 때야 보기 좋지. 더러워지고 나면 강아지조차 밟기 싫어하지. 마침내 버림조차 받겠지. 그러면 눈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내려야겠지. 속죄하고 다시 태어나야겠지. 깨끗하고 순수한 눈, 세상 어지러움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2: 예, 이 시는이 2020년의 문화시대 이기 발표한 작품인데, 시 주요 내용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지상에 내려와서 녹고 어지러워지고, 하지만 눈은 자신이 결함을 참회하고 속죄하고 다시 증발해서 자신을 깨끗한 눈으로 지상에 날아내리게 함으로써 인간 수련과 끝없는 자반출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 세상 어지러움을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라고 한 것은 눈의 자아수련이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오염 속에 인간도 더러 오염되지만 부단한 자아수련은 인간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은 바로 인간의 상관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수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한떨기 구름 뒤어 날고파입니다.
1: 한떨기 구름 되어 날고파, 최홍련. 늦갈 단풍은 갈 일만 남았는가. 이슬 젖은 알몸 차가운 땅에 뒹군다. 타오르는 석양은 단풍보다 더 붉고 부채살 구름은 노을보다 황홀하구나. 하늘 끝자락 걸어도 좋겠지. 하늘 끝자락 묻혀도 좋겠지. 세상 모든 추억과 기억들 배낭처럼 벗어놓고 구름이 되고파.

0: 산떨기 꽃구름 되요 날고파.
1: 이 시인이 2018년에 창작한 시인데, 시인은 시에서 가을이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즉 다 내려놓고 더욱 붉고 더욱 아름답게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날고픈 그 절절한 갈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많은 걸 거둬줍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성숙기를 맞이하면 자연이 가을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떨쳐버릴 줄도 알고 흔히 이 속세를 떠나 하늘 같은 자연에게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깨우침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흔연히 떠날 줄 알 때 인간은 새로운 달관의 경지와 승마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60고개를 바라보는 시인으로 보면 두 손을 펼쳐 뭐나 다 꽉 틀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전반 생활을 살펴보면 산속에 있거나 강기슬에 있거나 단풍이나 꽃을 안고 오거나 혹은 나무를 뜯어 안고 오거나 아니면 돌을 메고 오거나 이 시에서의 단풍이나 가을이나 석양이나 꽃구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은 시인의 그 생활과 함께 성숙과 익혀든 마음을 잘 말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작품 역시 또 시인의 일상생활에 흥취가 아주 짙게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 제목은 탐석입니다.
0: 탐석 최홍련. 돌밭에 가면 세상이 온통 돌천지이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고 흘러만 가는 강물은 상념을 싣고 흘러가서 좋다. 생각 속에서 생각을 쫓고 생각 속에서 생각을 잊고 갈래갈래 길들을 더 양보하고 돌밭으로만 향하는 길 돌의 숨결에 고스란히 취한다. 배낭 하나가 즐겁다. 세상은 담지 못해도 돌 하나 담은 배낭이 세월처럼 무늬져 온다.

0: 예, A 씨는 2019년 가을에 쓴 시인데, 예, 수석인으로서 진짜 예, 그 탐색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수석인이 수석밭에서 수석을 줍는 장면 묘사로부터 사색이 진번이를 풀어낸다. 나중에는 수석 줍기에 빠진 나의 인생이 충실함을 도출해냅니다. 원래는 이 은성패선을 운영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가게가 돌가게로 변신했습니다.
1: 네.
0: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복장은 한쪽 켠에 조금 있고 온통 그저 수석 천지입니다. 눈이 뒤집힐 정도로의 많은 수석들이 현란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빈다면 이 수석을 주실 때만큼은 모든 고생과 모든 그리움과 모든 고독들이 싹 다 잊혀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단다. 일단 수석에 빠져들면 수석과 대화하게 되고 수석과 울고 웃고 수석과 미래를 약속하고 수석과 교감하면서 인생이 다른 한 순수하고 순박한 면과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수석 한덩이에서 자연이 많은 오묘한 리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수석인의 인생 한 단면을 그려낸 조언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밤의 소나타입니다.
1: 달밤의 소나타 최홍련. 은수저 같은 반달이 사는 동 너머 푸른 반공 중에서 웃을 때면 부엉이는 사람 살인 가까이 가로등에 걸터앉아 먹잇감 노린다. 삼봉동을 뒤로하고 해란강에 이르면 어느새 종천이 오린 달이 하얗게 부서지고 별들도 잘기 잔 보석으로 한결 아름답다. 서너 마리 물놀이들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달을 꿰지른다. 도루미도 뒤질세라 하늘 날아오른다. 눈 감고 귀마저 반쯤 감고 흐르는 물소리에 정신을 맡겨버린다. 세상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콜라 한 모금과 달빛 소스를 바른 빵 한 조각 천하 별미인데 콜라에 젖은 빵 먹은 나는 잔디 위에 쓰러지고 독실한 수석 하나 먹은 배낭은 우뚝하니 일어선다. 우리의 순애보에 억새 풀들이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2: 예,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수석을 좋아하고 예, 자연을 꾀하는 이런 시인이 완전 자연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너희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속에 내가 있는 몰아일체의 감수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이 시에서의 달과 별과 흐르는 물과 수석과 물오리들과 그리고 그 등산 도중에 마이는 콜라와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은 예, 수석에 어울려서 잘 지금 풀어 내려간 그런 시입니다. 한 폭이 아름다운 수채화를 방불케 하는 스케치.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슨 대소리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분방하고 무아독점의 경지를 파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시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세월을 또 올릴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값지고 뜻있고 재미있게 적당히 사는

0: 쪽으로 수석이 살냄새를 풍기는 수석밭으로 자주 걸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비가 기다려져입니다.
2: 단비가 기다려져. 최홍련.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 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 해였던가. 삶은 조용히 비오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 져도 흔적 없는 것. 세상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내 삶 종착역은 어디일까. 충분히 아팠던 지난날도 괴로웠던 나날도 깨끗이 지워버리면 홀가분할 텐데. 구태여 기억이라는 시간 속에 내 삶이 구겨지고 멍들어버려 말라붙은 들판으로 비는 내린다지. 그래, 내 인생도 이젠 단비가 기다려져 파란잎에 하얀 꽃으로 길 옆 민들레로 피고 싶어.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이 발표된 시인데 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해였던가 라고 썼는가 하면 삶은 조용히 피어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져도 흔적 없는 것 라고 썼는데, 모두가 그 중심적 함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나 다에 가볍게 내려놓을 때 삶의 질감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학이 있고 삶의 지혜가 번뜩이고 깨우침이 풍겨납니다. 시기, 질투, 암투, 기울음, 헐뜯기 등등의 단어들은 이 시에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로자 도덕경의 그 무의 사상도 질펀이 깔리는 이 시는 결국 시인 자신이 깨친 후의 인생 자세와 삶이 철린 것 같습니다.
1: 여기서 이 최홍련 시인이 자주 그 수석 탐석을 하러 뭐 강변으로 뭐 이 아주 들판으로 다니는데, 이 수석 자체에서 인간은 어떻게 그 인내성을 배우고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는 그런 도리를 또 터득해서 또 이 시를
0: 그렇지. 네. 나이도 나이지만 또 이 수석과 상과 접촉하면서 또 더 많은 걸 더 빨리 터득하지
1: 않는. 뭐 본래는 어떤 뭐 모양이 없는 아주 그 뭐 그런 무형의 그런 돌인데, 오랫동안 이 물 속에서 이 물과의 마찰 속에서 또 그러면서 또 홍수에 굴리고 뭐 닳고 하면서 그러다 나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 탐석가들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먼저도 이런 모양이 없고 그 이후에는 또 이런 모양이 지워지고
0: 그러니까 그렇죠.
1: 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수석가들은 와, 이 돌이 몇천 년을 이렇게 닳고 닳았으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올까, 여기서 인지향을 터득하는 것이 아닌가.
0: 예. 예. 이분들의 그 전문 그 수석인 친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친 안에서 자기가 더 두서운 멋진 돌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술세계 잡지에서도 가끔씩 이분들이 그 네, 도로 사진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배시를 또 달아 올리고, 예, 이래서 아주 그, 예, 뜻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연변에 이 미술 작품 전시와 더불어 또 이 수석 전시도 동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였던, 예, 그런 그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 예, 참으로 그 아주 같은 그 문화적인 그 내함이 깊이 깔려 있는, 예, 그런 그 뭐 취미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최홍련 시인의 아름다운 자연 감수와 천리가 흐르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 운치 노래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 부주장인 호복군,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인 리수옥, 부주장 윤조휘, 조정엽 부주석 권대걸,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이며 문화브랜드 평가측정기술 문화 및 관광부 중점실험실 부주임인 송양양 등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광진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전성 문화관광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주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철 꽃구경, 여름철 피서, 가을철 자가용 관광, 겨울철 눈놀이를 중심으로 전역 사계절 관광 제품 체계를 구축하고 새 경영 방식, 새 전경, 새 체험을 부단히 만들어냈으며 1년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대상을 알심들에 조성해 관광객 접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성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문화관광 배치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연변이 특색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여러가지 경영 방식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현대산업체계를 완성해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로 빠르게 도약함으로써 전성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 대한 례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에 대한 열정적인 칭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변은

0: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 관광 융합의 힘찬 동력을 가지고 질주한 데서 고품질 관광지들이 새롭게 승격되고 다채로운 문체 활동이 잇따라 선보여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적 내포가 깊으며 발전 동력이 넘치는 활기찬 연변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 관광 축제는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 문화관광 육성 매력연변, 선전활동,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 문화관광축제 가동식 등 4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고 연변 문화관광융합 발전에 풍성한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관광상품대회 25개 최종 진출 명단과 10곳의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선정 사례가 공개되고 다수의 여름철 우수 문화관광 로선을 선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지도일꾼들과 레빈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달래꽃에 생동의 물을 부어줬습니다. 진달래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며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주 문화관광축제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산지와 기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조선족 전통예의와 무형문화재 가물을 매개로 몰입형 무대 연출을 통해 현장 관중들이 연변 무형문화재의 살아있는 전승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전통 민속 복식을 핵심 문화 상징으로 전체 공연에 관통시키고 초나 초동 사계절을 시간 맥락으로 4개 장을 구성했습니다. 연결 주민 정자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회감연과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를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선보인 여름철 정품 관광 로선도 매우 매력적이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에서는 비상하는 연변, 붉은의 변강피춘회 등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가모의 고향,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 매력연변 선전 활동에서 연변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산수, 민속, 생태, 변경 등 우수 자원을 통합해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름 문화관광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영된 진달래꽃 활짝 문화관광 주제 선전 영상은 다차원 전방위적으로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 관중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 공연으로 연결 주민과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주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문화를 구현하는 발전 초심을 시종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요구를 긴밀히 애워싸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경기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해 연변 관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서는 한창 특색이 뚜렷한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1년의 특색 여름철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전주 여름철 문화관광 시장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고 연변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렵니다.
1: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12일에 개막된 가운데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조상무국에서 함께 내온 연변 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장터는 연변 특색 상품,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레저 봉사를 전면 전시해 전주 문화상업 관광산업의 융합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총 44개 특색 전시 부스가 설치된 이번 장터는 문화관광상품, 풍경구 자원, 상업무역 봉사, 금융부대시설을 통합해 다원 일체의 축제 소비 새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0: 그중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33개 부스를 설치해 관광상품대회 수상작품 25점과 중점 풍경구 자원 8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 품목은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민속식품, 특색 담배품 등을 포괄했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민속간식, 림하 귀중품, 생태 음도 등 우수 상품을 모아 연변의 특색 산물과 문화창의 혁신 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 상무국에서는 특색 커피, 영상 오락, 특색 음식 등 경영 방식을 포함한 9개의 상무무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품들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변 배향 커피 봉사 유한회사 총경리 루려입니다. 이번에 연변 특색 커피 제품과 커피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2026 중국 관광상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도 있습니다. 인삼 커피와 인삼 커피 물광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 풍미를 경험하고 문화상업 관광 융합 가운데서 커피 산업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연변유래 장터는 축제를 통해 발전 동력을 모으고 전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자원 봉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유래 지역 브랜드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주 문화상업관광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위한 튼튼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활동이 10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인기 가요를 부르며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의 찬란한 여름밤을 밝혀 도시 문화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효월로반, 왕혁심, 자시도지, 서예 등 호양림, 서은 총 6명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운치는 국풍 곡목과 서정적인 가곡, 지역 특색이 짙은 장족풍 민요 등 다채로운 곡이 울려 퍼져 관중들의 청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청 주민 정천용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이 점점 활기차고 번화해지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양천우입니다. 할빈에서 특별히 고속열차를 타고 연결까지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듣던 노래들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공연 관람 외에도 연결은 민족 특색이 짙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껴 며칠 더 머물며 관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매개로 연변의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연결 야간 문화 관광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은헌책 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근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연변대학, 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농업과학원 등 여러 단위 책임자와 업종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의식에서 현판 제막식과 기수 전달식을 시작으로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이 정식 설립됐으며 건은헌책사업실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간부처 처장 시의입니다. 전주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의 전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현지 실정에 맞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기층 일선에서 봉사하고 전문 기술을 밭두렁에 접목시키며 참된 식견을 발전 결책과 융합해 진정으로 당외 인재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변 지능 발전 에너지를 부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 건은헌책사업실이 세워진 후 기층 무료진찰, 농업기술 지원,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일체로 한 통전봉사 새 플랫폼이 구축

0: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당위 통전부에서는 인재봉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당위의 인재 자원을 통합하며 플랫폼에 의탁해 정밀화, 상시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우리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지능, 의료위생 질적 향상 효율 증대에 통전에 새 동력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1: 유캔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 경기가 일전 연변대학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학조, 초중조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우수 청소년 배구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체육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품질 청소년 배구 경기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 육캔 배구 구락부팀이 소학조 우승을 차지하고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팀이 초중조 우승을 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깜짝 공연 조제 활동이 일전 개막됐습니다. 몰입식 민속 공연이 도시 야경을 밝히며 여름철 문화관광 분위기를 후끈 달궜습니다. 이번 깜짝 공연 활동은 상시와 공연 기재로 운영되며 공연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예 공연을 펼치는데 문예로 도시문화 관광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야간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0: 종화 우수 후 전통 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의 전통 문화 활동 참여 열정을 더 고취하기 위해 도나시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도나시 북산 주변에서 단오 주제 장터를 열게 됩니다.
1: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간 화학요법 봉사를 최적화하며 진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연변대학 부속병원 종양과 주간 화학요법 중심은 원래의 외과 병동 103실에서 내과 병동 1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남통 지훈팀과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그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율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효과성이 좋은 드릅나무 재배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업농촌부는 신형 농업 경영 조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연결 농민 견인 기제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 기제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 경영 조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호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경영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

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최근 수정하고 발표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과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이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식물 산지 검역 사업은 더욱 통일적 규범적이고 과학적 능률적으로 양식 안전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의 수정은 농업식물의 검역성 유해 생물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와 운영의 전 과정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자와 묘종을 통한 전파와 만연의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수정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은 단일 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된 산지 검역 규정 표준을 통합하고 산지 검역이 시행되어야 할 농업식물의 범위, 산지의 검역 절차 및 운영 요구 등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장거리 전파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개정한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은 기존 표준을 통합한 토대에서 운송 검역의 여러 단계를 최적화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촌인정 창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8개 촌이 관련 시범촌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길림성리에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FAO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그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음식문화 전승, 농촌교육과 관광융합발전, 혁신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한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도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해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4개설 관광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이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의 경제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나시 소산취자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했고 록색 농촌관광 플러스 사만 어로 수렵문화를 핵심으로 특색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양생 및 학술 휴양견학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켰습니다. 이 촌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우리조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진흥 전략과 나아가 세계 각지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우리 조는 천혜의 생태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특색농산물이 특산물에서 국가급 특색농업 브랜드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주동해 전주 특색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 안

중심에서 인정하는 독특한 지역 특징, 훌륭한 품질, 안정적인 생산력과 시장 평판을 갖춘 특색 농산물 및 초벌 가공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의 15개 농산물이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명부에 입선됐고 46개 기업이 정용 표지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인삼, 콩, 사과배, 피나무 꿀, 선식 옥수수, 검정기 버섯, 입살 등 연변의 우수의 특색 품종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신청 및 관리에서 우리주는 자발적으로 신청, 분급 책임, 동체적 관리, 공익봉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증서의 장기 유효성 유지, 년도별 확인 상시화, 감독 관리 기재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품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전과정 품질 관리 통제 조치를 시달했으며 표준화 규범화된 재배, 양식 및 가공 생산을 전면 보급해 농산물이 품질 안정과 규범화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외 우리 주는 지역 문화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분별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역 공용 브랜드를 공들여 육성해 연변 특색 농산물이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 주는 특색 농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이 신청 인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정받은 이후에 동체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세분화 및 보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브랜드 육성 시장 공급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가치 사슬을 엄격히 승격시키며 특색 농업이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량질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안도현 명월진과 량병진에서는 농업 폐기물 점수 교환 조치로 농민들이 주동적으로 농업 폐기물을 회수하도록 인도해 지난날의 오염물질을 촌민들이 앞다투어 회수하는 인기 물건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슈퍼마켓에 가져가면 환경도 보호하고 물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명월진 발제촌 촌민 김정희는 모아둔 농약병 50개를 들고 마을의 지능 슈퍼마켓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그는 촌민들이 사용한 이 농약병을 모아서 촌민위원회에서 설치한 회수점에 가져가 회수 점수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인트 교환 모식은 양병진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기풍은 각 마을에 널리 보급됐으며 촌민들은 농약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동적으로 수집해 점수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진이 11개 마을은 회수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누적으로 천여 킬로그램의 농업 폐기물을 회수했는데 통일적인 수집 운반과 규범화된 처리를 통해 농업 생태 방어선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작은 장려로 농민들이 환경 치리에 참여하는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 폐기물 제로화를 피동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두릅은 식약용 겸 특색 산나물로 시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자원은 한정돼 인공재배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주에서는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 규정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규정은 묘목배양, 묘목정식, 다수확관리, 수확과 보존, 비설기 생산 등 단계에 그 조작 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효과성이 좋은 이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리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두릅 하게 되면 봄철에 인기가 높은 산나물이죠. 이 몇 해 사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줄고 높은 단계에 처해있는 인기 있는 산나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재 두릅나무의 현황 및 앞으로 그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실까요?
1: 네. 요 몇 년 사이에 네. 예, 두릅은 산채왕으로 불리우면서 네. 건강 소비 방면에서나 경제 방면에서 네. 굉장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두릅은 신선한 이파리를 직접 식용하거나 네. 또한 절거서 네. 식용해도 되고 얼거서도 되고 네. 또 관상용 행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이라면 네. 신선한 겨울에 네. 신선한 가지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화분 통에다가 모래에다 꽂아가지고 네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두릅나무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에서 오늘 몇 개 뜯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상용 행식으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는 네. 그 판매량이 약 14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네네. 여러분들도 네. 알다시피 올 봄에는 네. 그 두릅나무가 꽁부잉추 돼가지고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0: 정말 높습니다. 네. 네.
1: 낸 수요량이 네. 약 9.4%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가격은 한 근에 15원 내지 30원에 되고 네. 이거는 옛날 가격인데 그렇죠. 올해는 30원부터 50원 사이이고
0: 네.
1: 그 겨울에는 한 근에 50원부터 80원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명절에는 네. 또 레품으로
0: 그렇죠.
1: 굉장한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레품엔 또 이제 얘기하다시피 관상용으로 네. 화분통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숭리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이파리를 뜯어서 또 네. 설 인사도 하고
0: 네.
1: 예,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가공된 드루프는 러시아나 일본,
1: 네.
0: 한국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정말 시장에서 인기 높은 산나물인데요. 저도 올해 한 근에 35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니어도 가격은 높다고 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높은 만큼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cm로 해서 그 가성용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원인에서 연변이모과학연구원에서 드름나무 인공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그 규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름나무의 형태 특점 어떠합니까?
0: 네. 드름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네.
0: 예, 한 가지는 우리 동북 삼성에서
1: 네.
0: 자주 접속하는 야생으로 자라나는 드름나무
1: 네.
0: 이거는 나무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들여온 품종인데
1: 네, 네.
0: 예, 풀로 자라나는 드릅이 있습니다.
1: 풀로?
0: 예. 네. 그러니까 나무 아니고.
1: 그렇네요.
0: 예. 풀 같은 그런 드릅이 있어요.
1: 네네.
0: 예. 이 드릅은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1: 네네.
0: 예. 우리 동부 삼성에서.
1: 네네.
0: 예. 재배하는 데는 좀 비닐 하우스 내놓고는 야생에서 자라기는 좀 힘듭니다.
1: 네.
0: 예. 풀로 되는 드릅나무는 앞으로 우리 인공재배 그 비닐 하우스
1: 네.
0: 하우스에서 재배하게 되면
1: 네.
0: 예, 또 경제적으로 좀 드름나무 우리 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다 있는 품종으로
1: 네.
0: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연변에서 잘 자라나고
1: 네.
0: 우리 연변의 기후에 적합한 드름나무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0: 드름나무는 높이가 1m 반 내지 6m까지 자라고
1: 네.
0: 그 나뭇가지는 아주 빨리 자라나가지고
1: 네.
0: 그 드름나무 밭은 보게 되면 아주 네. 무성합니다.
1: 네.
0: 예, 꽃은 7월 내지 8월에 피고
1: 네.
0: 예, 그 과일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달립니다.
1: 네.
0: 이제 얘기하다시피 드름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1: 네, 네.
0: 이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그루 사이 거리를 너무 짧게 하게 되면
1: 네.
0: 이 병이하고 벌레가 잘 낍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인공재배는 우리 평평한 밭에다 심어가지고
1: 네네.
0: 여러분들이 다 실패했는데
1: 네.
0: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1: 네.
0: 드름나무는 그 응달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해발이 200m부터 1000m 사이에 예, 그 한엽수와
1: 네.
0: 침엽수 그러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말하는 이파리가 겨울에 떨어지는 나무하고
1: 네.
0: 소나무하고
1: 네.
0: 예, 같이 섞여서 있는 이런 수렴에서
1: 네.
0: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나무가 높게 자란 그 밑에서
1: 네.
0: 우리 드름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드름나무는 뿌리가 발달해서
1: 네.
0: 예, 능히 그 드름나무 밭을 빨리 형성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드름나무 기지를 선택할 때는
1: 네.
0: 이 토양은 이 수변하고
1: 네.
0: 물이 잘 빠지는
1: 네.
0: 조금 경사진 곳에서 예, 잘 자라니까
1: 네.
0: 이런 기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드름나무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습성과 자연 분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예, 자연 분포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1: 네네.
0: 우리 저 야생에서
1: 네.
0: 많이 자라요. 우리
1: 네.
0: 그 해발이 이제 얘기하는 200m부터 1000m 사이에
1: 네.
0: 예, 자라는데 우리 지금 이 연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밭에다가
1: 네.
0: 인공 재배하는 이런 성공 실례는 적습니다.
1: 네.
0: 예, 하나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1: 네.
0: 이 병충해가 빨리 와요.
1: 네.
0: 그리고 수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1: 네.
0: 우리가 썩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주요한 분포는 살림.

0: 이미 네.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 인공적으로
1: 네.
0: 전지하거나 빌어주거나
1: 네.
0: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네. 우리 이 야생 자원을 많이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듣게 되면 드름나무는 그 식용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0: 예. 예, 드름나무에는
1: 네.
0: 예, 100g에 달하는 단백질이
1: 네.
0: 5.4g이 있고
1: 네.
0: 그 지방이 0.2g이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섬유가 1.6g 있고
1: 네.
0: 당류가 네. 4g 정도 있고
1: 네.
0: 그 비타민 B1이
1: 네.
0: 0.19g 그리고 비타민 BR이가 0.26g
1: 네.
0: 그리고 비타민 PP가
1: 네.
0: 3.2mg 있고
1: 네.
0: 비타민 C가 12mg 있고 칼슘이 네. 20mg
1: 네.
0: 딘이 150mg
1: 네.
0: 그리고 나트륨 1mg
1: 네.
0: 철이 1100mg
1: 네.
0: 알루미늄 32mg이
1: 네.
0: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하여 우리 동북에서 산야채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드릅은 식용가치 외에도 네. 굉장히 높은 약용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나무 뿌리와 껍질은
1: 예.
0: 해열 작용도 하고
1: 네.
0: 또 심장을 든든하게도 하고 위에 위를 돕고
1: 네.
0: 소변에도 도움을 주고 진통제 작용도 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풍습을 치료하는 데도 많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식용, 약용 가치가 높은 드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릅이 지금 시장 가격도 좋고 여러모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인공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재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인공재배하는데 첫째
1: 네.
0: 묘목기지 선택입니다.
1: 네, 묘.
0: 토층이 두껍고
1: 네.
0: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야만이
1: 네.
0: 이 드름나무의 기지를 심는데 나무에 통풍이 잘 되고
1: 네.
0: 햇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1: 네.
0: 그래하여 우리 묘목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교통이 편리한 곳.
0: 네. 왜냐하면 우리 이 기지 묘목 규제를 하려면
1: 네.
0: 우리 인공 제초나 약치고 전지하고
1: 네.
0: 묘목을 이식하고
1: 네.
0: 이런 데는 지금 다 인공으로 해야 하니까
1: 네.
0: 우리 이 기지 선택할 때는 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드름나무는 목전에는 기계화 전문 기계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인공재배가 위주이고
1: 네.
0: 우리 인공으로 할 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마을하고 이 인공이 많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곳.
0: 일꾼들이
1: 네.
0: 많은데.
1: 네.
0: 그리고 드름나무는 주요 번식이
1: 네.
0: 세 가지 있는데
1: 네, 네.
0: 주요한 번식은 종자 번식이고
1: 종자.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삽목 번식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나무 가지도 삽목하는 번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첫째는 종자 번식.
1: 네.
0: 종자 번식은 드릅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1: 네.
0: 번식이 하나입니다.
1: 네.
0: 종자를 이용하여 제일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많은 묘목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종자 번식의 결점은 드름나무 품질이 퇴화되고
1: 네.
0: 그 산량이 지후가 많고
1: 기복이 심하고,
0: 기복이 심하고 네. 그 발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1: 네.
0: 종자가 성숙됩니다.
1: 네.
0: 종자가 성숙된 후에 그 종자를 채집하여

0: 물에 10일 정도 불궜다가
1: 네.
0: 에, 꺼내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1: 아,
0: 에, 네. 3배 정도 되는 모래와 섞어서
1: 아,
0: 우메 넣었다가
1: 네.
0: 에, 그 겨울에
1: 네.
0: 에, 이거는 우리 지금 연구원 림어연구원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실험한 종자 처리 방법인데
1: 네.
0: 이 겨울에 우리 에, 비닐하우스에
1: 그렇죠.
0: 에, 역 가지고
1: 네.
0: 네, 그 우리 낮에는 햇빛에 좀 녹잖아요. 녹고
1: 네.
0: 저녁에는 또 얼고
1: 네.
0: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두었다가
1: 네.
0: 예, 또 다시 우메다 넣습니다.
1: 네.
0: 이렇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드럼나무 종자하거나 가시오갈피
1: 네.
0: 여러 종자 발화률이 낮은 이런 종자 처리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이 우메다 두었다가 내년 네. 5월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서 에, 7일 정도 에,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이, 그 뭔가 그 비닐하우스에다 두게 되면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 다음에
1: 네.
0: 3000ppm 되는 첨해수,
1: 네.
0: 예, 첨해수에 한 30분 정도
1: 네.
0: 불구었다가
1: 네.
0: 그 파종하게 됨 파종하면 됩니다.
1: 네.
0: 그 파종하기 전 그 판대기는 높이가 30cm, 너비는 1m 20 정도.
1: 네.
0: 그 길이는 그 우리 현장의 그 정황에 따라서
1: 네.
0: 길어도 되고 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들기 전에
1: 네.
0: 농가 비료와 그 어메일링이라고 불리는 살균제
1: 네.
0: 그리고 싸의 충치라는 우리 살충제
1: 네.
0: 예, 이 두 가지를 그 흙에 뿌려 가지고
1: 네.
0: 땅을 번집니다.
1: 네.
0: 번진 후에 이 판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1: 네.
0: 예, 그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든 후에
1: 네.
0: 예, 종자 사이 거리는 15cm 내지 20cm 사이를 두고
1: 네.
0: 예, 파종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 종자 뿌리는 깊이는
1: 네.
0: 2cm 내지 3cm 정도로
1: 네.
0: 예, 뿌립니다.
1: 네.
0: 예,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자 처리해가지고
1: 네.
0: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이 종자를 파종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한 후에 보드란 흙이나 보드란 모래로 이 종자를 살짝 덮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무거운 그 판자나
1: 네.
0: 에, 무거운 이런 그 에, 우리 그 이런 그 나무 같은 군즈
1: 네.
0: 가지고 이 종자를 꽉꽉 눌러 주어서
1: 네.
0: 종자와 흙이 에, 딱 붙어서 접촉이 좋게 만들어야
1: 네.
0: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1: 네.
0: 우리 발화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예, 땅을 단단하게 눌러 놓은 후에

0: 풀 기음은 인공으로 기음 매는 것하고 네. 우리 살토제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네.
0: 예, 파종 후 예, 25일부터 30일 정도면 그 새싹이 나오고 네.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솔렌즈나 네. 이제 그 저인왕을 제때 네. 제거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제때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온 것이 샤하게 되면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썩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때 이 솔렌즈를 제거하여 그 눌리지 않게끔 네.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네. 엿비를 쳐서 네. 묘목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묘목이 건강하여야 네. 그 병충해가 적게 걸립니다.
1: 네.
0: 예,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네. 살균제, 살충제를 예, 15일 내지 20일에 한 번씩 쳐서
1: 네.
0: 예, 병충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예, 1년에 3번 내지 4번 네. 예, 치면 될 것입니다.
1: 네.
0: 파종 후
1: 네.
0: 이름에 보면은 그 묘목을 파서
1: 네.
0: 드럼나무 기지에 이식하여
1: 네.
0: 예, 그 기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지에 쓰는 묘목은
1: 네.
0: 우리가 또 잘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묘목 높이가 네. 30cm 이상이고
1: 네.
0: 묘목이 그 굵기가
1: 네.
0: 예, 0.3cm 이상 되는 건강한 묘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1: 네.
0: 종자 번식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에는 그 뿌리 번식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0: 뿌리 번식은 빠른 시간 내에
1: 네.
0: 예, 품질이 우수한 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그 예, 건강한 묘목을
1: 네.
0: 산에서도 될 수 있고 우리
1: 네.
0: 예, 묘목장에서도
1: 네.
0: 선택하여 그 뿌리를 예, 베어가지고
1: 네.
0: 그러면 뿌리를 베어도 그 나무 자란 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1: 네.
0: 사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1: 네.
0: 예, 그 뿌리를 채집할 때는
1: 네.
0: 그 채집하게 되는 그 드럼나무가
1: 네.
0: 예, 병이 있는가
1: 아.
0: 벌레가 있는가를 잘 검색한 후
1: 네.
0: 병충해가 없는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나무의 뿌리를 선택해야 병충해가 전염되지 않지요.
1: 네.
0: 그러니까 병충해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선택하게 되면 번식된 묘목도
1: 네.
0: 그 원나무의 병충해를 가지고
1: 네.
0: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뿌리 번식하기 전에
1: 네.
0: 예, 판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판대기 그 기질은
1: 네.
0: 예, 모래 혹은 예, 모래와 보드란 흙을 섞인 기질을 선택하거나
1: 네.
0: 혹은 또 진주암이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진주암은 그 새하얀 그 돌쟁
1: 네.
0: 예, 돌멩이 그 가루를
1: 네.
0: 예, 튀어가지고
1: 네.
0: 예, 그런 만든 기질인데
1: 네.
0: 이 뿌리 삽목하는 데는 주요하게 쓰는 기질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방법은
1: 네.
0: 예, 삽목하기 전에 판대기를 네. 살균제와 살충제로 소독한 후
1: 네.
0: 예, 물을 쳐서 판대기가 수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예, 삽목하게 되는 뿌리는
1: 네.
0: 길이가 6cm 내지 10cm 되게 끊어서
1: 네.
0: 살균제에 5분 정도 불구었다가
1: 네.
0: 예, 조금 근기 든 후에
1: 네.
0: 그 생근제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1: 아.
0: 생근에 묻혀가지고 삽목하는데
1: 네.
0: 예, 뿌리를 꼽아서 그 뿌리 그 윗부분이
1: 네.
0: 판대기 그 기질하고
1: 네.
0: 평평하게 예, 꼽으면 됩니다.
1: 네.
0: 꼽은 뒤에 인차 물을 충분히 주고
1: 네.
0: 비늘을 덮어서
1: 네.
0: 예, 약 수분을 80% 이상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기질 온도는 20도 내지 25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뿌리 사이 거리는 20cm 가로 세로 사이를 두고
1: 네.
0: 삽목한 후
1: 네.
0: 인차 그 어멜링이라는 살균제를 쳐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연변 리머 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과 함께 경제 가치가 높은 이

0: 드름나무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묘목 배양부터 시술 재배까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전해드린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이 우리 여러분의 농산일과 일상의 조그남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노래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무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머친이 나오는 대목을 다 배웠네요.
1: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목인데 네. 잘 배워내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 박자가 네. 정말 허락허락하지 않거든요.
0: 그러게요.
1: 근데 잘 배워가신 것 같고 네. 아까도 또 이렇게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서 네.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0: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십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한 시간 복습을 하도록 할까요?
1: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아니리 부분. 아니리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높이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목이 좋으신 분들은 키를 또 이렇게 높이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으로 잡아서 네. 너무 높게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춘향, 자, 자, 한번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2: 그때요 춘향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2: 소년장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을 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사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2: 춘향

0: 하나 둘.
1: 안초삼고 어려우니 세초삼이 웬 말이냐.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성삼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
0: 하나 둘.
1: 주먹 쥐어 딸 주려.
0: 그렇죠.

0: 좋고 나도 좋지요.
1: 그렇죠. 네. 잘 이해하시네요. 네. 아 박을 여기 조금
2: 정령한 이별이라구나. 뒤에 그렇죠. 세 박자 없네요.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둘 준 있어요?
1: 그렇죠?
2: 아까는 바로 들어가서
1: 다시 갈까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갈까요? 앞에 조금 더 앞에서 갈까요?
2: 귀가
1: 첫 박이 되니까
0: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0: 저 하나 둘
1: 꽃이 그렇죠. 그래 다섯 박을 쉬는 거죠. 그렇죠. 다섯 박을 쉬는 거죠.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얼추가
1: 그렇죠.
3: 그다음에 수양 같은 기가 막힌가.
1: 예, 방금은 그냥 두 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다섯 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2: 세 박이죠. 네. 네, 쉬는 부분이 세 박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훌륭은 가는데 조금 뭐랄까요? 우리 저희 그 판소리에 나오는 목들 그거를 조금 더 좀 재미지게 엮어가는 거는 저희들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진 부분은
0: 춘향무진이 나온다
1: 이렇게 다 이런 소리가 좋아졌어요. 춘향무진이
0: 나온다
1: 툭툭 던져주는 소리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예를 들면 정령한 이별이로구나가 지금 동작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소리는 이러구나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까지 좀 돌아오시면 좋겠고
2: 뒤를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쑥 이렇게 나를 다쳤잖아요. 다쳤다가 이렇게 미는 동작.
1: 그렇죠. 에이, 그렇죠.
2: 그래,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요래 눌렀다가 요 다쳤다가 이렇게
1: 그렇습니다.
2: 여러 리 이렇게
1: 그렇죠. 두목이에요.
2: 근데 이러고 나면 네.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요거 리 이러고 나면 요거 숨 눌렀다가 그렇죠. 요 다쳤다가
1: 그렇죠.
2: 누르는
1: 쪼는 네. 목이니까.
2: 네.
1: 정말 새들이 정말 그 모이를 쪼아서 먹을 때처럼 띠쪽쪽 쪽쪽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꾸 쪽쪽 이래서 그거를 좀 잘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러구나
1: 딱 그 선에서 같은 선에서 가셔야 돼요. 이러구나 높지 않게 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후회 되기가 이런 소리가 있죠. 후회 되할 때 에만 남는 거죠. 되에 몸 에만 남은 거를 에를 굵게 떨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회 되해서 뒤에 되라는 뒤에 잡히셔서 애가 그렇게 굵게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라는 들을 되라는 잠들을 가볍게 부드럽게 내서 되해서 애만 남게 그 다음에 그 애를 손으로 해서 굵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되가 아니라 되기가 쉽기에 된 와, 혼도 같은 거죠. 혼만 먹지 말고, 여하여 물 내알려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소리가 가는 길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쉽죠.
1: 예, 말이 쉽죠. 이건 그렇죠. 막 먹지 말고와 여가 쭉 연결돼서 그렇죠.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리가 있어갖고.
0: 네, 그것도 제가 지금 거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점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면으로 가는 거는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쑥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네. 쑥대머리가 아니라 쑥대머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가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먹지 말고 까지 지금 가세요. 먹지 말고 여하여 물새 알려서 풍부해지죠. 조금 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 이거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0: 그렇죠. 그 소리는 무조건 연습. 네. 독공.
1: 그러니까요.
0: 정말 독공을 하셔야 됩니다.
1: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래서 민요를 하시는 분이랑 네. 판소리를 하시는 분의 한 60대, 70대를 보시면 거의 10년 차이가 나실 정도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몸이 좀 늙어 계세요. 그 정도로 혹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리가.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평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그 굉장한 매력 있지 않으면은
1: 그럼요.
0: 누구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네. 좀 방금 쭉 지나가시긴 하셨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부분을 좀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렇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0: 예, 네. 얼마든지 좀 저희들이 좀 풀어갈까 합니다.
2: 이게 들어보니까 나 또 다 이게 다 이렇게 다시
0: 새로우세요?
2: 예.
0: 새로우세요?
2: 예.
0: 근데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는 이제 또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한 1년 전에 했던 거랑 네. 지금 했던 거랑 들으면 소리끼리 완전히 또 그렇게 가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명창은 없다라고 보면 되세요. 계속 해나가는 소리고 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 소리 해석이랑 지금은 또 뭔가 그때 것도 당연하겠지만 조금 또 해석이 또 그렇게 필요하듯이 그때보다 조금 더 진보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준이 항무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나들었을 때는 준이 항무진이 나온다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지금
1: 준양모친 화가 안 났어요.
0: 예, 준양모친이 지금 막 발을 막 걷으시면서 가는데 조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궁금해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배울 때 사실은 이렇게 한 달락씩 배웠잖아요.
0: 그렇죠.
1: 그 따라 배울 때는 다 알만 하거든요. 근데 쭉 이어서 가니까. 헷갈려지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예. 헷갈려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구절씩 하면 다 잘 되는데, 예. 우리가 그냥 길게 하면은, 그러면 길게 했더라면 또 이렇게 앞부분은 또 괜찮죠?
0: 그렇죠.
1: 예, 예.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좀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다 아시는데.
0: 무한 반복을 하시면서. 네. 너무 심각하세요. 아, 이게.

0: 느끼긴 느꼈습니다.
1: 예.
0: 나는 이분들도 오늘 말했지만 영 다 바쁘지 않고 뭔가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근데 나는 딱 이겁니다. 원래 월요일날 시간도 배우고
1: 그렇죠.
0: 월요일날 시간도 배웠는데 우선 그거 고도 취했습니다. 요거만 딱
1: 산소리로 막 예.
0: 죽도록 합니다 정말.
1: 아,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0: 이게 아이디인데 어미란 선수의 주머니 손이 아파서 이거 재방송 못 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예. 네. 그건 뻔히나지
1: 그러니까
0: 애들 아르니까 나의 애들 아니까 네. 나 이거 방송 못 들었는데
1: 예.
0: 응 잘하지 그러니까 이랬거나 이게 본인의 실력이라지 그러니까
1: 예.
0: 어미란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복습 아이아웃을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계란처럼 동그라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1: 네.
0: 주무 시간에 별로 예, 많은 칭찬 받고 나가나 예, 내 설로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이거 내 집에서 배울 때도 내 이 말은 했지만은 언제는 이거 주머니 이별시로 구나 이게 언니 아이디어자 그러니까
1: 예.
0: 근데 선생님 두 분은 선생님은 판소리 배워주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당연한데 정말 그 말다 우리 손녀를 내 자식은 어디 가서 모르겠는데 손녀를 얘네들 볼 때는 이렇게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그다음 바로 하나 좀 응 그래서 막 박수 나오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선생님 배워주는 그 모습이 내 그 지금 상상한다 말이다. 야 이렇게 열심히 배워주시는구나.
1: 네.
0: 그리고 또 어미란 선생님 역시 또 정말 박 선생님 발이 돼가지고 이 열정적으로 이 지름길 아이디어 또 밤도록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배워주겠는가. 요거 내 한나 그 꽃향 별 때 이 방송에 와서 그 처음 배운 게 꽃향 배웠습니다. 근데 그 3절이 아이디어 준 거야. 이송이 저송이 다 꽃송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송이 저송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 예.
0: 근데 저 선생님 전하게 오원에 생겨가지고 아침에 와서 요거 쪼개주거나 이게 납득이 되더란 예. 말입니다. 이게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저분도 야 정말 고생한다
1: 예.
0: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언제는 포기하자다도 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 모시고 배우는데 내 마음 열정 있으면 되겠는데 어째 못 배우겠는가 이래서 배우는 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 예, 아유,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하나로 판소리로 가시네요.
2: 예, 어이, 아, 어떡하죠?
1: 아유, 그러니까
2: 예.
1: 아, 대단하신데.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2: 예.
1: 저도 이거 보시면은
2: 깜짝 놀랐습니다.
1: 그게 시켜드릴까요?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화번호 그 사무실에서 가끔 시간 있으면
2: 예.
1: 오늘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2: 아~
1: 그 우리 또 여기 또 그 예. 복을 치시는 분이 학생분이
2: 예.
1: 또 선생님 것만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너무 새카매갖고요. 네. 그래서 연습을 그래서 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연습해야죠. 그럼요.
3: 네. 계속 드러나네. 계속 들어도 그러니까 이 선율이 네. 몸에서 탁 어지한다면서 이거 미래가지고 미래 미소 미미미 어떤 건 알겠는데 진짜
2: 예.
3: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 좀 더 배웠으면 좋겠어.
2: 좋죠. 저는 너무 언제든
3: 아직 선율이
4: 처음부터 따라
3: 바로 처음부터
2: 따라 다시 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1: 네.
2: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보는디 여기까지 괜찮으시오?
3: 예, 예.
2: 자 춘향모친이 나온다 자
5: 춘향모친이 나온다
1: 시작 높았죠?
2: 나도 아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럼 춘향모진이 나온다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춘향 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춘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춘향 우어로 해서 입으로 빠지는 공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춘향가 아니라 춘에서 했던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춘향모진이 나온다 자
5: 춘향모진이 나온다
2: 이 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에서 어떻게 됐죠? 코로 보내야 될 공기를 입으로 뱉기

0: 때문에 공기가 저희 호흡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 보내겠다는 생각, 공기를. 준형이 아니라 준형 모친이 나온다. 자,
1: 준형 그렇죠. 모친이 나온다.
0: 그대로 가실게요. 준형 모친이 나온다. 자,
1: 준형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이렇게 가신 거죠. 허, 돈딜 빌쳐놓고. 자,
1: 허, 돈딜 빌쳐놓고.
0: 좋으신데, 허, 더, 오로 떠시는 게 아니라, 허, 돈, 윤받침으로 떠는 거죠. 허, 도가 아니라, 허, 돈, 딜, 밀쳐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허,
1: 돈,
0: 그렇죠? 아니라, 돈, 윤받침을 빨리 들으세요야 돼요. 돈, 그렇죠. 그렇죠. 자, 허,
1: 돈, 딜,
0: 머리
1: 상처머리.
0: 저보세요. 똑같은 건데 준형 아까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것처럼 상처머리가 아니라 상처머리.
1: 상처머리.
0: 그렇죠. 그 손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행주지마
1: 행주지마
0: 향이 없이 나온다.
1: 향이 없이 나온다.
0: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온다 하셨죠? 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흡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나온다 준향보 준향방으로 가셔. 제가 지금 방금 호흡을 안 했죠?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 호흡을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호흡점을 안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나온다 준향방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홈만 놓으시면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있냐. 준향 아 나온다 준향방 하고 다른 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꿀팁인데 나온다 준향방 다 나온다 준향다 준향방 그러면 거기 홈만 넣었을 뿐입니다. 나온다 준향방 영장 앞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하면 소리 선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분향이 없이 나온다. 자,
1: 분향이 없이 나온다.
0: 기억하세요. 준향방 영장 앞에. 자, 하나 둘.
1: 준향방 영창 앞에.
0: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준향방 영창 앞에가 아니라 준향방을 내기로 들으셔야 돼요. 준향방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1: 준향방 영창 앞에.
0: 놓지 마시고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대고 들으니. 자,
1: 귀를 대고 들으니.
0: 좋으신데 조금 낮죠. 귀를 대고 들으니 할 때 지금은 귀를 대고 이렇게 하죠. 소리는 한계음이에요. 대가 대 한계음이죠. 그런데 넓게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귀를 대고 들으니 구강을 넓혀주는 거죠. 자,
1: 귀를 대고 들으니.
0: 그렇죠.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정령한까지 좋으셨는데 한 이 놓지 마시고 정령한 안이안 이별이로구나. 그 손으로 갈 거예요. 자,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옳시고 그렇게 보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별이로구나 준이. 양무진 기가 막혀 이렇게 가는데

0: 중간에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호흡만 넣었을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 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하나 둘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아까보다 훨씬 좋았죠. 소리가 나는 길이. 그러다 춘향 춘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을 주어서 호흡을 줘서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켜 어간 마루. 야
1: 어간 마루.
0: 좋으세요. 어라는 발음 입이 벌어지시죠. 어 겁이 다 빠지죠. 입으로. 그게 아니라 어간인데 어가 되지 않게 아래 턱이 떨어지지 않게 어간 마루. 자
1: 어간 마루.
0: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섭쭉 하고 귓받침을 버디는 귀로 들으셔야 돼요. 섭쭉 아니고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그렇죠.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1: 두 손뼉 땅땅.
0: 자 땅땅 하고 놓지 마세요. 계속 보낼게요.
1: 아하. 아하.
0: 너무 좋으셨는데 땅땅 하셨으면은 저기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땅땅 오호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리를 계속 저분이랑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땅땅 오호 나한테 오지 않기. 소리가 내 앞에 있기. 소리가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허. 자
1: 어허.
0: 좋으세요. 아까보다 좁혀지셨습니다. 어에서 어 좋은데 조금 더 호흡을 주시면 어허.
1: 어허.
0: 맞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어허. 자
1: 어허.
0: 놓지 마시고 거기서
1: 별일 났네.
0: 그렇죠. 한 조상도.
1: 한 조상도.
0: 그렇죠. 한 조상도.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조상도.
1: 한 조상도.

0: 조상이 올 잡아서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울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조상이냐 이 소리예요. 거기에 그냥 잠만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새 조상이 말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새 조상 이렇게 풀리지 않게. 그럼 새 조상이 말이냐. 자,
1: 새 조상이
0: 그렇죠.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죠. 오, 괜찮으실까요?
2: 네.
0: 너무 심각한가요?
2: 돼요.
0: 예, 예.
2: 대사이십니까?
0: 아, 너무 그렇게 잘하시니까 예. 조금 더 깊게 제가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꼭 모니터를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예. 잘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3: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럴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실까요?
2: 제 조상이 웬 말이냐? 예.
0: 제 조상이 웬 말이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양무진이 나온다. 자,
1: 준양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준양무진이 나온다.
0: 하나,

0: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오, 너무 잘하십니다.
1: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신 거
0: 괜찮으실까요? 그쵸? 여기까지가?
2: 오. 다시 복습하니까.
1: 다르죠?
0: 네.
1: 예, 그렇습니다. 그쵸.
0: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를 다 적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정말 다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1: 네.
0: 예, 그 뒤로 이제 좀 가보실까요?
1: 예.
0: 예, 그리고 조상이 웬 말이냐. 그렇죠.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3: 쌍창문 번쩍 열고
0: 지금 하는 소리 선이 다 맞으세요. 조금 변해지셨나요? 소리 선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쌍창문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시지 않기 때문에 쌍 아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쌍 어 이렇게 벌어지는 소리가 없게 아포지오를 아포지오라는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단전의 힘을 단단해 주시고 그 선을 지켜 나가실 거예요. 쌍창문 번쩍 열고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방으로
3: 방으로
0: 새 나가지 않게 입으로 공기가 새 나가지 않게 방으로가 아니라 방으로
3: 방으로
0: 그렇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를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조금 더 막아주세요. 지금은 뛰어 이렇게 가시죠. 저는 뛰가 나오기 전에 막고 있었다가 뛰어 들어가 먼저 힘 있으세요.
3: 뛰어
0: 그렇죠.
3: 들어가
0: 그거예요. 하나 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요년아 쓱 죽으라 네가 일상말 허기를 자
3: 야요년아 쓱 죽으라
0: 잘하시네요.
1: 네.
0: 그때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려오는 음정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나는 먼저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야요년아 쓱 죽어라가 아니라 야요년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나는 내려오셔야 돼요. 본인은 자 이건 첫박입니다.
3: 야요는 자 야요는 아쑥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0: 그렇죠. 되잖아요.
1: 네.
0: 그거예요.
1: 잘 돼요.
0: 너무 잘하십니다.
1: 네.
0: 아, 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소리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괜찮으신가요?
2: 저번에는 모르고 넘어가는데 조금 가사도 알고 이해 되니까
0: 그렇죠.
2: 빨리 넘어가면
0: 선생님 지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그리고 이 수업을 혹시 또 아프시거나 또 예.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 모니터 그냥 하시면서 배우시면
0: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충분히 가시거든요.
0: 예.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1: 예.
0: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별일 났네 도 나만 알고 먼저 내려오기 기다리지 않으시기 그렇죠? 그럼 그거랑 똑같게 야요냐

0: 자, 후, 레, 돼서 드는 버리고 애만 남겨서 돼기가
1: 돼기가
0: 식었기에
1: 식었기에
0: 핵과 혼맘자

0: 새 알려서 먹지 말고
1: 먹지 말고
0: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오늘 근데 소화를 하실까 걱정입니다.
2: 팁이 너무 많아서
0: 먹지 말고 앞에서 호흡을 주시면서 턱을 떨궈주세요. 같이 호흡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먹지 말고 여물 새 알려서 자
1: 먹지 말고
0: 잘하시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치.

0: 저세요 지금 인물도 너와 같은 게 아니라 인물도 너와 같은 돌아서 나오세요. 자
1: 인물도 그렇죠. 너와 같은
0: 엉망 같은 짝을 지어 자
1: 엉망 같은 짝을 지어
0: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준형 벌어지셨죠. 봉황도 봉황에서 봉은 입을 작게 벌리는 발음인데 황에서 열어지죠. 그럴수록 오에서 가셨던 그대로 황을 이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봉황과 봉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봉황 같은 짝을 지어자
1: 봉황

0: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고. 이렇게 되는 거죠.
2: 예. 야, 40분 동안 정말 열심히.
3: 그렇죠.
2: 따라 부르기도. 에이. 우리가 정말 따라 부르기 많이 했죠.
3: 그렇습니다. 네. 연습원으로는 좀 제대로.
2: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 제대로 다 여러분 또 소화해내시고 연습을 또 무한반복으로 연습하기.
3: 또 연습하시다가 또 안 되시고 네. 있으면 또 적어오세요.
2: 네.
3: 언제든지 적어오세요.
2: 자.
4: 오늘의 노래 시간과 돌아온다 별로 오늘
2: 그러니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또 권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박생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밀한이었습니다.
5: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분명 고 봄이로

벌벌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0: 나.
1: 오정세월은 터덕시 흘러가고 이내 정춘도 아차.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평균 날과 잠

호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부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이때 아보가 호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호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호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세 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세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세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세 명과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국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두 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근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두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2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보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채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건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건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건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근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도도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나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령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하고 쾌적했다. 침대에 누워서 남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랑간이 보이고 근처에 자란 백양나무들이 보였다.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랑간이 이미 녹이 쓸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해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오게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0: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예.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뭐 혈전뿐만 아니라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예.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의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십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십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근뇌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1: 네. 약이라 할 때는.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환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노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병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환은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전화에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도 안 되니까 전화에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 콩팥이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 하루에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땀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저녁에고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좋은 정신이 납니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네, 도품은 아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정신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지금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예, 저도 어떻게 땀이 나는지 저도 저기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래서
0: 예, 예.
2: 그런 게 예, 그게 지금 예, 그 허혈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다 하더라. 예.
0: 맞습니다.
2: 예, 그래던 게 예,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게 네,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예, 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 납니다. 힘이 나고. 네. 예, 그래가지나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2: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네보신환은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서 네, 알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예.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여보신환 하면은 어쨌든 우리 일을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내서부터 모든 일은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건리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개행하던 게 지금 개행하지 않고 우리 집에 층님의 층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0: 빛을 낸단 말이죠.
3: 네, 그런 분이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0: 예, 공기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
3: 이렇게 걸더니 지금에 걷는 애는 일 없습니다. 뭐
0: 약으면 바로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이 걷는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3: 선생님 저는 이 효과가 있을까 또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좋고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일을 갖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일을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원은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우리 아저씨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네. 걸린 다음에 그냥 글쎄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거기에 뒷걸이 하고 어림쥐나 하고 다음에 골에다가 뭐 씌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리보신환은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오줌쥐 나던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네. 혈압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 90이 지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며 혈압약을 아이다 쌌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혈압약을 예.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0: 혈압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2: 이 말을 잘 아이들었단 말입니다. 걔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되던 게 이 건리보신환을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러도 네. 어선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리보신환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리보신환이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해줍니다. 예?
0: 전열선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2: 아, 그러게 소변 한날 밤에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예.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걘 아, 나가 좀 할도 해야 되지. 그래도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 내 이래 놓던 게 아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난단다. 다리 맥이. 예.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0: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2: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제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리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2: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야 제발 그렇죠. 하고. 선생님 네.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뇌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빈혈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내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0: 어제도 매번 진안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네. 아파트에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사전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등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이 학생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전이 다섯 알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등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0: 네, 저기 지금 장영 육반대 그다음에 일찍이 왔어요. 병력이네 없었습니다.
1: 네.
0: 전납입은 어떤 기억이 안 나고 병사를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병력이 돌아왔습니다.
1: 네.
0: 기존에 진행할까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진행하겠다는 근심은 이 약속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이 짐에 조기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은 못 찾고 이름은 못 기억하고 뭐 건방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짐에 조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이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인가. 조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0: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지자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기억 못합니다.
0: 지금 저 이전에 다 알긴다 젊은 이름이라며
1: 네
0: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보셨습니다. 네 뭐 침도 막 뼈고 와서 약을 다 써다 했던지 이야기했어요. 이때 아프지 못해서 영 많이 나서 좋습니다.
1: 네 입고 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제 동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그 문제라든가 혈지 혈정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봅니다.
0: 네, 이게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데 욕만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시면 약 쓰네,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료 효과 다 좋습니다.
1: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0: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받아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네보시완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량이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예, 건네보시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후유증을 어전에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네보시완을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후리떠분하고 머리가 바빠진 것처럼 그래던 게 예,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리고 맥이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와질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래서 계속 또 활동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신 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흥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라는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락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환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탁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도 냉기관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보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0: 냉기탕 호박지 먹었는데 지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으니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래갖고 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삭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눈은 잔뜩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0: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깐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의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기 밥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눈질감 이 부부에 묻게 됐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니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더라는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1: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악이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살하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거는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안도 나왔네.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서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데없어야 한다.
1: 네. 이거는 이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선생님
1: 예.
3: 고맙다 인사올립니다.
1: 예, 치료 잘하시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 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눈송뚱으로 자꾸 뿌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

네, 단오 명절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 한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금 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장 먼저 박원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꽃길을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인생길이 언제나 환한 꽃길이길 바라는 마음을 밝고 희망찬 노래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네 작사 리현춘 작곡의 고향집 드라기입니다. 어릴 때 뛰어나던 마당, 부모님이 따선 손길이 그려지는 시간입니다. 리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호순자 작곡의 고향의 길을 만나보시죠. 구불구불 이어진 그 길에서 우리 모두 평안한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박현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도 작사 최학조 작곡의 고향산천 조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상고아들 흐르는 강물을 있는 그대로 노래합니다. 전혜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의 고향산천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울림으로 고향이 품을 노래한 이 곡을 김희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에는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목입니다. 세월이 풍성을 묵묵히 견뎌온 나무처럼 우리 삶의 년년을 차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인덕 작사, 박송철 작곡의 장배선이 올라서서입니다. 웅장한 장배선의 전기에 취해 우리 연변 땅에 대한 자부심을 마음껏 노래합니다.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홍철,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정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길구에서 우리는 세상의 넓음을 배우고 마음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의 아침, 끝없이 펼쳐진 바다 파도, 산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평소 놓치던 평온과 소소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정 원하는 삶을 천천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떠나는 여행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며 자연과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세상은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은 살아가는 데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가 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아,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상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광동성의 연애도시 주해입니다. 연길에서 주해까지는 총 3,500공리인데요. 향강과 오문과 맞닿은 지리적 위치, 맑고 푸른 바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세련된 현대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주해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언제 찾아와도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휴양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와 함께 주해의 자연 풍경, 대표 관광 명소, 로맨틱 데이트 코스, 그리고 현지 특색 미식을 소개해 드릴 테니 여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해는 백도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46개의 크고 작은 섬이 바다 위에 펼쳐져 푸른 물결과 어우러진 풍경이 절경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휑금성, 대만산섬 등은 이 원시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돼서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기후입니다. 남아열대 해양성 기후 특성상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1년 내내 따뜻하고

하고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추위가 군림하는 11월에도 반팔을 입고 시원한 해변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떠나는 듯한 특별한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주해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해는 원명 신원은 중국 건축사의 대형 프로젝트로 청대 최고의 미학을 자랑했던 북경 원명원을 완벽하게 재현한 관광 명소입니다. 주해의 특별한 문화체험 공간, 바로 로시니 시계박물관입니다. 시간의 예술을 만끽하는 공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계 역사와 정밀공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명소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16세기 유럽의 고전 태엽 시계부터 최신 현대 스마트 시계까지 총 천여 점의 시계 유물이 전시돼서 한 공간에서 수백 년에 걸친 시계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 제자 황금 장식 시계는 압권입니다. 직접 시계 제작 과정을 보며 스위스급 정밀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해의 최고 자연섬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주해 146개 섬 중 가장 매력적인 동호섬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비밀스러운 휴양섬으로 광동성 최고 청정해역으로 공식 인증받은 명소입니다. 원시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섬, 동호섬의 자연환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5.7km에 달하는 긴 백사장, 8m 이상의 맑은 해수 투명도, 그리고 섬 전체 면적의 82%가 무공해 천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사만 해수욕장은 광동성 10대 최고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명소입니다. 산호 가루가 섞인 은빛 모래는 밟으면 부드러운 발 마사지 효과를 주고 파도가 잔잔합니다. 동호섬은 연인과 커플 여행객에게 최적화된 로맨틱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트 모양의 해변 산책길이 있는 허니문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커플들의 성지 구자샘, 그리고 1314m에 달하는 커플 산책로까지 마련됐습니다. 1314는 중국어로 일생일세를 의미하며 평생 함께할 사랑을 상징합니다. 섬 전체가 사랑과 로맨스를 테마로 설계돼서 커플 여행, 신혼 여행으로 정말 완벽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이 찾으면 좋을 이곳, 섬 전체가 사랑의 지도를 그리며 설계됐다고 합니다. 주해 연인들의 필수 코스이자 대표 명소, 주해 대표 관광으로 연인로가 있습니다. 연인로의 중간 지점에는 주해의 상징적인 조형물 주해 언효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8.7m의 아름다운 언효상은 주해의 대표 랜드마크인데요. 룡왕의 딸이 인간과 사랑에 빠진 후 바위로 변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해질녘 노을이 지는 시간에 언효상 주변을 산책하면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우아한 언효상이 어우러진 로맨틱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물보라 풍경은 정말 장관을 이루며 언제 봐도 감동을 주는 주해 최고의 명경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아한 자세를 취한 언효상. 그 주위로는 파도가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주해 시내 동쪽 해안에 자리한 해변 수영장은

모래사장과 다양한 워터스포츠 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러브 우체국과 등대가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멀리 향항 주의 오문다리도 보입니다. 하얀 모래와 푸른 물결, 그 우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의 실루엣이 현대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연해 도시 광동성 주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주해 풍경을 둘러봤으니 여행의 진정한 묘미, 미식 여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문과 가까운 광동성 핵심 도시 주에는 신선한 해산물과 전통 광동 요리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미식의 고장입니다. 주해 대표 메뉴 중 하나 양강어항의 곱법 소 내장탕입니다. 오랜 전통 방식으로 천천히 푹 끓여낸 소 내장은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깊고 진한 육향이 일품입니다. 현지인들도 즐겨찾는 대표 로컬 음식으로 든든하고 따뜻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화기채관의 항아리 오리조림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특제 소스가 오리고기에 완벽하게 배어들어서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 인기 메뉴니 주해를 갔다면 꼭 드셔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표 간식, 전통 새우만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해 오봉촌에서 탄생한 이 새우만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수공의 음식입니다. 투명하고 얇은 만두피 안에 통통한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신선한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주해 여행 마무리 디저트로 최적입니다. 연해 도시니 당연히 해산물 요리도 빠질 수 없겠죠. 이 신선 해물 구이찜은 청정해역에서 건진 각종 어류, 조개, 새우 등을 단단히 굽거나 쪄서 먹는 요리로 재료 본연의 신선하고 달콤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해는 광동성에 속해서 전통 광동 딤섬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만두 롤 등은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주해의 매력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유적지, 천혜의 자연섬,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그리고 맛있는 현지 미식까지 자연과 역사, 현대와 로맨스가 모두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주해는 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 들은 여행 코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주해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끊임없는 여행입니다. 매일의 걸음이 여행의 한 조각이 되고 모든 만남과 경험이 삶의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인생길의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최뢰용,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대상 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 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 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옛 노래 하나하나에는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병강에 어울리는 옛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타향의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문득 고향집 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은은한 달빛과 그 달빛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달빛 아래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좋았던 과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요 쉽게 울적해지고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자꾸 집착하면은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어차피 과거는요 우리 손을 떠났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요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는 거고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할 수 있다면요 과거와 미래 모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 네, 이렇게 단순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하게요. 그래요. 미련이랑 거둬두고 또 욕심이랑 넣어두고 우리 오늘에만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오늘이 모이는 오후.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안내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여름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입니다. 요즘은요,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요, 전기 밥솥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은 후에 보온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하는데요. 이 전기 밥솥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오래 켜둘 경우라면요,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도 하죠. 네, 밥은 한 번에 먹을 만큼 짓는 게 좋지만은 부득이하게 밥이 남았다면은요, 냉동 보관 후에 데워 드시는 것이 전기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씩 쌓여나가는 대기 전력을 잡는 것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 좋아요. 네, 전원을 켜면은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은 조금씩 전력을 대기 놓고 있습니다. 이 대기 전력도 쌓이면은 꽤 큰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은 가전제품은요 꼭 콘센트를 뽑아두고 수시로 쓰는 가전제품은요 전원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기를 차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요, 간혹 소홀하기 쉬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체크합니다. 싼 값에 아무거나 구입했다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격보다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해줘야 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별로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리죠. 네, 여름에는요 필수로 틀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보다 실내 적정 온도를 25도에 맞춰놓고요 계속 가동해주는 것이 전기료가 더욱 절약이 됩니다. 또 이 에어컨 가동 전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에어컨으로 식힐 경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것이 좋고요. 전기 코드만 빼도 30%의 전기 절약이 가능하며 에어컨 사용 시에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면 공기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까지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요,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이며,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요, 냉장고에 바로 넣을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어

여러분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탁기의 사용 빈도도 같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세탁기 에너지 소비는요, 세탁물 양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요,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찬물로 세탁을 하면 더운 물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을 30%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세탁물을 80%가량 채워서 절약 모드로 짧게 세탁을 하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번째 살림의 지혜로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집을 꾸미고 싶은데 가구 소품으로 하기는요 부담스러워질 때, 요즘은요 미니멀 드짐이 대세기이기 때문에요 심플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지만은 나만의 개성을 우리 집에 담고 싶을 때요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남아도는 큰 벽을 활용을 하면요 충분히 개성도 가득, 풍부한 감성이 가득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거실, 침실, 아이방, 주방,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 커다란 벽면이 존재를 하죠. 각 공간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므로 공간에 맞는 벽면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경우 집에서 대부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큰 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한 폭의 그림이나 포인트 벽지를 이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주방의 경우라면요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과 동시에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추천해 드립니다. 침실은요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더하는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 방의 경우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 꾸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공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으로 트래플라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생기는 꽃을 장식하는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꽃이 시들면 버렸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트래플라버는요, 손수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래플라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요, 건조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래야 마른 후에 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꽃봉오리가 큰 것들은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을 수가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말릴 때는요, 한 곳에 뭉쳐 말리지 말고 여러 다발로 나누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후에 거꾸로 매달아서 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드라이 플라워는 우리 집 곳곳 벽면에

네, 선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요, 기본적으로 수납 기능을 가진 가구로 수납장이나 캐핀 립과는 달리 오픈된 수납 형태로 오브제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수납한 것이 그대로 로스터이 되는 단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피규어나 화분 액자와 같은 다양한 소품을 내서 멋대로 믹스 매치하여 캐주얼한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그릇과 책으로 갤러리의 느낌을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정리와 수납이라는 장점과 하나의 미적 인테리어 요소로서 평면에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대리석 가구를 청소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왠지 시원한 인테리어, 시원한 느낌을 집안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곤 하죠.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소재 하나만으로 충분한 또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석이기 때문이죠. 대리석이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가구 관리 기본은요, 오염물을 바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와인, 커피, 과일, 주스 등 쏟아지면 바로 닦아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김치, 국물, 주스, 와인, 식초처럼 산성 있는 식품은요, 반나절만 두어도 얼룩이 남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만일 액체가 쏟아졌다면요,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아래에서 찍어내듯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만일 여러 방향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번짐은 물론 2차 오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에 대리석이 노출이 된다면요,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약한 인조 대리석의 경우 냄비가 노인 자리만 뿌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팔로군 여간부 이휘입니다. 1937년 이휘는 1.19운동의 영향과 더불어 진보적 친척과 친구의 권유로 여러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 적들을 피해 피난 가던 길에 젊은 팔로군 전사들이 항일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가슴이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혁명의 성지였던 연안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산서희생 구국 동맹회에 가입을 했고 1938년 8월 동맹회 활동 정식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맹회 활동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고 더 큰 일을 내고 싶었습니다. 일본군과 직접 맞서고 싶었던 그녀는 더 진보적인 곳이라 믿었던 연안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휘는 동맹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다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당이와 팔로군 총본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팔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치부 주임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떠나기보다는 곧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 올 항일군정대학 제1분교에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비는 여성부대에서 민원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내에서 공산당원의 신분은 비공개됐으며 오직 모범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신분을 공개하여 대중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비는 몇 안 되는 공개 신분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두 달 남짓 학습을 이어가던 중에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의 빈번한 소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시 상황이 급박해서 현지 민원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여성부대 민원조장인 이비도 수시로 업무에 차출이 됐습니다. 한 번은 그래가 민명대와 함께 기습 출격을 감행을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계를 강화한 채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고 우리 군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빈번하게 출격을 하자 일본군은 이 지역에 상당수의 판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너무 가까웠던 탓에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이비가 있던 주둔지가 갑자기 일본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민병대가 즉시 전투를 조류를 했으나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민원조원들은 유일하게 뚫려있던 가파른 하천 계곡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이 눈앞에 놓인 건 무려 3층 아파트 높이의 절벽뿐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을 것이고 아래 계곡이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기에 절벽은 너무 높고 대원들은 주저했습니다. 이비와 민은조의 동료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락 후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뛰어내린 남군 선사가 업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비는 단호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근처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깨어난 이비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파내어 지니고 있던 수첩을 묻은 뒤 급히 죽은 척을 했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사방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지만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골절됐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들을 데려와 구조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기다리던 중에 다행히 요격대장이 온통 피토성이가 된 이비를 발견하고 동굴로 피신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그녀에게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깨끗이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휘는 자신의 업무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최전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1943년 초 그녀는 전방을 떠나 항일대학 제7분교로 이동을 하여 그곳의 여성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결혼이 집을 나서게 됐고 혁명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 그리고 인민을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모님의 깊은 고민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대개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잘합니다. 이들의 표정이 늘 밝고 웃음이 많다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준 행복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정성숙의 글입니다. 엄마의 마음. 어느새 딸애가 고중 1학년생이 되었다. 요즘 나에겐 딸애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는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려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드러났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일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다. 이런 나에게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애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어떻게 사랑을 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부분을 딸애에게 제일 먼저 채워줘야겠다고 판단되었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내 딸아 사랑해,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주기를, 아버지가 우리 딸 참 장하다,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랐다. 하여 나는 딸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줌으로써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딸애를 키우면서 관찰해보니 아이는 자기가 말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면 좋아했다. 아이의 속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부름을 듣고도 그래 엄마가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리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이유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딸의 웃음이 어느 때 가장 환했던지 더듬어 본다. 아마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였던 것 같다.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 담장을 넘는다. 내가 아이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 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띔해 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카요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딸애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이 훈훈해 난다. 이에 나도 피를 들어 딸애한테의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과 내가 태어난 후란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가면서

입으로 읽는 것이었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을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다.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된다면 엄마는 곁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이고 싶구나.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햇볕도 내리쬐게 하고 선선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불꽃도 피어나게 하자꾸나.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침 일찍 깨어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내려는 마음에 감동했어. 요즘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황에 부딪힌 건 아닌지 소심 가득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 혹시 친구 사이 문제인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숙님의 엄마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춘기 딸을 키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에게 바랬던 그 구체적인 사랑, 칭찬 한마디, 포옹, 기다림의 눈빛,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닿게 할지는 우리 모두가 평생 공부해가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이 모든 부모님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께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뻐꾸기 둥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버피가 콤바인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형을 선고받고 자급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소설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 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책의 원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 주 뒤 주먹 다짐이라도 한 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습니다. 맥무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 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둥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 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예견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료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영된 인도 영화 출발선은 극도로 사실적이고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시각으로 입학 경쟁의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중산층 부부의 입학 준비 여정을 통해 계층 장벽, 교육, 공정성과 인성 양심의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며 생활의 정취와 가슴을 울리는 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인도 델리의 번안 도시입니다. 주인공 라지는 손재주 좋은 재봉 솜씨로 옷가게를 운영하며 밑바닥 상인에서 점차 중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내 미타는 착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외동딸 피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은 피아가 입학 나이가 되면서 끝없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미타의 생각에는 인도의 사회 계층은 이미 굳어졌고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립영어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만 딸이 밑바닥 출신의 꼬리표를 떼고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명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피아는 평범한 계층에 머물며 부모처럼 고생하며 살 것이고 인생 출발선에서부터 패배한다고 여겼습니다. 교육 불안은 미타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라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명문학교 주변의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고 익숙한 동네에서 엘리트들이 사는 고급 주거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이어 생활습관과 말투까지 바꾸려 했었습니다. 표준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서양 음식을 맛보며 상류사회의 레일을 익혔으며 엘리트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취향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층의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라제의 천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엘리트 계층의 위선적인 레이와 어울리지 않아 모임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문학교 면접에서 부부가 정성껏 준비한 말투도 출신의 한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상인 가정에 대한 차별을 숨기지 않고 학교는 엘리트, 임원, 지식인, 가정의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피아의 입학 지원은 곧바로 거절당했습니다. 부부는 교육 컨설턴트를 찾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며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현실에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최고의 사립 명문학교들은 모두 피아를 외면했습니다. 딸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며 라지와 미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딸의 인생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섰을 때 한 교육 컨설턴트가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인도 법률에 따르면 모든 사립 명문학교는 교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입학 정원의 25%를 가난한 밑바닥 가정의 아이들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이 빈곤 가정 할당 입학 자격만 얻으면 피아는 무사히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부부는 망설이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해 진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입학 자격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위장이 들통나지 않도록 부부는 넓고 멋진 저택을 버리고 짐을 싸 밤을 새워 델리 가장 락한 빈민가로 이사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은 낮고 좁으며 쓰레기가 널려있는 이곳은 예전 생활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평생 풍요롭게 살아온 부부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서툴렀습니다. 공공 화장실 쓰는 법도 모르고 무료 구호식량 받는 법도 몰랐으며 밥 지는 일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낡고 복잡한 버스를 타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학교 방문 심사원의 조사를 항상 조심하며 조그만 실수에도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툴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이웃 샴 가족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샴은 밑바닥 건설 노동자로 힘든 육체 노동으로 적은 돈을 벌며 집은 가난했지만 아내는 착하고 아들 모하는 피아와 비슷한 나이로 마찬가지로 입학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샴 가족은 생활은 극도로 궁핍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지 부부가 가난한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친구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샴은 라지에게 학교 방문 심사

대응법을 알려주고 가난한 사람 말투와 행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적은 식량과 이불을 나눠주며 힘든 시기를 넘기도록 도왔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라지를 위해 공사장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사와 추첨을 거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아는 빈곤 가정 할당 자격으로 명문학교 입학이 확정됐지만 샴의 아들 모하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알고 모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 샴은 속상한 마음을 참고 아들을 위로하며 라지 부부에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라지는 죄책감과 자책감,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은 예쁜 옷과 장난감은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서로 아껴주었습니다. 샴은 모하네 학교에 가도록 밤낮으로 힘든 일을 하고 심지어 비하 선물을 사주려고 헌혈까지 했습니다. 반면 엘리트 계층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계층 차별을 배우고 거만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후 라지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며 보상하려 노력했습니다. 익명으로 빈민가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기부해 낡은 교육시설을 고치고 책과 책걸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문학교의 자선 기부식에서 라지는 교사, 학생, 엘리트, 학부모와 언론 앞에서 당당히 무대에 서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해 입학 자격을 빼앗은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힘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쓰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계층을 따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교육의 본래 목적은 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착하고 올바르며 양심 있는 사람을 기르는 토대가 아닌가? 이 영화는 교육 불안에 대한 깊은 성찰일 뿐만 아니라 인성의 따뜻한 착함에 대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계층의 도약은 밑바닥을 벗어나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의 양심과 선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순수한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담은 가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가요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고귀한 존재, 시골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림봉호 작곡의 시골 아버지. 단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여성 표현 독창곡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처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여성 표현 독창이란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노래를 가수가 적절한 동작을 곁들이면서 부르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김인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니지. 앙차 천연을 떠나면 볼 거 허디 망측하지. 자고.

사계절이 뚜렷한 연변의 매력을 노래한 가요. 봄의 진달래, 여름의 푸른 숲, 가을의 황금 벌판, 겨울의 설경이 생생하게 그린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다운 길, 자꾸 걷고 싶은 길이 바로 고향길이겠죠. 이어서 1980년대에 장작된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고향길 보내드립니다. 발걸음마다 그리움이 깃든 길,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 위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가요죠.

최정면 작사, 정준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정다운 풍경이 가득한 고향,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 고향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이 가득 묻어나는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갈금 병창계 초창기 작품으로 1960년대에 창작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도 북경 보내드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께 바치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말없이 자식을 아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의 헌혈인의 날입니다. 오늘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과 작용, 그리고 헌혈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린이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화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혈액이란 체내 순환계통의 불투명 액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혈장은 혈액 총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물,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세포가 배출한 대사 로폐물, 그리고 혈장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혈장은 혈구를 싣고 다니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되는 물질과 체내에서 산생되는 로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혈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광희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혈구란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를 가리키는데요.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이 포함이 됩니다. 적혈구는 양면이 오므라든 동글 납작한 원반 모양의 세포이고요. 혈액이 빨간색을 띠는 원인은 바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혈구 가운데서 체적이 비교적 큰 세포로 우리 인체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병균이 인체에 침입하면 백혈구는 변형을 거쳐 모세 혈관벽을 뚫고 나와 병균이 침입한 부위에 모여들어 병균을 에워싸고 삼켜버리죠. 혈구에는 모양이 불규칙적인 세포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묻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보내드립니다.

혼혈이란 무엇일까요? 혼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 성분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무게가 50kg 내지 70kg인 성인의 체내 혈액량은 약 4리터 내지 5리터인데요. 혼혈을 할 경우 보통 한 번에 200ml나 400ml 피를 혼혈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총 혈액량의 25분의 1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건강한 사람이 조금의 피를 나누어주면 몸은 다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답니다. 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햇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받을 때이죠. 수술 중에 많은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피를 환자에게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인데요. 자동차 사고나 화상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서 충분한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 중에도 혈액병으로 힘겹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헌혈은 생명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헌혈을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옥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일기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헌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을 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며 충분한 체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혈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혈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무상 헌혈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나누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동물유치원을 보내드립니다.

헌혈은 단순히 피를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용기로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랍니다. 김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명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약수터의 샘물을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족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교통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교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이
0: 네.
1: 지지는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떤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폐단들이죠?
1: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0: 네.
1: 이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지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
0: 네.
1: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1: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0: 네. 예.
1: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0: 그렇죠.
1: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족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도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말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 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다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1: 지난번에 원자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치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아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근데 어머니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전문이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성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예.
4: 예, 어전에 어디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그 저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그래,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아가이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결태종이 예, 강철수님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님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7: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다 먹었는데 7첩 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0: 예,
7: 생각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죠.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0: 정하겠습니다. 예. 중요학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원인으로, 예,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1: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김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0: 네.
2: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0: 네.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아, 예. 연결됐습니까?
0: 예, 예. 오전에. 아, 예.
2: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일할 때면 발을 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 바쁘고
0: 네.
3: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0: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길태중이사문 전화지요.
0: 네, 맞습니다.
4: 예, 네, 저도 뭔가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0: 어떤 상황입니까?
4: 어지럽고
0: 예.
4: 그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네. 영 맥이 없습니다.
0: 예, 예.
4: 오늘은 저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 대해서 좀 예약해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4: 예, 예, 예, 오전에.
0: 예, 일찍.
4: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0: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0: 예.
5: 어떨 때는 입안 꺼져도 매운감이 납니다.
0: 예,
5: 그리고
0: 예.
5: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 사람들 듣고 나는 게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번에 가서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예, 박상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진 게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0: 예, 예.
6: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0: 예.
6: 그래서 예, 오늘은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0: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3: 예. 네.
2: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3: 예.
2: 어떤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3: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원 선생이요.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는 오늘도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3: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어지껜이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 영 없었습니다.
3: 예, 예.
4: 이런 게 몇 번 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예. 뭐,
4: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3: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아, 예, 알았습니다.
3: 예, 좋아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3: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5: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3: 예, 예.
5: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3: 예, 예, 예.
5: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3: 그렇죠, 예.
5: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3: 예, 감사합니다. 예.
5: 그 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3: 예, 고맙습니다.
5: 정말 감사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굉장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1: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1: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거기 기태송인가요?
3: 예, 맞습니다.
6: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3: 예, 말씀 주세요.
6: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3: 예, 그래. 그래요. 예.
6: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3: 예, 예.
6: 예.
3: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6: 예.
1: 네.
6: 예.
1: 네.
3: 안녕히 계세요.
1: 네.
3: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말아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예, 아이치라는데 예, 트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예,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예,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0: 보니까 간의 기가 맞아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지하기 때문에
1: 기분이
0: 말이죠.
1: 안 좋죠.
0: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 연변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0: 연변조 당회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원헌책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그늘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0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가지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 새 주목점을 육성하게 됩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인 리수옥, 부주장 윤조휘, 조정엽 부주석 권대걸,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이며 문화브랜드 평가측정기술 문화 및 관광부 종점실험실 부주임인 송양양 등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광진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전성 문화관광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주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철 꽃구경, 여름철 피서, 가을철 자가용 관광, 겨울철 눈놀이를 중심으로 전역 사계절 관광 제품 체계를 구축하고 새 경영 방식, 새 전경, 새 체험을 부단히 만들어냈으며 1년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대상을 알심들에 조성해 관광객 접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성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문화관광 배치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연변이 특색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여러가지 경영 방식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현대산업체계를 완성해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로 빠르게 도약함으로써 전성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 대한 례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에 대한 열정적인 칭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변은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에 힘찬 동력을 가지고 질주한 데서 고품질 관광지들이 새롭게 승격되고 다채로운 문체활동이 잇따라 선보여 생태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적 내포가 깊으며 발전 동력이 넘치는 활기찬 연변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 문화관광 육성 매력 연변, 선전활동,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 문화관광축제 가동식 등 4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고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풍성한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관광상품대회 25개 최종 진출 명단과 10곳의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선정 사례가 공개되고 다수의 여름철 우수 문화관광 로선을 선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달래꽃에 생동의 물을 부어줬습니다. 진달래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며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주 문화관광축제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산지와 기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조선족 전통 예의와 무형문화재 가물을 매개로 몰입형 무대 연출을 통해 현장 관중들이 연변 무형문화재의 살아있는 전승 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전통 민속 복식을 핵심 문화 상징으로 전체 공연에 관통시키고 초나 초동

0: 사계절을 시간 맥락으로 네 개 장을 구성했습니다. 연결 조민 정자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회감연과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를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선보인 여름철 정품 관광 노선도 매우 매력적이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에서는 비상하는 연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가모의 고향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 매력연변 선전 활동에서 연변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산수, 민속, 생태, 변경 등 우수 자원을 통합해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름 문화관광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영된 진달래꽃 활짝 문화관광 주제 선전 영상은 다차원 전방위적으로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 관중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 공연으로 연결 주민과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주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문화를 구현하는 발전 초심을 시종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요구를 긴밀히 에워싸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경기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해 연변 관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서는 한창 특색이 뚜렷한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1년의 특색 여름철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렵니다. 따라서 전주 여름철 문화관광 시장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고 연변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렵니다.
1: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12일에 개막된 가운데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조 상무국에서 함께 내온 연변 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장터는 연변 특색 상품,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레저 봉사를 전면 전시해 전주 문화상업 관광산업의 융합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총 44개 특색 전시 부스가 설치된 이번 장터는 문화관광상품, 풍경구 자원, 상업무역봉사, 금융부대시설을 통합해 다원일체의 축제소비 새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33개 부스를 설치해 관광상품대회 수상작품 25점과 중점 풍경구 자원 8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 품목은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민속식품, 특색 담배품 등을 포괄했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민속간식, 림하 귀중품, 생태음료 등 우수상품을 모아 연변의 특색 산물과 문화창의 혁신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 상무국에서는 특색 커피, 영상 오락, 특색 음식 등 경영 방식을 포함한 9개의 상업무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품들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변 배향 커피 봉사 유한회사 총경리 루려입니다. 이번에 연변 특색 커피 제품과 커피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2026 중국 관광상품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도 있습니다. 인삼 커피와 인삼 커피 물광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 풍미를 경험하고 문화상업 관광 융합 가운데서 커피 산업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연변 유래 장터는 축제를 통해 발전 동력을 모으고 전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자원 봉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 유래 지역 브랜드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주 문화상업관광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위한 튼튼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0: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 활동이 10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번갈아

0: 무대에 올라 인기 가요를 부르며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의 찬란한 여름밤을 밝혀 도시 문화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효월로반, 왕혁심, 자시도지, 서예 등 호양림, 서은 총 6명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운치는 국풍 곡목과 서정적인 가곡, 지역 특색이 짙은 장족풍 민요 등 다채로운 곡이 울려 퍼져 관중들의 청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청 주민 정천용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이 점점 활기차고 번화해지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양천우입니다. 할빈에서 특별히 고속열차를 타고 연결까지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듣던 노래들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공연 관람 외에도 연결은 민족 특색이 짙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껴 며칠 더 머물며 관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매개로 연변의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연결 야간 문화 관광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연변두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은헌책 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근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연변대학, 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농업과학원 등 여러 단위 책임자와 업종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의식에서 현판 제막식과 기수 전달식을 시작으로 연변두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이 정식 설립됐으며 건은헌책사업실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간부처 처장 시의입니다. 전주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의 젊은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현지 실정에 맞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기층 일선에서 봉사하고 젊은 기술을 밭두렁에 접목시키며 참된 식견을 발전 결책과 융합해 진정으로 당외 인재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변진흥 발전 에너지를 부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 건은헌책사업실이 세워진 후 기층 무료진찰, 농업기술 지원,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일체로 한 통전봉사 새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당위 통전부에서는 인재봉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당외 인재자원을 통합하며 플랫폼에 의탁해 정밀화, 상시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진흥, 의료위생 질적 향상 효율 증대에 통전에 새 동력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0: 유캔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 경기가 일전 연변대학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학조, 초중조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우수 청소년 배구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체육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품질 청소년 배구 경기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 육캔 배구 구락부팀이 소학조 우승을 차지하고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팀이 초중조 우승을 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깜짝 공연 조제 활동이 일전 개막됐습니다. 몰입식 민속 공연이 도시 야경을 밝히며 여름철 문화 관광 분위기를 후끈 달궜습니다. 이번 깜짝 공연 활동은 상시와 공연 기재로 운영되며 공연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예 공연을 펼치는데 문예로 도시문화 관광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야간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1: 종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의 전통 문화 활동 참여 열정을 더 고취하기 위해 도나시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도나시 북산 주변에서 단오 주제 장터를 열게 됩니다.
0: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간 화학요법 봉사를 최적화하며 진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위해 연변대학 부속병원 종양과 조간화학요법 중심은 원래의 외과병동 103실에서 내과병동 1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변 용종 커시안팀이 1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남통지훈팀과 올시즌 중국축구 갑그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율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마지막

0: 남편에 위치한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최근 다리 꼰채 기동안기 도전이 인터넷에서 유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작정 따라하다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하남성 신양의 한 소녀가 다리 꼰채 기둥안기 동작을 따라했다가 몸이 기둥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원들이 출동을 해서 소녀를 함께 들어올려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철강성 인민병원 성형외과 운동의학과 주임의사 조 씨는 다리를 꼰채 기둥안기 동작은 본질적으로 자가 잠금 장치와 같은 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와 엇갈아 꼬게 되면 관절이 특정 각도에 고정이 되는데 이러면 스스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학적 측면에서 다리를 꼰채 기둥안기 동작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체 구조와 운동 역학 원리에 어긋나며 인체의 명백한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을 비정상적으로 뒤틀게 해주고 또 강한 압박 상태에 빠뜨려 인대나 바늘 상연골판 등 주요 구조에 손상을 입히기 쉽습니다. 관절 잠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장시간 동안 압박으로 근육 경련과 국소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은 인대 파열, 관절낭 손상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일부 손상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초신 주임의사는 이 동작은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백해 무익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뼈와 인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성년자는 더욱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 위험한 도전에 아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를 꼰채 기둥 안기 동작은 신체 해롭고 위험한 만큼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식습관이 소구화되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비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홀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변비를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건 물론 다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설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 쉽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변비란 구경 무엇이며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쉽게 걸릴 수 있는지 또 변비를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병원에는 의외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0: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색하기 어려운 병인지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의학적으로 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1: 예, 변비라는 것은 그 소화물 찌꺼기가 장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 배배 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와 동시에 그 대상에서 그 소화물 찌꺼기 가운데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해서 건조한 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는 그 기가 약해서 장도의 기가 약해서 그 파배 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해서 변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파배 나는 시간이가 4날 내지 7날 되게 되면 이것을 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틀도 모르겠는데 너도 나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변비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주약의 그 첫째 하나는 그 위장이 실질적인 열독으로 인해서 그 소화물 찌꺼기가 많이 건조돼서 장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한 게 원이고, 그 다음 하나는, 그, 간장과 그 비장이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때 이렇게 배설 못 하는, 그러니까 파열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성되는 변이가 오랫동안 장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량이 그 수분이 흡수되고 또 변이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장기 그 그러니까 대장이 그 점막에 붙어 있으면서 잘 나아가는 이게 두 번째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정서가 불온정해서 간기가 순통 잘 안 돼서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그, 논에 들어가서, 그, 혈이 허해지는, 그러니까, 쉐쉬, 허리, 쉐해지면서 위장도의 그 점막이 그 운행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그 진액도 작아지고, 장도의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하니까,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말하듯이 그 피폐가 치수 그러니까 비장과 폐가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때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비선 양수 비장과 신장이 양기가 허해서 한기가 들어차면서 장기 운행이가 기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밀어 못 내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렁미라 하는데 그 다음 하나는 약물 경위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들을 보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기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게 되면 원래 노인에 들어가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진액 많이 빠집니다. 전화기 소변 많이 보던 것도 여러 차례 보게 되고 소변이 물만 마시면 또 인참 물로 소주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게 되면 수분이 인차 빠져나갑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장기가 막 항상 진액이 부족해서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정통편이라든가 쥐통편이라든가 그다음 고혈압을 인해서 그 쓰는 그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장기 운행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그 음식물 가운데 카피라든가 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게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수분이 체내에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장도의 진액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물 찌꺼기가 제때 배설 못하는

0: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악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주요 원인, 변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증상이 어떻습니까? 변비라고 판단해요. 어떤 증상이?
0: 아, 조약의 그 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이 진짜 건조해서 못 나가는 이런 증상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변이 건조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런데 또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 보게 되면 변이 건조한 건 역시 양기 그 음기가 허해서 주약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변이 건조하진 않지만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중기가 약하고 중치 부주 그 다음에 그 비선 양쉬 혹은 비위 양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연에 들어가서는 기혈이 약하고, 그 다음 하나는, 그, 신장이 약해서, 저기, 체내의 그 물들을, 체내에 배설하기 때문에 장도가 말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1: 변비는 평소 식생활 습관과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뭐 쉽게 걸린다고 봅니까?
0: 조악이 보게 되면 그 저기 이거 체질에 따라 다 부동한데 예, 양인들은가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그 소결이 많습니다.
1: 네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장도의 그 진액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위장도에서 그 소화 찌꺼기들을 배설하는데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매운 거 진액 많이 드시지 말고 또 술을 진액 많이 드시지 말고 그다음 하나는 기름에 튀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저기 그 변비가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1: 변비. 그런데 여성이 또 남성에 비해서 변비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이것도?
0: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생리적 구조가 남성보다 다릅니다. 주하게 보게 되면 그 생리 구조상에서 편창이가 좀 남성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궁도 있고 그 다음에 난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대장을 압축해서 공간이 적어지는 이러하기 때문에 변이 많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팔콩하는데 좀 영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난 여성으로서 그 여성 호르몬이 높습니다. 처지수가 높단 말인데 수지수가 높게 되면 이 장기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소화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데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장기 움직이는 그 운동 상태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 하나는 여성들이 그 비염약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1: 젊은 시절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0: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역시 그 이제 위에서 말하다시피 그 여성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장기 운행을 저해하고 또 그 위장도 기능도 좀 영향이 많습니다.
1: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생활 절주도 남성에 비해서 더 절도적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변비 걸리는 높네요 확률이.
0: 그렇습니다. 주약의 체질 구조와 그 호르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은 그 소민 그러니까 찬 체질들 이러한 체질 분들이 대부분 변비가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소양인들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좀 음인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대변을 배설하고 또 소화 기능도 좀 괜찮습니다.
1: 예.
0: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변이 말라서 잘 나아가고 저기 대호민과

0: 도움인 경우에는 변이 마르지 않지만은 장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배설해야 되는 이거 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됩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노인들이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노인들이 변비에 쉽게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0: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체가 노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하게 보게 되면 그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의미가 점점 허해져서 장기가 마르는.
1: 네.
0: 그러니까 대장이가 진액이 부족하고 양기는 승하지만 진액이 음이가 약하다 말이야. 일반적으로 장기 운행할 때는 음양 서로 교체되면서 그 소화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만시 음이가 약해지면 그 대장에서 그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양기가 약해도 떨어지고 음기가 약해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들어가서는 그렇고, 그 다음 하나는 그, 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몸 속에 있는 그 진액들을, 느닷없이, 거기서 배설만 잘 합니다. 다시 흡수해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소화물 가운데 있는 그 수분들을 이렇게 온몸에 분포하는 그 운행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하나는 그 음이가 많이 허해집니다.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양기도 많이 허해집니다. 예. 노년에 들어가서 원래는 전하게 소변 차수가 한 번이면 되던 것이 두 번, 세 번씩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진액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 체질, 그, 간단히 말해서 체질 원인을 보게 되면 태양인과 소양인은 음이가 많이 허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양기가 많이 약해서 나타나는 이런 노년성 변비 현상입니다.
1: 노인들의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0: 생활 습관상에서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 가운데는 산스시향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 수분 흡수하고 팽창시켜서 장기 그 운행을 발라시키는, 그 다음에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중구, 그러니까 그 버섯류, 호롱고도 좋고, 시메디 좋고, 샹저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문두문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저기 수분을 많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가 약해서 신장이 특히 신장이가 다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일 1500ml 내지 2000ml의 물을 보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식물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유라든가, 그 다음에 허터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를 연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 매운 음식과 진액 건조한 음식, 깡골레 같은 거 좀 적게 드시고,
1: 가끔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서 올까요, 변비가?
0: 아이들 경우에는 그것도 체질에 따라 좀 부동합니다. 그 태양인과 소양인 가진 체질 아이들은 보게 되면 소결이 심합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탕과 이렇게 우유로 마시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면 속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도에 열이 많이 생겨서 대장이 벽이 항상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속이 찬 체질, 그러니까 한한 체질 같은 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변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 나이가

0: 한다 말입니다. 예,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양기가 약하고 기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도의 그 수함을 지거기를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비가 생깁니다.
1: 그리고 아침에 이 공복에 무릎하시면은 장운동이 뒤로 와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뭐 중청년, 뭐 로인에 이르기까지 물을 자주 이렇게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를 마시는 걸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단순하게 변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도 예, 많이 늘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45도로 초과하지 말고 40도로 초과하고 42도 사이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만이 저 위장도에 있는 그 오폐물들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밤새 이렇게 고갈된 그 수분도 많이 보충하고 진액이 많이 생기면서 위장도의 윤활성도 증가되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1: 그렇죠. 아침 공복에 41도 좌우의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뒤롭다. 변비 개선에도 좋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요구르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죠, 이거.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좋은 면은 보게 되면 그 위장도의 그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키고 운행을 촉진시키니까 변이 잘 나갑니다. 그다음 하나는 수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지방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장도가 유연해집니다. 이래서 변이 나가는데 유리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위가 그 찬 냉한 분들, 그러니까 배가 항상 찬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드시되 꼭 항상 수여해야 됩니다.
1: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죠.
0: 아,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장이 그 루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오폐물들 배설하는데 유리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변비에 걸리는 증상이 심화되겠죠. 그러면 반대.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특히 방호실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래 앉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운행이 그래요, 그래요. 도움이 아이 됩니다. 항상 머무르는 상태가 크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사람마다 식습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기 위주의 식사가 뭐 변비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어떻게?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 보게 되면 장도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고기를 지내 드시게 되면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장기 운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문두문 드시는 것은 좋고 장기간 좋아 안 돼서 많이 드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가 완화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0: 산스생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몸에 들어와서 수분 흡수해서 팽창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극해가지고 소리. 그리고 그 위장도의 윤활성을 또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식이섬유, 섬유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도 변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첫째 하나는 그 장도의 그 종류입니다. 암입니다. 혹은 그 지질이 있거나 이야기

0: 되면 장도를 저 막아놓기 때문에 변이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한 가지 원이고,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 예. 이러한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장도의 혈순환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도의 혈액순환장애가 오게 되면 장도의 그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수와의 그러니까 뇨두증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신장 기능이 선수와에 오게 되면 수분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장도가 수종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당뇨병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혈탄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또 수종도 오고 체내의 그 면역 반응도 일어나서 위장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고혈압 본세가 본래 인체의 각 부분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 좀 떨어져 있고 그 대신 그 고혈압 치료를 하느라고 뭐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장약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약들을 장기 기능을 억제해 놓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년에 들어가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항상 변을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나 약들 보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비가 심한다든가 오래 뭐 지속된다 이런 분들은 또 혹시 다른 질병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변비가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잠시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또 치료해서 나서도 괜찮고 네네. 그러나 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장도의 한 부분에 그 변에서 생기는 독소가 많아지고 그다음 하나는 그 변비가 생긴 주위에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 세포가 변이가 생겨서 악성 세포로 될 수가 있습니다.
1: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변비가 오래 지속이 되고 엄중한 사람들 변비약을 또한 오래 쓰면은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진짜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0: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약을 써서는 일반적으로 내성 가능성이 좀 적고 서약을 쓰게 되면 무슨 마딩링이라든가 GER춘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G고당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처음 썼을 때는 변이 잘 나갑니다. 그렇지만 오래 쓰게 되면 장기 본 그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렇다고 할지인데 변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꼽으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우에서 내 이야기하다시피 그 뭔가에 대한 음식상에서 산소생활가 높은 뭐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호롱구라든가 심해 샹자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보충하고 식물유가 안 되는 그 주스유 지금 시장에 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조미료 할 때 조금씩 였는데 조금씩 좀 많이 이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허토유 그다음에 매운 음식들을 좀 적게 드시고 그다음에 건조한 음식들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원래 장기가 내시가 들어서 장기 그 진액이 모자란 데다가 건조한 과제라든가 건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을 많이 흡수 본인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장기 그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갑니다. 그다음 하나는 조끼는 발변하는 시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내지 20분간에 발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운동 적어도 아침에는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안마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상에서 쪼류 한다거나 수면증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잘 걸립니다. 특히 남쪽의 여성들은 쪼류증이가 더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남성은 두루두루해서 지내는데 여자들은 여성 그 분들은 보통 저기 생각이 많고 남성보다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고래가 많습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비상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약물 경우에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동편이라든가 취등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약물로 치료한다게 되면 그 쥐혈충이라든가 띠쥐고탕이라든가 띠쥐고탕 부허 이성균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고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쇼마의 纤维素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머사피딘이라든가 반신에는 다황이나 루후 같은 거는 급할 때 쓰는 것이 좋고 장기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기본상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병이 변비가 병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변비 상태로 있을 경우에 몸에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지 오랜 변비는 뭐 장 건강 외에도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뭐 나갈 때 되면 나가겠지 하고 사람들이 등한해 하는데. 그래 두면 아이디입니다. 보통 이틀만 초과해도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 건강에 대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날 이상 돼야 변비다. 지금 그 학술상에서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날만 저기 변이 잘 나아가도 중실해서
1: 불편하죠.
0: 처리해야 됩니다.
1: 그러면은 얼마 동안 변을 보지 못하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0: 일반적으로 이틀째 보통 네 날 이상인데 이틀 초과해도 변이 나아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오래 두게 되면 장도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 장애도 오고
1: 거기에 맞는 약을 사서 드신다든가 너무 심할 적에는 병원으로 가야 되죠.
0: 제때 그 소화 배설물들을 배설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림상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또 어떤 약이 좋은가요, 이거?
0: 그 조약에서 전문가님 서의적 방법을 놓고 말할 때 선토식 여우 보게 되면 루고당이라든가 G2R춘 DG구어당 후허 이성균 그다음에 장이루동을 그러니까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머사비디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중량을 놓고 할 때 통병완이라든가 말을 른장완이라든가 치룡 른장완이라든가 보중이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땅월요 그러니까 중간 가운데 한 가지 종류만 써도 배설작용이 있는 그 호마를라든가 유리른이라든가 숭주를 그러니까 송이알 그다음에 버즈른이라든가 우른른청환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노년에 들어가서 귀가 약해지기 때문에 부치른 장하고 하는 건 한약 가운데 황계라든가 당삼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우물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 가운데 보게 되면 쉔선이라든가 마이둥이라든가 성디라든가 그러니까 6월 뒤왕왕 같은 것에서도 괜찮습니다.
1: 논의원에 들어서면은 뭐 한 가지 약을 쓰는 것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네 대 번 뭐 이 약 저 약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시간도 좀 더 30분, 1시간씩 띄워서 드시고, 뭐, 나이가 있다 보게 되면 거기에가 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뭐, 몇 년을, 10여, 20년을 넘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0: 그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45세 이상 되부터는 그 유전인자가, 부분적인 유전인자가 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을 약물로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약, 이거, 저거 드시는데, 합리하게, 적당히, 적당한 량, 이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노년에 가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40대 좌우, 뭐, 45세 위좌우이 생긴다면, 치료를 잘해야 돼요. 노년에 가서 더 심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가운데 30%가, 의료와, 영양물, 그러니까, 보건약의 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네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마무리를 하면서 평소 식생활 습관에 주의를 돌리면 변비도 능히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0: 여기서 말한 것을 개괄해 말하게 되면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진찰이라든가 버찰이라든가 그 물, 그다음에 중구, 호롱고라든가 시메라든가 샹자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는 적당히 그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적당히 약물로서 변비 현상이 있다게 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약을 골라서 그게 좋습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다 무슨 저기 건조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지 않고 정상적이 돼도 변이 잘 나아요는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약들을 써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드실 만한 뭐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섭취, 생활 규칙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도 가하고 약물도 자기한테 맞는 제품도 쓰면서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변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변비는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도 내색하기 어려운 병이라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숨쉬를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이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을